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현재 국채금리가 근본적인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두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른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실적 부진으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2% 하락한 52,759.21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87% 내린 7,604.41.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한 26,067.17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압박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93.78달러로 전장보다 2.36%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3달러로 2.33% 상승했는데 브렌트유와 함께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증시 부진 등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6월보다 0.4% 내린 129.3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6월보다 농림수산물이 1.5% 올랐고 공산품이 0.5% 내렸습니다. 또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0.6%, 서비스가 0.4%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등이 내리고 증시 부진으로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내리며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지수는 6월보다 1.8% 내렸는데 환율이 내리고 7월 통관 수입 가격이 반영되는 6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통관 기준 수입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과정에서 미 정부 장관급 인사들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대미 투자처 1호를 다음 달중 발표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장관급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중 대미 투자처를 발표하는데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며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고 다른 분야로 바꾸는 일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 투자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러트닉 장관과의 이야기에서 반도체는 없었다며 다른 분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 20일 오후 1시쯤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루 국립지구 물리연구소는 이번 지진 규모를 7.2로 관측했고 진원 깊이는 66km 이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영남에는 5에서 50mm,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7도, 습도는 8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

0: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진행을 맡은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한 달에 한번 찾아뵙는 월간 염블리와 함께 오늘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이 8월 셋째 주 금요일인데요. 여름의 끝자락인데 7월 찬바람이 불었던 이 주식시장은 8월 들어서 이 냉기가 좀 가라앉고 조금씩 온기가 번지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였는데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 첫날에만 1조원 어치를 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이제 벌써 다음 차례에 옮겨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입니다. 100조원 이상의 주중환 원칙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중환원이라는 호재에도 코스피는 7천선 앞에서는 다소 발걸음이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본전만 찾으면 팔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떠나야 하는지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생경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8월 월간 연불리와 함께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모니터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도 염소갈 사랑하는 부인
2: 네,
1: 염소하모
2: 염소하모
1: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그 뭐 8월 이제 뭐 3주차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7월은 이제 끝났고 네. 두 분 좀 8월은 좀 분위기 어떠신 것 같으세요?
1: 아, 저 진짜 7월에는 회사 다닐 맛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어디 뭐 저도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나갈 때마다 그렇게 뭐 그 XX를 하시니까 아 저도 실은 뭐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항상 투자자들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리고 내가 그래도 운용사에서 근무하니까 그래서 운용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었던 경험 뭐 아니면은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선의가 깡그리 무시당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슬펐고요. 그렇지만 힘내서 8월 달에는 뭔가 달라졌고 그리고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네. 드디어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은 뭐 더 다시 한번 뭐 급하게 반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제도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오늘도 매입할 거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본다면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을 좀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이런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좀 마음 놓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참 7월 뭐 누구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좀 마찬가지였고 이사님 좀 어떠셨어요?
2: 저도 뭐 사실 어디에 가나 그 네. 주변에서 연락이 되게 네. 많이 왔어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쵸.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잘 이제 버텨내니까 또 8월에는 네. 좀 나은 또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0: 네.
2: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7월은 뭐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냉기가 너무 이게 몰아닥친 참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8월은 뭔가 좀 이제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 온기가 좀 전해지는지 한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일단 주식시장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장 초반 출발은 오늘 좀 양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좀 견조한데 코스닥이 어제 좀 이제 바이오 이슈가 있어서 한번 급등 좀 이제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가 오늘은 또 마이너스

0: 3%나 지금 급락하는데 보니까 좀그 코스닥 알테오젠 같은 이제 대표 바이오 기업들 좀 차익 매물 나오고
1: 네.
0: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도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도 그냥 같이 빠지는데 이사님 좀 오늘 장초반 좀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어제 아, 제가 먼저 할까요?
0: 네,
1: 아,
0: 하시죠.
1: 어제 미국 장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결국은 배센트 풋은 하루짜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겠지만 결국 가장 큰 고민은 금리, 유가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장기 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일본, 특히 뭐 한국도 장기 금리가 많이 튀다 보니까
0: 네.
1: 이 장기 금리 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겁을 많이 먹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장기 금리는 멈출 기미를 안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장기 금리, 특히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보험사라든지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투자자들 외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소수만 참여하는 시장인데 헤지펀드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장기 금리 쪽에서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우고 있으니까 장기 금리발 변동성이 커지니까 뭐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 AI 기업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었고 뭐 다행히 어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괜찮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주가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코스피가 달릴 때는 오히려 코스닥이 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오늘도 보니까 일단 이제 미국 시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메모리는 좋은데
2: 네.
0: 바이오나 이런 이제 좀그 중소형주라든가 또 메모리 빼고는 웬만한 업종은 좀다 빠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
2: 네.
0: 좀 시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우리 오리골에 엄청 쏠렸던 분위기랑 약간 좀
2: 네,
0: 비슷하게 좀 가는 것
2: 맞습니다.
0: 같은데 좀 한번 좀 점검 좀 한번 해주시죠.
2: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장 초반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전닉스가 되게 견고해요.
0: 네.
2: 그래서 혼자서만 이제 혼자서가 아니죠. 두 개만 이제 거의 뭐 빨간불 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종목군들은 오늘 뭐 거의 전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뭐 3, 4% 이상씩 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의 삼전닉스 쪽으로만 좀 수급쏠림이 진행이 되고 이쪽이 좀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 외의 종목군들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어제 워낙에 좀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급등 나온 부분들을 오늘 좀 많이 뱉어내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그 영향을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어제 미국 증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뭐 10년물은 4.7% 이상까지 올라갔고 30년물도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삼전닉스는 좀 배당이라던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되면서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뭐 너나 할것 없이 오늘은 뭐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이 지배적인 좀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0: 네.
2: 중요한 건 오후장에 좀 되돌림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두분다 이제 미 재무부의 이제 바이백 효과가 좀 하루짜리 사실. 예, 그게 좀 그쳤고 사실 또 오늘 바이오 빠지는 거 보면 모더나 효과도 지금 하루에 지금 끝나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좀 길게 갈 효과는 하나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1: 네.
0: 어쨌든 던졌죠. 자사주 매입을 좀 던졌고 삼성전자도 이제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자사주 매입 한번 주주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본부장님 그 40조 자사주 매입 첫날 어제 하이닉스 1조 원 정도 샀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 효과 있어서 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1: 네.
0: 좀 본부장님이 요 자사주 매입이 의미하는 게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그 자사주를 가지고 소각, 없애버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우호적인 뭐 투자자들한테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썼었기 때문에 과거의 자사주 매입과 지금의 자사주 매입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은 매입 및 소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조 원어치의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나서 40조 원에 해당되는 하이닉스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이닉스가 100조 정도를 번다라고 가정을 했고

0: 그리고 총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 주식이 100주라고 가정한다면 EPS는 주당 1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대략 3.3%, 즉 3주 정도를 없애니까 총 영업이익이 그대로 100조라면 상장 주식 수가 97주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EPS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주가를 올리는 가장 펀더멘탈한 그런 논리고요. 이런 논리에 의거해서 실제적으로 이 자사주 매입 효과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입하는 단계가 아니라 매입해서 소각하는 단계에서 주가가 한번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논리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매도 호가로는 그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돼 있고요. 매수 호가, 최상위 매수 호가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자사주 매입 물량이 매수 잔량에 쌓여 있으니까 그 물량이 완충 효과를 해주지 않을까. 이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결국은 하이닉스의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뭐 주주 환원에 쓰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50% 이상의 금액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걸 가늠해 보시는 것도 향후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을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잉여 현금 흐름에 이제 원래는
0: 네,
1: 50%까지인데
0: 50%까지라고
1: 이거를 이제
0: 했었죠.
1: 이상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166조 원이고요. 내년이 2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현금에서 설비 투자를 뺀 거죠. 뺀 이제 현금이니까 이걸 재원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건데 그 절반이니까 올해 83조 원, 내년이 123.5조 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요. 일단 지금 40조를 줬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43조 원 정도 더 주지 않겠냐. 시장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예상 주주 환원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한 올해 기준으로 한 7%, 내년에 11%니까 그냥 만약에 단순히 배당 준다고 생각하면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0: 이제는 그 하이닉스가 고배당주로 만드는 거죠.
1: 예. 근데 이거를.
2: 성장도 하고
1: 맞아요.
2: 배당도 주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1: 네. 우리 한국에 이런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서.
0: 저는 그냥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은 그런 역사는 코카콜라, 뭐 존슨앤존슨,
1: 맞아요.
0: 뭐 3M 이런 기업에서 정도밖에 찾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미국식 스타일로 바뀌어가긴 하는데 금액이 워낙 이제 막강해서 좀 놀랍긴 하고요. 근데 이준 이사님 어쨌든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반응 자체도 좋은데 다음 타자가 이제 삼성전자 같아요. 오늘 아까 이게 잠깐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조만간 발표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지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2: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확실히 SK하이닉스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역전된 적이 있었잖아요.
0: 잠깐
2: 네,
0: 역전됐었잖아요.
2: 잠깐. 근데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주주 환원을 준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꽤 지금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비슷한 수준의 적어도 SK하이닉스보다는 높은 그런 주주 환원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SK하이닉스만큼의 주주 환원책을 한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최소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60조 이상의 주주 환원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한 것들을 좀 제외를 하면은 한 120조에서 130조 정도 지금은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일단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쪽으로 좀 가는 거 하고 삼성전자는 보통 특별주주 환원을 그동안도 했잖아요. 근데 주로 배당 위주로
0: 배당을
1: 했는데
0: 줬었죠.
1: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식 스타일을 보면 애플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 게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로 보는데
0: 그렇죠.
1: 근데 좀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하이닉스 방식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0: 네.
1: 좀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발표될지 그리고 둘을 비교했을 때 결국 자사주 매입하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건지 네. 주주분들 봤을 때
0: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왜 다른지부터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전직 삼성 직원.
1: 네.
0: 전직 삼성 직원.
1: 네네네.
0: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최태원

0: 현대장을 필두로 해서 SK 스퀘어, SK 하이닉스로 이루어지는 수직 계열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지분율 변동이 크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그 SK 스퀘어 지분이 소각을 하게 되면 뭐 줄어든다든지 그런 이슈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런 지분율 변화에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금산법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계열사들이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산법 규제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지분율의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엔 소각보다는 그
1: 배당.
0: 지분율 문제가 좀 있으니까 배당 쪽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특수성을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좋냐 나쁘냐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앞서서 삼성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EPS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업계에서는 가장 스탠다드예요. 네, 배당으로서 주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장 즉각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엔 소각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사주 매입합니다. 이거 갖고 환호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소각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각을 하게 되면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잉여 현금 흐름이 제일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EPS 상승이 한 10에서 15%까지 지금 현재 예상을 하더라고요. 밴드로 좀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소각을 하면은 PER이 이제 두 배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네, 그런
0: 그렇죠.
1: 것들 감안을 하면은 사실 뭐 지금 가격권에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싸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생각을 하면은 삼전닉스의 이번 주주 환원책 발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0: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주 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2: 대만.
0: 네, 대만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방금 이주연 이사님도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었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고요. 배당 정책 활성화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가족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멀티플 PER도 다시 한번 리레이팅되는 그런 스토리로 갔으니까 내년 하이닉스 좀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두 분하고 지금 어쨌든 이제 자사주 또뭐 주주 환원 뭐 배당 이런 얘기들 좀 해봤는데 특히 삼성은 좀 약간의 그 금산법 이슈가 좀 있어서 배당을 좀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걸좀 염두에 두시고
1: 그래서 좀
2: 그래서
1: 더 화끈하게 급등하긴 어렵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실
2: 사실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은 장중에 어쨌든 주식을 사야 되니까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배당은 그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예, 근데 현금 받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좀 어쨌든 같은 주주환원이지만 좀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면 결국에 어제 좀 이런 환원 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그럼 과연 이제 반도체가 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모처럼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오늘도 좀 장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좀잘 버텨주면서 이 삼성자이닉스가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인데 한번 주가 전망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오프닝에서도 지금 사실 좀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아, 이제 나는 국장 떠난다. 네, 본전만 와라. 이 얘기가 진짜 많은데 사실은 또 막상 본전 오면 또 이제 고민합니다. 이거
0: 맞아요.
2: 나갈까? 팔까? 진짜 힘들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좀그 고민을 좀 해결하는 그런 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어쨌든 SK하이닉스의 화두로 반도체가 지금 올라왔는데 먼저 그 이주연 이사님 그 주주환원만으로도 반도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그럼 진짜 전고 좀 다시 가는 건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0: 아우 저한테 그 질문 안 주셔도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진짜 저 친구가 하이닉스 정거점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 막 이런 짤이 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1: 저는 이제 소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정거점은 뭐 당연히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앞서서도 이제 뭐 내년치의 주주 환원이나 이미 공개된 주주 환원만 이제 반영을 하더라도 내년에 뭐 PER이 뭐 두 배, PBR도 아니고 PER이 두 배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는 매우 싸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뭐 300만 원, 35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부르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은데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PER이 4배, 5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정고점 이상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게 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날 만들었던 고가가 지금은 조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고가가 170만 원대이긴 한 179만 원 네,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돌파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추세상의 어떤 탄력도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화요일에 만들었던 고점대 좀 돌파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에서 아직 뭐 고점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책이 이제 다음 주 안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뭐 HBM 단가라든가 이런 뭐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리고 베라루빈 칩이나 뭐 관련된 좀 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기들이 다음 주 한 뭐 수요일까지는 적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지금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새로운 단기적인 새로운이 다음 주 수요일 뭐 목요일 또 이때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비중이 너무 몰빵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자. 대신 만약에 뭐 비중이 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30% 이내다. 이렇게 하시면은 굳이 뭐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재현 이사님은 일단 어쨌든 결론은 정거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들렸고.
1: 앞에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2: 저는 그게 좀 들려서. 네. 이제 시청해 보자님은 제가 어쨌든 부담스러우니까 그 질문은 안 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0: 네.
2: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질문 드리기 앞서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2: 뭐 어떤 거예요?
0: 삼성전자 우선주는 3.7% 상승인데 삼성전자 보통주는 보합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배당이죠. 우선주 같은 배당이죠. 경우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있어서 우선 그러니까 배당을 조금 더 준다라는 개념이지 의결권은 없지만
2: 맞아요.
0: 근데 단가가 좀 싸지 않습니까? 의결권이 없으니까 경영권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래서 19만 8천 원 하고 있는데 3.7% 올랐고요. 삼성전자 27만 원 오른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잠깐 우스갯소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배당주다. 삼성전자 고배당주. 배당 투자는 삼성전자. 이런 개념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등락 물론 희비가 갈리겠지만 삼성전자를 좀 배당 투자 관점으로 좀 꾸준히 가져가지 않을까요, 염이사님?
2: 뭐 저도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많이 못 했잖아요.
0: 네.
2: 그동안은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배당 가능성이 높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선주가 튀는 거 보면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결국엔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잖아요.
0: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싶고 배당도 빵빵하게 받고 싶고.
2: 맞아요. 그 두 마리 토끼를 근데 이제 반도체를 투자했을 때 진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구나.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게 반도체는 2년 좋다, 1년 적자 보는 사이클이니까.
0: 그렇죠.
2: 그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 사실 어려웠죠.
0: 어려웠죠.
2: 그런데 저는 어제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거 하이닉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까지 많은 돈을 이제 주주 환원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 아닌가 그런 자신감이 없고는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기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28년은 또 모르겠어요. 28년도는 가봐야 되겠지만.
0: 그렇죠.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죠.
2: 최소한은 내년까지는 본다고 회사가 알려준 거거든요. 사실은. 고백을 한 거고 이거는 근데 하이닉스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얘기했죠.
0: 맞아요.
2: 샌디스크까지. 그 메모리가 사이클이 좀 확실히 예전보다 옅어지는 게 또 사실이니까 그런 걸 그런 게 또 팩트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증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신다면 저도 이제 이주연 이사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것처럼 뭐 조심스럽긴 해도 저도 정거점은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 지금 7천 이하에서 떠난다는 고민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여기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걸 고민한다면 8천 근처 갔을 때 한번 고민하는 게 맞지 7천 이하에서는 아직은 좀 저도 이르다. 그래서 고민보다는 어떻게든 좀 더 저는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오늘 좀 지수가 빠지긴 하지만 좀 잘 들고 가는 좀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1: 염이사님도 정고점 간다.
0: 네, 저도 아유 그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네,
2: 뭐 조심스럽지만 네,
0: 저도 정고점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네네. 시기의 문제일 뿐 뭐 좀 네.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 안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끼어서 꼽사리 꼽사리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얘기를 해봤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염승환 이사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이주연 8.15 모니터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신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고 쉼표 같은 시간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냉랭하기만 하던 증시의 주주 환원이라는 온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끝난 바이백 효과로 다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 장 초반도 어쨌든 지금 좀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라는 삼성전자의 100조 원대 주주 환원에 기대감을 또 보이는 점도 뭐 특징적인 부분이긴 한데, 앞서 저희가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과 다르게 삼성전자는 현금 배당이라는 방식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 이사님 오늘 그 퀴즈 대신 진행하는 이행시 키워드 아마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키워드 한번 소개해 주시죠.
9: 네, 바로 배당입니다.
8: 네.
9: 네. 염승환과 아이들, 염삼호, 네. 염승환의 사랑하는 모임을 모임. 네. 네, 개최하신 네. 최창규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주주 이행시 네. 하셨잖아요. 네. 아, 주도주 뭐. 힌트.
10: 네,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9: 세게 주셨는데 이번에도 네. 배당으로 이행시 네. 시범 한번 보여주십시오.
10: 아, 참고로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저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네, 저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네.
9: 제가 아마,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배.
10: 배부르고.
9: 당당하게
10: 투자하는 배당 투자.
11: 어, 좋은데요,
10: 예, 아, 예, 좋나요? 아, 좋은데. 아, 제가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8: 아, 네, 네. 네.
9: 광고 문구 같아요.
10: 네. 실제로 그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저희도 네. ETF 업계 있으니까 배당 ETF도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코카콜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슈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8: 네, 네.
10: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ETF도. 굉장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ETF다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기업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8: 네. 자,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배당 두 글자의 이행시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 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7UP,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저도 네. 한번 해볼게요.
9: 네. 이사님. 염블리의 주식 투자팀. 네. 배당 이행시로 네, 팁 주시길 바라면서
10: 얼마나 잘하실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9: 네. 배.
8: 이 배가 부를 만큼 배당 받으려면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10: 네.
9: 당.
8: 당연히 반도체는 한 방에 오릅니다.
10: 와,
8: 네. 잘했나 모르겠네요.
9: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것도 엄청난 팁 아닌가요?
11: 그렇죠.
8: 네, 맞습니다. 네.
9: 어쨌든 키워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10: 마치 뭐 이제는 반도체 주식이 배당주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 이런 네. 또 이행시도 팁도 네. 얻어갈 수 있는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론칭한 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8: 네.
9: 아시겠죠?
8: 네, 네. 네.
9: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안 그래도 좋아요. 저도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8: 네. 네. 네.
10: 제가 나왔던 뭐 영상들도 있다 보니까 네. 네.
9: 구독하셨습니까?
10: 구독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8: 네.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8: 자,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염승환 이사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이주연 8.15 모니터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금리가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1부에서 살짝 이야기는 했는데 미 재무부가 장기채 금리 낮추려 두 배의 바이백을 좀 했는데 효과가 하루 만에 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바이백 얘기를 좀 하면서 금리 얘기도 좀 같이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잠깐 좀 속보가 있어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56% 정도 지금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가 또 198%나 또 증가해서 아마 오늘 좀 반도체가 좀 오르는 거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출 데이터도 항상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금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바이백 하는데
10: 네.
8: 사실 바이백이 대산단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 그렇습니다.
8: 이거 좀 어떤 논리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 네. 미국에는 뭐 단기채부터 장기채, 초장기채까지 다양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채권들이 존재를 합니다. 참고로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랑 연동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8: 네.
10: 기준금리가 올리면 단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향후 단기금리 예상치 플러스 뭐 텀 프리미엄 저희는 뭐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네. 불리우는 그것으로 가산되어서 계산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 기조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하시는 참여하시는 플레이어가 소수고요. 그런데다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아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는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그런데다가 정부의 재정 적자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채들을 많이 찍어내고 있거든요. 회사채로 찍어내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겠지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백 즉 장기채를 사서 채권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채권과 기준금리는 반대니까 장기채를 사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의 장기채를 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바이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효과가 이제 하루 만에 그친 이유는 뭐 이게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결국엔 AI 투자 자금세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여러분들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변에서 다 서로 돈 빌리려고 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그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장 끝나고 브로드컴이 엔트로픽 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무려 또 1,00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한다.
1: 네.
0: 이게 연준의 그 FOMC 의사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제 AI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이들한테 금리 영향 주니까 너네도 이제 하지 마,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1: 맞습니다.
0: 그래서 금리를 좀 자극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걸 사실 바이백한다고 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좀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가 높다는 건좀 인지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종희 사장님, 그러면 결국 이런 미국 시장 금리 상승이 결국엔 시장을 좀 계속 압박은 할 거는 같은데,
1: 네.
0: 그래도 이게 이런 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란 좀 시각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금리 상승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좀 불편한 요소들은 있지만,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리 때문에 그럼 시장을 또 회피해야 되고,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1: 네.
0: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번에 그래도 계속 뭐 이전부터 확인을 했던 게 작년에도 그랬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하고 나서 항상 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가면은 항상 등판을
0: 트럼프
1: 하시거든요.
0: 탓이죠.
1: 네,
0: 맞아요. 네.
1: 트럼프 항상 뭔가 얘기를 하고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뭐 재무부 측에서 뭔가 뭐 이제 말로도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아시다시피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좀 미국이 부채가 많잖아요.
0: 네.
1: 정부 상으로. 그리고 이게 부채가 줄어들기는 어려운 구조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0: 네.
1: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좀 제한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좀 정책상으로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좀 대책들을 계속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0: 네.
1: 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이제 개입을 하고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바이백이라는 사실 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미봉책에 불과한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를. 네, 근데 이번 내용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었던 거는 미국 정부는 어쨌든 이 금리가 불안정한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좀 상단을 좀 제약하고 싶어 하고 안정화를 좀 찾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내려고 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아마 이번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다음 주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시장 안정화 정책들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미 뭐 장기 국채 금리 때문에 시장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을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을 지금 당장 꺾을 만한 이슈냐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 정부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좀 국채 금리를 이유로 흔드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조금 더 기회는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비슷하게 했는데, 금리가 물론 불편하긴 한데,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건 일단 좀 누르겠다는 의도가 강하니까,
1: 네.
0: 좌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좀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1: 그리고 그 AI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금리를 잡는 방법은 결국은 성장률을 높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그 성장률이 이 AI 원탑으로
0: 그렇죠.
1: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AI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시장을 이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 지금처럼 AI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이 상황 자체는 계속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2: 그렇죠.
1: 그렇게
2: 미국 입장에서도
1: 생각을 해야
2: AI의
1: 됩니다.
2: 성장이 꺾여버리면 굉장히
0: 그죠. 그치.
2: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AI를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그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이런 금리를 좀 누르고 막 이런 또 금리 인상 안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도니까,
2: 네.
0: 시장이 이제 선택한 게 금을 선택했어요. 금값
2: 맞습니다.
0: 오르고 또
2: 네.
0: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2: 네.
0: 연결이 좀된것 같은데, 결국 금과 비트코인 그럼 당분간 좀 괜찮을까요?
2: 일단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니 뭐니 해도 클래리티법.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네. 금리와 역상관입니다. 즉 금리가 낮을 때는 금이 좋고 반대로 고금리일 때는 금이 나쁘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한국은행도 13년 만에 금 투자에 나섰거든요. 맞아요.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던 금을 방위비 목적으로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 금리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위치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떨어졌던 금 가격이 떨어졌던 가격 메리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요. 비트코인과 금을 같은 맥락으로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서로 좀 성격은 다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자 저희가 이제 금리와 좀 금 또 비트코인 얘기도 좀 잠깐 해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잠깐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또 다시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이 좀 너무 많이 빠져요. 근데 아이고. 이제 이유가 바이오 때문인 걸로 좀 보이는데, 사실 어제 그 모더나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머크와 암 치료제 3상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루에 막 177%나 급등해서 바이오도 좀 들썩였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데 좀 이준 이사님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코스닥도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뭔가 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여전히 괜찮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1: 여전히 사실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네.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코스닥 내에서의 35% 정도는 바이오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좀 살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들이 네. 또 많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당장 다음 달만 하더라도 그 코스닥 승강제 관련해서 좀 구체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곧 있으면은 이 국민 참여 펀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네, 상도 시작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아마 계속해서 좀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은 나올 거고, 좀 투심도 지금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쳐주면서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 알테오젠이 무상 증자 또 하는데, 이거 신주 상장 전후로 또 뭔가 신규 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뭔가 이런 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실제로 하게 된다, 곧 좀 빠른 시간 안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투심을 또 빠르게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그 바이오가 좀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서 코스닥도 좀 견조하고,
2: 그렇죠.
0: 그리고 삼성자이닉스 뭐 워낙 큰 호재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주면 참 좋은데, 어제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2: 네.
0: 오늘의 흐름을 보니까 조금 이제 마치 그 6월달 보는 것 같아요. 6월처럼 또 이거 코스닥 팔고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약간 또 걱정되는 모습도 있는데, 저희 또 아까 이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최창봉 부장님이 좀 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그거예요. 확실히 좀 이게 시장이 좀 회복은 되는데 뭔가 열기가 없어요.
2: 맞아요.
0: 거래대금도 줄고.
2: 맞습니다.
0: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시장이 좀 탄력은 좀 떨어지면서 좀 답답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또 오늘만 봐서는 또 좋은 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으로 또 쏠릴 것도 같은데
2: 네.
0: 좀 지금 어떻게 좀 그 시장 참가하신 분들은 네.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2: 일단 저도 ETF 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ETF 수급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확실히 한국 투자분들이 많이 지치셨어요. 특히 한국물에 대해서 많이 지치셨고요. 그래서 제가 주간 단위로 그 체크를 좀 하고 있는 게 개인 순매수 상위 ETF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역시 그냥 S&P500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워낙 미국이 방금 이주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중심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역시 S&P500이나 나스닥100이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반도체 관련된 ETF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 수급인데,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탑에 집중됐다면 네. 지금은 뭐 바이오까지 현대차까지 굉장히 브로드하게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확실히 투자의 질, 상승의 질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뭐 다음 달 9월 달을 좀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어쨌든 시장 보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저희가 이제 내드렸던 좀 결론은 그래도 이 지수대에서는 좀 머물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좀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커서 이 변동성이 좀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잘 좀 인내를 하시면 또 좋을

0: 실성 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실성 사이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 많은 분들이 오늘 배당 ENC 보내주셨는데 뭐 배터지게 당해년도 배당 부탁해요. 삼전닉스. 또 8892님은 배당만이 주면 국내 주식 안 팔지 당연한 걸 왜 하는 겨? 막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자, 배당 ENC 당첨자는요 5705님, 2816님, 6541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인데 저희 방송이 좀 여러분들도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조태영 기자가 돌아오고요. 저는 9월 11일 금요일 9월 월간 연불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인천과 일부 서울, 경기, 충남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 강원도와 대전에 많게는 40mm, 전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5도가 되겠는데요. 모레 일요일엔 다시 맑은 하늘에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시간 도심에서는 공사와 사고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림로 거리공원 사거리에서 대림 3거리 방향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암로 종암 사거리에서 서울 사대부구앞 2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봉천 터널 입구에서 봉천 터널 출구 구간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강동대교 남단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일대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급락 후 하루 만에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1: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인데요. 낙폭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심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 현재 코스피는 소폭 하락 중인데 6,700선과 6,8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내린 6,760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입니다. 전날 SK하이닉스의 40조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삼성전자가 발표할 주주 환원 계획 기대감에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즉 재매입 규모 2배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국제 유가마저 오르면서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 증설을 비롯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상승한 점은 우리 증시 하단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낙폭은 서서히 줄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닥도 2% 내린 824로 출발했습니다. 낙폭은 현재 3%대로 더 커져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 후반과 1390원대 초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0: 토사가 덮쳐 피해를 입은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직격탄을 맞아 인명피해가 났던 산 바로 앞동 주민들은 정밀진단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영준 기자.
3: 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주민들의 복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3: 네, 제 뒤로 토사가 휩쓸고 지나간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요.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아파트 아래층 쪽을 뚫고 지나가며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건물입니다. 조금 전까지 소형 굴착기가 분주해 집 안팎을 정리했는데요. 사고 이후 아파트 단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240세대 498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는 2개 동 102세대 198명이 모두 복귀를 마쳤습니다. 다른 동 주민 181명은 오늘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만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마친 뒤에 가스 공급이 가능해 당분간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토사로 건물이 뚫린 동의 주민 119명은 정밀 안전 진단이 끝난 뒤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진단에만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임시 주거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주민에겐 또 다른 난관도 있습니다. 복구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산림청과 경남도가 산사태가 아닌 인공비탈면 유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가 시작된 곳이 자연 상태 임야가 아닌 아파트 소유의 대지라는 건데요. 사유지에서 인공비탈면 유실로 발생한 이번 피해에 대한 복구는 아파트 측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불편한 생활과 복구라는 이중고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북한이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외교부장 떠나자마자 한 시간여 만에 바로 또 미사일 도발 감행했거든요.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5: 사실 북한이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 관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5: 지난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예. 아마 굴욕적인 어떤 마음을 갖지 않고 않았겠어요? 이거 완전히 당했는데 예. 우리가 다 내줬잖아요. 그 당시에 뭐 4.27 판문점 합의부터 9.19 선언까지 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이제 평화의 길을 가나 했었는데 트럼프에게 하노이에서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네. 먼 길을 기차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앙금들이 있어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아저시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우리 안에서도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종전에 가까운 우리의 만남들을 시작하자고 했으면 이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아주 강경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협상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약자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요. 대부분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더 이렇게 반발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 끼어들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다. 우리 미국하고 담판 짓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핵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핵이 없으면 저 정권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던 것도 그 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없애라라고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차가 이제 그 갈라섰던 건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아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어려우니까 아쉬운 건 미국이지. 이럴 때 좀 강하게 나가서 이번에 핵 보유국 인정을 한번 받아볼까? 라는 어떤 초반전부터 조금 치열한 어떤 전략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부와 여당의 평가대로 이번 훈련을 축소한 건 결국에는 그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불러내기 위함인데 지금 마음 뜻대로 나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도발뿐만이 아니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심야 담화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난 거친 언사를 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4: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정 취임한 지 1년 넘었잖아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유화책을 냈죠.
6: 소장입니다.
4: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했고 오히려 이 종전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을 논의해보자 이런 그 대화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하는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은 대남 위협용이고 ICBM같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해야 할 텐데 네. 지금 북한은 ICBM 도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적어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남측과의 직접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 57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미국은 핵무기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국 대륙으로 갖고 올 수 있는 투발 수단이 무엇이냐,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군사적인 도발 행위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남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 이른바 통미봉남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군사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0: 예, 최근에 이제 북한 상황이나 대북 상황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7: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건 상당히 지체한점입니다. 여러 가지 김여정 그 담화를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8: 북한이 57개가
6: 됐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7: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8: 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7: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그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치가 좀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제 숫자를 좀 부풀리기로도 유명한데 57개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5: 통상적으로 뭐 이게 저도 우려가 되는 게

0: 예, 이게 이란과 비교를 하게 돼요. 이란전을 지금 아주 그 골머리 앓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란은 초기에 핵무기 개발 단계부터 막아서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국제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란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57개라고 트럼프는 얘기했고, 스톡홀름 연구소에서 60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0: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80에서 110개 정도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이걸 있는 건데, 있는 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갈 것이니,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1: 예.
0: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만남을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은 뭘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갈게 사실상 북한이 아쉬운 게 지금 무엇일까? 뭐 경제적인 어떤 지원일까요?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북 제재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 뒤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떠받쳐주고 있어서
1: 예.
0: 사실상 대북 제재가 와야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건도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충분히 북한 내에 자급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정은 머릿속에는 우리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1: 예.
0: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김주애로 이어지는 후계자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핵이라는 이 이슈는 김정은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조금 김정은 입장에서 몸이 달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좀 받아내겠다. 저는 핵 무기 57개 발언 자체가 이걸 우리 정부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또 다른 또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네,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수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이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도 공식적으로 답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장관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 안규백 장관이 얘기한 건 국제연구기관, 뭐 학술지 등에 그 게재된 숫자를 근거로 얘기한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쉬운
4: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관련 내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순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얼마 전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씩 이혼을 경험했고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에 얽매이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만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씩 결혼 생활을 경험한 만큼 법적인 형식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남편의 단독주택은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긴 했지만 워낙 낡아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제 명의 아파트를 과감하게 처분했고 그 돈을 몽땅 남편 집 리모델링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집을 뜯어고치고 새 가구를 채워 넣으면서 이 집이 우리의 평생 보금자리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저희 동네가 떡하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게다가 별거 직전에는 아예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서 집값이 크게 오르게 생겼죠.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헤어질 때가 되자 남편이 안면을 싹 바꾸네요. 같이 살기 전부터 자기 명의였던 집이니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면서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 보탠 돈은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 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허탈할 것 같아요. 본인 아파트까지 팔고 낡은 집 고치고 이제 1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인데 헤어지게 되니까 남편이 원래 내 집이고 전부 내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서로상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6년간 가정을 잃고 오셨는데
0: 네.
1: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0: 네, 그러게요.
1: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해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지금 사실혼 관계셨고 문제가 되는 재산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입니다. 거기에 사연자분이 본인 아파트를 팔아서 리모델링 비용을 대신 거거든요. 이거 리모델링 비용 댄 거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0: 네.
1: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포함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고액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인 기여이므로
0: 네.
1: 6년이라는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독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어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정으로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뭐 남편 입장에서는 헤어진 날의 그 기준 집값만 제시하면서 이거 이후에 오른 시세는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1: 네. 실제로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된 날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0: 그러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면 지금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재개발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집값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 분할 못 받는 걸까요?
1: 꼭 그렇진 않습니다.
0: 네.
1: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재산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혼인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날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는 등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생겼을 때 그 네. 이익을 한 사람에게만 전부 쏠리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인정된다면
0: 네, 네.
1: 그 시세 상승분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진 이후에 집값이 그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의 토대를 함께 만들었다면 남편 혼자 그 이익을 모두 독식하게 두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1: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혼 기간 중에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되어서 외부적, 네.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혼 해소일 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0: 네.
1: 이때 단순히 건물 외형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완료 등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감정되도록 다퉈야 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시세가 폭등한 경우 그 상승분 역시 재산가액 산정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가치를 올렸고 그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건축, 재개발, 이제 호재까지 종합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사연자분이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을까요?
1: 소송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핵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혼인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그리고 매각 대금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자금으로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0: 네, 네.
1: 이 자금 흐름이 사연자분 기여도 입증의 뿌리가 됩니다.
0: 네.
1: 둘째,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와 영수증입니다.
0: 네.
1: 실제로 얼마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켰는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사업 진행 관련 공적 자료입니다. 시세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 네.
1: 이를 토대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과 시가감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정당한 몫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대면서 집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높은 기여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의 공평성을 위해서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재개발 시세 상승분 이것도 역시 참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해수욕장에 놀러가서 내가 가져간 캠핑의자 하나를 펼쳤는데 개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최근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영덕군은 현장 점검을 한 뒤에 개인 장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 내 의자나 파라솔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현행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바닷가 백사장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입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파라솔 설치 같은 점용 허가를 받은 영업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파라솔을 설치해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백사장 전체를 독점하거나 피서객에게 개인용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한 제한은 가능합니다. 기상 악화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전부나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덕구는 개인 장비 반입 금지, 현수막을 철거하고 영업 허가 구역과 개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란에 있어주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상호는 1916년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확인됐죠. 민족문제연구소도 안상호의 친일, 부일 협력 행정이 존재한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상호는 2009년 발간된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친일 재산 환수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 활동을 마친 1기 위원회 이후에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요. 올해 새로 시작될 2기 위원회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또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 속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56년 전 활동을 마치고 문을 닫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다시 출범합니다. 12월부터 2기 조사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층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1기 조사위원으로 직접 활동하셨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의 의미와 그 과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올해 12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2기 조사위의 출범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1: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기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많은 친일재산을 찾아내서 국가기속을 했지만 아직도 남은 친일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뒤늦게라도 다시 찾아내서 국가기속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1기 때 직접 활동을 하셨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성과는 어떤 게 있었고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1: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얼마나 많은 친일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된 지 벌써 반세기도 더 지난 다음에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친일재산이 처분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2,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가로요.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이제 국가 기속 결정을 하고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찾아낸 것 같지만 역시 그 처분된 친일 재산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국가 기속 결정을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일이었죠.
0: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입증하기도 네.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그걸 환수시키기도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1: 당시 특별법상으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 특히 이제 선의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국가 기속을 할 수 없 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법 자체예요.
1: 네, 법 자체예요. 그러니까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 기속을 할 수가 없었죠.
0: 그런데 이번에 2기 조사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1: 예.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은 친일 재산은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그 재산을 처음 취득하면 그 동시에 국가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 소유의 재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처분했다면 그 처분은 불법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분에 따른 이득,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특별법에는 넣어놓은 거죠.
0: 그렇죠.
1: 네.
0: 친일 재산 귀속법이 지난 6월 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네. 활동을 종료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된 거고
1: 네.
0: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당시에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까지 그 대가가 환수될 수 있다까지 범위가 네. 넓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12월에는 조금 그 성과를 그러면 기대를 하십니까?
1: 아마 그 처분된 재산을 조사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렸는데요. 이미 처분된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처분된 재산이 최근에 처분된 게 아니라 한 50년 전에 처분됐다고 한다면 당시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과 현재 이익을 아마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믿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당시 매각대금 기준으로 환수하는 거예요? 원래 환수할 때는?
1: 그 법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
0: 네.
1: 이제 부당이득 환수하려면은 국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0: 예.
1: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부당 처분으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부당으로 돌려달라고 국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결정할 때, 당시 매매 가격으로, 당시 가격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징적으로는 친일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또는 친일재산 처분에 따른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 이미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이게 처분이 된 거라면 당시 가치로 이거를 환산해서 환수를 하는 거라면 상당히 실제 환수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또 하나 걱정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들도 찾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겼는데 근데 이게 실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 현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1: 지금은 뭐 그 토지매매 관련 공고가 전부 다 전산화돼가지고 추적하는 것이 한 3, 4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건수가 워낙 많으면 그걸 다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이 12월에 출범하는 2기 위원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만들어진 재산이다. 일단 이것이 판단돼야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이것은 어떤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나요?
1: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그 친일 행위를 보여주는 사료는 지금 현재 많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적을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그 친일 행위의 대가로 친일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자료상으로 입증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특별법에는 추정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러일 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0: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추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기 특별법의 추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이라고 이미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 조항에 근거해서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으로 보고 국가 귀속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기록들을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매각 명의 변경 거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네. 후손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 뭐 해외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0: 네, 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0: 그 일기 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이제 후손들을 한 3만 명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손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후손들 3만 명 정도를 파악했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연락이 되는 후손도 일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완용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후손이 미국으로 간다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일기 위원회 활동 결과 이름도 확인되고 대부분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적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노력을 들여도 될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그 재산 관련 변동 사항은 다행히 남아있는 기록이 전산화됐을 때는 그 전산 기록을 중심으로서 추적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위원회와 이제 새로 출범한 일기위원회사의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조사 방법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워낙 AI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적 온도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추적하기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1: 근데 이 친일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토지, 최초에 뭐 이제 토지라고 쳤을 때, 토지나
0: 네.
1: 건물이라고 쳤을 때,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뭐 현금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을 투자해서 더 불렸을 수도 있고, 그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0: 그 일기위원회에서는 그런 재산을 이제 변형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1: 예.
0: 친일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거죠. 특히 이제 해방 후에 후손들이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본인들이 친일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재산은 이제 저희는 변형재산이라고 보고 변형재산도 좀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변형재산은 국가 귀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부터 1908월 15일 사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이 친일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이라고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추적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두 번째 특별법에도 그런 변형 재산에 대한 추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1: 지금은 그게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까? 일부라도?
0: 지금은 안 돼, 지금도 안돼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한다 찾아보겠다. 모든 기록 확인해서 이제 이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일기 조사위 당시에도 국가 귀속이 결정된 이후에 상당수 후손들이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이번 2기 때도 역시 결국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아마 재산 가치가 좀 나갈 때는 반드시 아마 법정 쟁송을 벌일 겁니다. 일기위원회 때도 그랬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이해성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다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결정, 국가의 결정이 옳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기 위원회에서 또 국가기소 결정을 하면은 뭐 반발이 따를 거고 그 반발의 결과는 또 법적 쟁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러면은 그 법적 소송 일단 국가기소가 돼서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의 일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이후에 뭔가 계획을 하시거나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인 건가 봐요.
0: 아마 소송에 대응하는 것까지 위원회 업무가 될 텐데요.
1: 아, 그렇군요.
0: 1기 위원회 때도 소송에 그 대응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면 그 소송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이 됐죠.
1: 예.
0: 아마 1기 위원회에서도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재산이라는 거 모르고 사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제3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첫 번째 특별법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특별법도 그렇고 모두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친일반민족 행위자나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에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하는 거죠. 국가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 기소를 하지 않고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 재산 확인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1: 이번에는 친일 재산을 신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0: 그건 정말 예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 이제 그 국회에는 입법권자들은 이 조항을 통해서 많은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올지, 정보 제공이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최근 이슈가 된 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 씨에 대해서 지금 친일 행적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친일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과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결정된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환수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0: 그 특별법에
1: 예.
0: 그 특별법에 따르면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과연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정도의 중대한 친일 반민족의 행위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 네.
0: 아마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하면 그 나름대로 또 논란이 있을 거고요.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보면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공식 인물로 선정이 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판명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0: 그 특별법에는 그네 범주를 일단 정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매국적이고요. 두 번째가 일본 의회 의원이 된 자, 그 다음에 귀족 자기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조선 총

0: 중도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를 지낸 자, 이렇게 네 종류를 정해놨는데,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1: 아하.
0: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 국가기구인 친일반미적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006명의 중대한 친일반미적 행위자를 결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40% 정도만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중대한 친일반미적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조금 넘는 숫자고요. 거기다가 위원회에서 뭐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지금은 1기 위원회 때는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2기 위원회에서는 그 범주를 얼마나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아마 심각한 논의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예. 법무부가요, 이번에 2기 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 환수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이 환수 규모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수 없죠. 얼마나 많은 친일 재산을 국가 계속 결정하거나 친일 재산 확인 결정할 수 있을지는 아마 위원회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뭐 325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325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그 국가 기속 결정 또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 액수를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고요.
1: 그럼
0: 다만 중요한
1: 법무부는, 예, 말씀하세요.
0: 그래서 법무부에서 어떤 근거로
1: 그러니까요.
0: 325억이라는 액수를 특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걸
0: 저한테 정보가
1: 여쭤보려고
0: 없어서
1: 했습니다. 네네.
0: 저한테는 정보가 없어서 잘
1: 네.
0: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에서 325억 정도의 친일 재산을 확인했다고 하면 특별법이 살아있을 때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친일 재산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25억 원이라는 액수를 얘기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거나 그 친일 재산을 얼마나 많이 국가에서 결정하고 친일 재산 확인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친일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의 소유를 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측면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끝으로 만약 친일 재산이 환수가 되면 이제 국가 귀속이 되는데 그 재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0: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아하.
0: 네, 다른 데못 씁니다.
1: 맞죠. 예, 네,
0: 네.
1: 그래야죠.
0: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8.15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친일재산 국가기속 결정을 통해서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을 위한 일에 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0: 네.
1: 12월이면 2기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아,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국민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조사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0: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효가 없다. 다만 그 시효를 끝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2기 위원회가 보여준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네.
1: 지금까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대전에 많게는 40mm, 전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가 되겠는데요. 모레 일요일은 절기 처서지만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포대교에서 다시 동작대교 일대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륜 아들목에서 성수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 서울 쪽으로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준인 아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 회의인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 부패방지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등 18개 기관장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는 외교부 국장급과 미 국무부 부차관보급, 일본 외무성 심의관급 사이의 유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해방패 UFS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된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대폭 축소됐는데 추후 진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와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같은 시도 내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거래가 국제적으로 발생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경우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이 커진 셈입니다. 경남 남해안에 큰 피해를 남긴 기록적 폭우에 대응해왔던 정부가 복구 지원 체제로 전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대응 체제를 종료했고 복구 대책 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달 들어 어제인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1일부터 20일까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5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6%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집계 기준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성수대교 진입 구간에서 발견된 단차의 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구조적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현장 시험과 집안 조사, 과거 단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구조적 안전은 물론 추가 침하를 일으킬 만한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남부를 중심으로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남부지방에는 최대 50mm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3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서울 남대문 시장에 젊은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2030 여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성지로 소문이 나면서 충청도 경상도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한 번에 6만 원어치를 쓸어 담는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건 바로 이것 용품 때문인데요. 떼수건에 비누, 마사지 볼, 발 담그는 방석까지 집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 피로를 개운하게 풀어주는 물건들이지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의 쇼핑템이었던 것들이 요즘 2030 사이에선 어엿한 웰니스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손님이 몰리면서 텅텅 비어있던 시장 상가에도 다시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한때 어르신들의 쇼핑템에 머물렀지만 요즘 2030이 남대문에서 쓸어 담는다는 이것 용품에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목공, 2번 목욕, 3번 목소리, 4번 목살 김치찜. 1번 목공, 2번 목욕, 3번 목소리, 4번 목살 김치찜.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런 것들을 뭐할때 쓰나요? 떼수건, 비누, 마사지볼. 예. 언제 쓰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은 이것 탕도 있었잖아요. 예. 세숫대야에 지금 말한 것들 이렇게 담아서 예, 가져갑니다. 물론 지금도 이것 탕은 있는데, 그쵸. 이것탕 갈때 세숫대야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담아가는 풍경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쨌든 이것 용품이라고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2030들이 남대문에 이것 용품들을 싹 쓸어가지고 온대요. 웰니스 아이템. 아, 맞습니다. 따뜻한 물에 좀 담그고 있으면 여기 힐링도 되고 피로도 풀어지고 좋죠. 뭘까요? 1번 목공, 2번 목욕, 3번 목소리, 4번 목살 김치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요즘에도 이곳 가시는지 예전과 뭐가 많이 달라졌나. 사실 요즘에는 찜질방을 더 많이 가실 것 같기는 해요. 예, 더 많이 많아지기도 했고.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여기 많이 갔는데. 여러분의 추억, 이곳에서 생긴 추억들 함께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아,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 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번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8878번님, 어릴 때 주말만 되면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갔던 이것 탕, 이것 후에 먹던 콜피스도 생각나네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 외롭네요. 아, 딸이 있었으면 딸 데리고, 그죠? 여기 가면 좋은데. 우리 8878번님 동네에선 콜피스를 줬군요. 저희 동네는 요크루트였습니다. 3285번님. 아, 제일 개운하죠. 어릴 때 엄마가 이것 끝나고 사주던 우유는 최고 먹거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찜질방을 즐겨요. 네, 맞아요. 찜질방이 예전에 이것에서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죠. 이것 탕에서. 3861번님, 오호! 요즘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것 탕안 가고 집에서 샤워만 한다더니 좋네요. 찜질방 가서 몸 지져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옆 찜질방 다니곤 합니다. 보통 따뜻한 데 이렇게 지진다고 하죠.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옛날에 온돌방에서 이렇게 좀 지지던 느낌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9807, 이것 탕이 그립네요. 사우나 땡기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것 탕 안에 또 사우나를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곳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8962. 이태리에 있어야 할 타올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사실. 이태리 타올. 우리 보통 떼수건 이태리 타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왜 이태리 타올이라고 불렀을까요? 이태리 없다잖아요. 여러분, 이태리 타올을 이태리 타올이라고 부른 이유를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275번님, 역시 젊은 세대가 바람을 일으켜야 우리 경제가 신바람나게 살아나는군요. 예, 남대문 시장이 다시 뭐 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건 용품이 많이 나간다는 건 이것들을 많이 즐기신다는 거잖아요. 뭐 이거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몸과 마음에 모두 힐링이 되잖아요. 예. 4261번님, 찜질방이 잘 되어 있어서 가기 좋은데 가면 돈을 너무 쓰고 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찜질방 안에 맛있는 게 많죠.
5974번님은요, 어렸을 때 명절에 온 친척이 모이면 다 같이 이것탕을 갔었는데 추억이네요. 최근에는 온천을 종종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탕 나온 후에 맥반석 계란 먹던 걸 너무 좋아해요. 아, 맥반석 계란도 있습니다. 식혜랑 함께. 아, 찜질방 느낌이 약간 더 강하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요즘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남대문에서 이것 용품을 쓸어 담는데요. 이것 용품이라 함은 떼수건, 비누, 마사지 볼, 발 담그는 방석 이것들입니다. 이거 뭐할때 쓰는 겁니까? 1번 목공, 2번 목욕, 3번 목소리, 4번 목살 김치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에일리가 피처링한 배치기의 눈물 샤워.

0: 지식재산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불이 났을 때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119 신고. 왜 그렇죠? 아니면 방독면이 있으면 얼른 쓸 수도 있죠. 유독가스 나올 수 있으니까. 저라면 119 신고를 먼저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전화 걸어서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유독가스를 마셔서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실제로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해결해 줄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발명품인지 발명가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죠. 7천 초등학교 5학년 김지온 학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제시 7천도라는 섬 안에 7천 초등학교 5학년 김지온입니다.
0: 어서 오세요. 거제도 안에 7천 초등학교 안 초등학교에서 온 7천 초등학교. 뭔가 굉장히 이름이 멋진 것 같아요.
1: 7천도 안에 섬이라서 7천 초등학교라고 돼 있어요.
0: 그러니까 섬 이름이 7천이라. 예,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너무 현명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왜? 이분은 대단한 발명가시거든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여러분 무려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어떤 발명품으로 받으신 거예요?
1: 제 발명품은 평소에는 평범한 스마트폰 그립톡입니다. 하지만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폰과 케이스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 코와 입을 덮는 마스크 형태로 변신합니다. 대피하기 바쁜 1분 1초의 순간 가장 먼저 잡는 스마트폰이 곧바로 대피 도구가 됩니다. 따로 대피용품을 찾을 필요 없이 내 생명을 빠르게 지킬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0: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김지온 발명가께서 직접 발명한 스마트폰 뒤에 붙이는 그립톡이에요. 그립톡을 그냥 평소엔 그립톡인데 그거를 쭉 뽑았더니 코에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는 약간 작은 방독면 형태가 되거든요. 그것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1: 여기 안에 필터를 넣어가지고
0: 조금만 들어줄래요?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네.
1: 여기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그리고 실리콘 재질이어가지고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가지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0: 와, 스마트폰 그립톡이 굉장히 비상시에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방독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1: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집에서 부천화재 사건 뉴스를 보았는데 한 피해자분이 가족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유독가스를 마셔 대피하지 못한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피할 때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발명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발명을 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지원 학생이 만든 초기 화재 대피할 수 있는 호흡 그립톡 그 발명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그립톡이 붙어 있는데 비상시에 그 그립톡을 쫙 뽑으면 방독면이 됩니다. 안에 필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코를 딱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가스에서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건데, 오, 어떻게 이런 거를 발명했을까?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발명도 쉽지 않았겠다. 그 과정에서 기억나는 일 있어요?
1: 그립톡 모양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터를 어떻게 접어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코와 입에 잘 밀착되는지 계속 실험해야 했습니다. 필터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뜯고 접는 방식으로 바꾸고 또 만들어보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겨우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왔는데 막상 얼굴을 대보니 코와 입에 잘 밀착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필터를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글루건으로 접착했는데 붙일 때 꾹꾹 누르다가 손가락에 글루건이 붙어 화상을 입었고 옆에서 떼어주시려던 엄마도 함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아파서 울고 상처도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만들고 다치고 고치고를 반복하다 보니 지치기도 했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걸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과정도 다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발명 과정에서 직접 본인이 해보면서 화상도 입었대요. 엄마도 같이 해보다가 엄마도 화상 입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밖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상 받았을 때 기분 어땠어요? 이건
1: 그
0: 제가
1: 학교에서 그 같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은 오빠가 앱에 그 발명 거기 앱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컴퓨터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태민 그
0: 태민
1: 오빠가
0: 오빠구나.
1: 네.
0: 태민 오빠가.
1: 그 오빠가 알려줘가지고 놀라고 신기했었어요.
0: 아, 내가 대통령상 받은 걸 내가 먼저 한게 아니라 어떤 오빠가 알려준 거네요. 태민 오빠가 혹시 친오빠예요?
1: 아니야, 그
0: 아는 오빠.
1: 학교에 아는 오빠예요.
0: 학교에 아는 오빠, 태민 오빠가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태민 오빠 되게 고맙네요. 그래서 이 발명품이 대통령상을 받은 겁니다. 한번 나 잠깐만 보여줄 수 있어요, 저? 왜냐하면 제가 필터, 아, 안에 필터가 있네. 필터가 되게 저 안쪽에 두껍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독면을 만든 건데, 언제부터 발명을 한 겁니까? 어떤 계기로?
1: 솔직히 처음부터 발명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학년 때 뉴스를 보고 막연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래 다닌 선생님이신 이희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을 진짜 발명으로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 할지부터, 필터 재료를 찾고 시제품을 만드는 것, 발표 자료와 발표 대본을 준비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거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저 혼자 했다면 막연한 생각에서 끝났을 텐데 선생님 덕분에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명이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0: 네, 이희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지훈 학생의 이 발명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나도 한번 이런 아이디어로 발명왕 되고 싶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어떤

0: 떠올리는 법이 있나요? 살짝 알려주시면.
1: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불편함과 위험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미리 예방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편리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불편함과 위험을 줄여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편함이나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도움이 될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된대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혹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나?
1: 지금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극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연기해 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연극에서 배운 이 관찰력을 발명 아이디어를 찾는 데서도 활용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살펴서 작은 불편함이라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0: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명을
1: 사람을
0: 하겠다는.
1: 좋아하는 마음으로 남을 많이 도와주며
0: 많이
1: 더
0: 도와주겠다.
1: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1: 우리 학교 학생 수가 20명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에는 입학하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로 많은 친구들이 입학 또는 전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동생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놀고 그리고 발명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도와주신 이희윤 선생님, 같이 출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유리, 민석이, 태민이 오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0: 아우, 네, 좋습니다. 우리 칠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교에 학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끝으로 전해줬네요. 1060 지온이 누나, 저는 지오예요. 누나 정말 대단해요. 거제의 자랑이에요. 라고 문자 왔는데 지오가 혹시 누군가요? 지오 누나 팬이 있군요. 우리 누나가 모르는 팬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칠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 학생이 7천 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원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

0: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기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안양의 완성, 미래 비전, 안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최대호 안양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네. 먼저 우리 거제도가 큰 비폐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정말 폭우를 입으셨는데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러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산사태임이 남아있으니 YTN 등 재난문자방송을 꼭 확인하시고 대피명령에 충실히 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물차나 청소차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말 응원하고 지원해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경남 거제시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밖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한 달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통 허브 안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교통과 일자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장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거죠. 피지컬 AI 선도 도시 또 시청사 기업 유치 1호 결제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AI 선도 도시 안양 어떤 도시인가요?
1: 네, 많은 도시가 스마트 시티 또 디지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안양이 말하는 피지컬 AI 선도 도시는 단순히 행정 서비스 몇 가지를 스마트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도시 공간과 또 산업구조, 또 일자리, 생활서비스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로봇, 센서 같은 물리적 기술을 결합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연계한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박달 스마트시티와 같은 거점에서 연구, 창업, 또 기업 활동 등이 한데에 오르지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거든요. 이 공간에서 탄생한 기술과 기업들이 안양 전체 교통, 환경, 복지, 안전 서비스에 연결되면 안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피지컬 AI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사실 머릿속으로 개념이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AI를 어떤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구현해내는 것.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피지컬 AI가 AI 산업구조 중에서 생성형 AI, 피지컬 AI가 있는데요. 아마 그 파이로 봤을 때는 8, 90% 정도가 앞으로 피지컬 AI 차지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1: 완전히 바뀐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선도 도시로 지금 안양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안양시가 국내 기초 지방정부 최초입니다. 유엔 산하의 정보통신전문국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UNITU라는 네. 것이 있었네요.
1: 네, 네, 네.
0: 여기서 스마트 도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으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요. 네. 뉴델리에서 ITU 세계 스마트 시티를 주관하고 인증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안양 대한민국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가 안양이 됐다 생각해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네네. 대단히 깊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 또 구현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중앙정부 AI 공모사업 9개를 또 잇따라 따내서 600원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안양시가. 아, 시장님.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1: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저 57만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고 2차 공직자가 정말 일심동체하셔서 해서 만드는 성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 예, 그러니까 피지컬 AI 선도 도시 라고 충분히 예,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9월에는 또 뭐가 예정돼 있으시냐면 핀란드에 초청받아 가십니다. 핀란드에서 앞서 말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UNITU 네. 포럼이 있네요. 여기에 네. 참석하시나 봐요.
1: 그렇습니다. 9월 9일 개최가 되거든요. 핀란드 템페르시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기조연설 부탁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안양시의 스마트시티의 여러 가지 정책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홍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0: 예. 네. 혹시 가서 연설하실 거 벌써 준비하셨습니까?
1: 준비 이제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어떤 말씀 하실지 지금 여쭤보면 안 돼요? 네.
1: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복지 문제, 또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앞으로 구현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좀 발표 통해서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다 더 네. 편리한 뿐이 아니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9월에 예정된 네. 핀란드 UN ITU 포럼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실 텐데 거기서 또 어떤 안양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AI 기술이 도시 인프라 곳곳에 스며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다루는 기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AI 선도 도시와 기업 유치는 맞닿아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안양에서 AI 도시 인프라에 인프라를 제대로 녹아들이게 되면은 그 기술을 연구 또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도심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것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청사 부지 같은 핵심 공간을 기업 활동의 거점으로 우리가 바꾸고 또 여기서 나온 기술과 서비스가 곧바로 교통, 안전, 복지 등 생활 서비스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안양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하는 AI 선도 도시는 우수한 기업들을 좀 끌어들이고 모시고 또 그 기업들과 함께 성장을 만들어가는 도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상징적인 출발이 이번에 민선 국이 1호 결제 사항에서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결제하신, 처음으로 이렇게 사인하신 거잖아요. 시청사 부지 기업 유치 공모 이 관련해서네요.
1: 네, 민선 국이 7월 1일 취임을 했거든요. 그때 제 1호 결제를 했었는데 그 바로 1호 결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0: 아, 1호 결제 사안은 그런 의미를 담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저는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일들이 좋은 일자리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 시청사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 계획을 민선국이 첫 결제로 올리고 또 승인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안양을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행정의 중심공간까지도 과감하게 재구성하면서 도시 전체를 일과 삶이 함께 있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청사 부지가 글로벌 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집접하는 경제 거점으로 바꾸게 되는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 또 관련 서비스 그리고 문화 상업 시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안양의 다음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 동력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0: 아하, 민선국이 1호 결제 사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그 내용을 딱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사연을 주시는데 우리 심탕77님께서 피지컬 AI 선도도시 안양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1: 네.
0: 라고 주셨고 드보라님은 스마트 도시는 역시 안양이군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러브 아이러브로 시작하시는 아이디 갖고 있는 분은 시장님 안양시 홍보 많이 해주세요.
1: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0: 라고 홍보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슬신님은요. 시청청사의 기업 유치 1호 결제 안양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1: 네.
0: 시청 옮기고 그 자리에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선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양 시민의 하루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청년과 또 직장인들이 서울이나 또 판교 등에 이런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집은 안양에 살고 있지만은 일하는 곳은 다른 도시인 것 같아 참으로 많지요. 하지만 시청사 부지와 그 주변의 미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안양 안에서 고급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연구소 또 스타트업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 함께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상권과 또 문화, 여가, 인프라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안양 안에서 일하고 또 소비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중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도시 안에서 돈이 돌고 청년이 머무르고 지역경제가 스스로 힘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시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 더 다양한 일자리 선택지가 생길 것이고 회사와 집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 여가 문화 활동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이런 변화가 바로 기업 유치 1호 결제가 시민의 삶과 연계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어허, 그러니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직장도 거기서 네. 다니고 놀러도 그 네. 동네로 가고 네. 다 한 곳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시청사를 옮기면 시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 새로 이제 옮길 장소로 가야 되겠죠.
0: 그러면은 시장님이 직주근접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1: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또 인내해야 되겠지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이 네. 공동체를 갖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청사 부지에 이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훨씬 더 이제 기업에 가까워지는 삶을 느끼시게 네.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은 이제 근무처가 직장이 조금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1: 지금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뭐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네. 또 지방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0: 맞죠.
1: 수 없어요.
0: 그렇다더라고요.
1: 그 재정 세수 확보는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게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 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또 지방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업이 더 살아야 또 기업이 정말 많아야만이 지속가능 도시 발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복지나 생활의 인프라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안양은 한때는 공장 갭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안양 가서 밥 먹고 사는 시장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 규제문 때문에 다 공장 기업이 이전해 갔거든요. 아파트만 지어졌습니다. 베드타운화 됐어요. 더 이상 여기서 멈추는 순간 안양의 미래 발전은 어렵다. 이건 강한

0: 이기실 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기업들이 안양으로 나 가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막 안양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어떤 지원책 준비하고 계세요?
0: 예, 기업이 안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하기 좋은 제도와 또 실험하고 성장이 좋은 환경입니다. 안양시는 벤처 혁신 기업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 입지 인허가 원수도 지원 그리고 초기 정착을 돕는 행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서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어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또 스마트 교통, 도시 데이터 등을 실제로 활용 검증할 수 있는 도시 테스트 환경을 마련해서 한 도시 안에서 연구와 사업을 함께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좋은 제도와, 그러니까 기업
0: 네.
1: 입장에서 일하기 좋은 제도와 또 실험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 굉장히
0: 네.
1: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0: 아마 수도권 내에서 안양처럼
1: 네.
0: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없을 거예요.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네.
1: 네. 매력 있는
0: 많은
1: 도시입니다.
0: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장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yway, 안양.
0: 네.
1: 모든 길은 안양으로. 모든 기업은 안양으로. 지금 이렇게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시청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청은 어디로 갑니까?
0: 예, 만안구에 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어요.
1: 네.
0: 거기가 2010년에 매입을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부지로 이전해서 만안구 일대를 행정복합 거점으로 키울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만안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갖게 됩니다. 동안구에는 미래 기업과 또 혁신 이런 사람이 모여드는 경제 산업 거점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요. 만안구에는 행정 공공서비스 문화 기능이 집약한 행정 복합 거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두 측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요. 행정 복합 거점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경제 거점에서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면서 도시 전체를 균형감 있는 그런 구조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셨던 원도심 지역에도 행정, 문화, 복지,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안양 어디에 사든지 도시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균형 발전 모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1: 아, 만안구 일대는
0: 네.
1: 행정복합 거점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동안구는 경제산업 거점이 됩니다.
0: 네.
1: 와, 벌써 요렇게만 딱 정리를 해 주시니까 안양의 전체적인 그림이 딱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동안구의 미래 첨단 산업이 보이고 만안구의 행정과 시민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인프라도 준비가 돼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 동안구의 이제 첨단 산업과 혁신기업이 모인다면 만안구 행정과 시민의 일상이 만나는 생활 중심 축이 될 것이에요. 저는 이축 위에 문화와 여가 기능을 함께 더하고 싶습니다. 시청 이전과 함께 공연, 전시 공간, 도서관, 또 공원, 체육 시설 등을 원도심에 촘촘히 확충해서 이 일을 보러 온 김에 쉬고 즐기자.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거점과 행정 문화 거점이 서로를 잘 받쳐주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누리는 도시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번에도 항상 나오실 때마다 또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려면 일단 일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0: 그렇습니다. 네.
1: 또 청년들 입장에서 창업 기회도 많이 준비가 되면 얼마나
0: 네.
1: 매력적인 도시가 될까 싶거든요. 안양 청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요?
0: 네, 청년분들이 지금 안양 우리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네, 대한민국 전체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저는 안양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선도 도시가 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의 클러스터의 조성, 박다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이 본격화하면 연구소,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기업, 또 협력센터 등이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실무형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프로젝트, 또 공동연구, 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양에는 대학과 교육기관, 문화공간이 이미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교육이라든지 창업 멘토링, 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학업, 경업, 경험.

0: 창업, 취업이 하나의 여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양 청년들이 굳이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안양에서 충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과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는 동시에
0: 네.
1: 한번 안양으로 온 청년은 여기 계속 머무르겠다 그 목표신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0: 예, 청년들에게 주거와 이제 좋은 일자리,
1: 그렇죠.
0: 좋은 주거 공간이겠지요. 이런 것을 제가 자산을 터전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은 아마 되리라 생각하고 민생 9기 동안 우리가 광역 교통망 문제 또 피지컬 AI 기반 4차 혁명 시대에 알맞은 사업이라든지 또 균형 발전 녹색 정원 도시 정책을 함께 추진해서 청년과 기업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 그리고 새로운 청년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지금 온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좋아할 만한 도시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선호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평소에 우리 시장님 청년들하고 많이 대화를 가지세요?
0: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를
1: 가지고 어제도요?
0: 네. 청년 도전 사업이 있어요. 청년들 단기 교육, 중기 교육, 장기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어제 일부 학생들이 수료가 있죠. 청년들이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1: 아, 네네.
0: 참석해서 또 질의응답신 갖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주 갔습니다. 네.
1: 청년...

0: 집값이 비싸지
1: 많이
0: 않습니까?
1: 비싸죠.
0: 그래서 정말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안양에 일처를 찾고 안양에서 결혼, 출산, 그리고 보육,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청년 주거 지금 한 3,900세대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1: 네.
0: 좋은 일자리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일자리 뿐이 아니고 의지와 열정만 있게 되면 작은 아이템 가지고도 창업해라. 창업하면 안양시에서 창업 정책자가 물론이고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적인 서비스까지 지원해서 대카공급 뛰어넘어서 유니콘계까지 성장 발전을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하니까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네.
1: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청년들 대상으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준비를 해주실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피지컬 AI 선도도시 되고
0: 네.
1: 막 이러면 안양 집값 모르겠는데요?
0: 지금도 올라와
1: 어떻게
0: 있습니다만은
1: 하죠?
0: 오른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지금.
1: 예, 그러니까요.
0: 돈을, 집을 소유한 분들은 좋겠습니다만은 청년들 또 다른 어떤 그 세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안양으로
0: 어렵지요.
1: 이사 가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 이래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안양시 동안구가 있거든요. 평촌 중심으로.
1: 예.
0: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한 도시가 또 안양이 됐답니다. 그래서 가장 보니까 그 거래가 활발했던 시가 안양, 우리 동아고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기쁘기만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또 다른 과제가 아닐 수
1: 그러니까요.
0: 없습니다.
1: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1: 안양의 완성, 미래 비전, 안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장님을 뵐 건데,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을에 뵙게 되는데, 핀란드 갔다 오시고 뵙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1: 다음에 핀란드 갔다 온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 살짝 예고해 주신다면요?
0: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되겠지요. 주거, 환경, 복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안양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시민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도시 안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주일이 훌쩍 갔네요. 예, 오늘 SAT 정답은 목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인천과 일부 서울, 경기의 충남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대전에 많게는 40mm, 전북 북부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 서울 30도, 광주는 35도가 되겠는데요. 예, 모레 일요일은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란한 강변북도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아직은 오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해 부패 방지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등 18개 기관장이 참석합니다. 각 기관이 토착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 등을 주제로 보고한 뒤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에 권민수 국제금융협력담당 부총재보가 임명됐습니다. 권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 통상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한은의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재는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 불균형 위험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상에 따른 정책적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식 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한국 경제 규모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키우는 게 중요 과제이고 첫 번째가 원화의 국제화라고 진단했습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 정권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권 당시 조 대법원장은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면서 관행을 지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209일 만에 임명을 제청하면서 이 대통령을 패싱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며 조 대법원장이 윤전 대통령의 길을 걷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큰 만큼 일단 공급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공원에 아파트 몇채 짓는 언발의 오줌누기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에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일부 징계 당사자들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섰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호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장동혁 호위무사 윤리위가 정치 숙청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직 결정문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윤리위가 이미 공정성을 잃은 만큼 재심보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과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된 반경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도 대폭 축소됐는데 추후 진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오늘 아침까지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선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면 이를 더욱 부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사이에 세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초강력 경제 전쟁에

0: 네, 주요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고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거대한 위험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미 미국이 이란의 주요 경제 부문과 지도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온 상태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압박 카드가 현실적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또미 재무부가 2차 제재를 확대하더라도 이란산 원유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중국은 달러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거래가 많아 완벽한 봉쇄가 불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북 제천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수도권과 세종, 충청도에 1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 청주와 대전 32도, 대구와 부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0조 달러 선을 넘은 지 불과 4년 7개월 만에 무려 10조 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요. 통상 전쟁이나 경기 침체기처럼 위기 때나 보일 법한 대규모 재정 적자가 평시에도 이어지면서 부채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졌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10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빚이 불러올 파장입니다. 부채가 쌓이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과 미 국채의 신뢰도가 당장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경제를 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난 미국의 나랏빚.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국의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부지방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은 절기상 처서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북상 중인 태풍도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2: 네, 현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는 한때 시간당 68.5mm까지 강하게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천은 비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가 해제됐고 현재는 경북 봉화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해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보이는데요. 이 비구름은 바다에서 강한 비를 쏟아낸 뒤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다소 약해지겠지만 산지에 부딪혀 다시 발달할 수 있어 곳에 따라서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이 많진 않지만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에서는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남부 등 다른 내륙 지역 에서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근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 폭우 수준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남 광주 담양에는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큰 만큼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 일요일이면 절기상 처서인데 여전히 무덥습니다. 올해도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2: 네, 올해도 처서가 지나도 당분간 여름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이달 초처럼 40도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낮에는 31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의 날씨는 태풍도 변수라고요?
2: 네, 태풍 사우델이 점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 중반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진로가 관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치예보 모델은 태풍이 중국 쪽으로 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모델에서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와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의 이동 속도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위치, 태풍의 발달 정도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다음 주 후반 우리나라의 날씨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변동성이 큰 만큼 태풍의 진로와 다음 주 후반 비 전망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올려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4: 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3: 오늘 오후에는 상경집회가 열린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선 오늘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자동차 업종 노동자 공동파업대회로 여기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석합니다. 일부 조합원은 아침부터 이른 시위를 이어갔고 이곳 본사 앞 차도에는 이렇게 무대 차량이 설치되면서 마이크 테스트 등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는 건데요.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 명 가운데 2천 명가량이 창경에서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공장들은 멈추게 되는 건가요?
4: 네, 파업으로 국내에 있는 울산, 아산, 청주 공장 생산 라인이 오늘 하루 전부 멈춥니다. 오늘 전면 파업은 총 8시간으로 오전, 오후 주 모두 출근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파업 시간은 총 16시간이 됩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어제와 그제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까지 누적된 올해 개별 노조원의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 시간은 120시간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매출 손실도 불가피한데 노조는 사측과의 본교섭이 재개될 경우 당일 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3: 네, 현재 쟁점이 어떤 거고 네, 노사 간의 이견이 큰지도 알려주시죠.
4: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의 50% 이상,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원의 복직, 65살 이상 정년 연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선 특히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측에 진전된 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미 가능한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제화부터 지켜봐야 하고 해고자의 복직 역시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문제라면서 맞서는 입장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양측 물밑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3: 요즘 코스피 변동성이 심하죠. 급락 후 하루 만에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해서 상승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5%대 하락세인데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트

0: 가가 발동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오늘 코스닥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1: 네, 코스닥이 5%대 낙폭을 보이면서 79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2% 내린 824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5% 이상 낙폭이 커지자 올해 1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지수가 하락 중입니다. 반면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 상승을 시도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내린 6,760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상승 전환에 6,90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홀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4%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날 SK하이닉스의 40조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삼성전자가 발표할 주주 환원 계획 기대감에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즉 재매입 규모 2배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국제 유가마저 오르면서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증서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상승한 점은 우리 증시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 초반까지 하락 중입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138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2: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3: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관수부는 오늘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와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는 이어왔지만 사무실이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노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선정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재산 분할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수수한 뇌물로 보인다며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비자금을 재산 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비자금 실체 추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하며 뒤늦게 집중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경찰관에 통화했다는 허위보고에 실종수사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용 기자.
4: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2: 네, 오늘도 장 씨를 찾는 집중수색 이어지죠?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씨 휴대전화가 꺼진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은 물론 해경 등 140여 명이 투입돼 육상과 해상으로 범위를 넓혀 샅샅이 뒤지고 있고 오늘은 헬기도 투입해 입체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집중 수색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숙박시설과 보호소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나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초기 수사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던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 대응이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종 신고 직후 담당자인 A경장은 신고 3시간 만에 장 씨와 통화가 됐다며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사건 종결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5: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어쨌든
2: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뚫린 셈인데 실종자 처리 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규칙상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탐문에 나서야 하지만 서장의 판단으로 수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됐다고 보고할 때 실제 통화 내역이나 위치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내부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6: 이에 따라서 성인인 경우에도 성인 실종법을 따로 마련한다든가 경찰 혼자 스스로 문제를 종결할 수 없도록 자체 내부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2: 네,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이 클 것 같은데 재수색도 가족이 신고하면서 이루어졌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통화했다는 말과 함께 사건을 종결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달 다시 실종 신고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A경장은 장 씨와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의혹이 제기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장 씨와 A경장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가 실종신고 이후 15시간가량 켜져 있었던 만큼 당시 적극적으로 위치 확인에 나섰다면 수색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 달 넘게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촌동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굳이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8: 장미란 씨 사촌 동생입니다.
7: 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2: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 부근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복면만 쓰고 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순명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은 오늘 오후 복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신촌 캠퍼스 기숙사 주변 상책로를 찾아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대문서는 또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서울경찰청에도 민생치안 기동대 등 경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구조를 고려해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추가 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 대응기금 내 교육 인재 계정 재원으로 확실히 보장해서 국가 전체 교육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의 비장 행사 칼바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
2: 진종호 의원님, 네. 원료차기 한번 하죠. 원료차기 한번 하죠.
1: 이남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3: 장동혁에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4: 예.
3: 해당 행위를 하고 치면은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0: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0: 국민의힘
5: 정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4: 잠깐만.
3: 징계 절차의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이미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너 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0: 네, 장동혁의 반기에 들면 공천 없다 이런 뜻일까요? 먼저 징계 내용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반장동혁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어제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나온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간을 따져보면은 다음 총선은 거의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호 의원 징계 시기를 따져보면은 이 징계가 확실히 하게 되면은 지금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공천을 못 받는 거잖아요.
6: 현재대로 징계가 유지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징계가 1년 6개월입니다만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공천 신청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시점에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공천 신청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도 저 당원권 정기 10개월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시당 위원장으로 인준이 된 것이 지난달 30일입니다. 예. 그런데 당원권 정기 10개월이면 사실상 잔여 임기의 거의 대부분을 수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총선의 전례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기 이상의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자 경선의 경우에 4% 감산을 적용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당권파, 범쇄신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어떠한 징계의 빌미가 있는 것을 기화로 정치 생명을 끊어놓고자 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가벼운 덧셈뺄셈을 좀 해보면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발언으로 10개월을 받았거든요. 진종호 의원이 이제 2년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선거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2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개월을 빼면은 한동훈 도운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 그렇죠. 뭐 그 예. 정확하게 뭐가 몇 개월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0: 성치훈 민주당 전 부대변인입니다.
7: 그 정당 소속으로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것은 저도 정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징계를 논의할 만하다라고
0: 징계감은
7: 봅니다.
0: 징계감은 맞다.
7: 징계감은 맞죠. 예. 하지만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다음 총선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2년 뒤에 못 나오게 되면 그 내후년 그 다음 선거 6년 뒤까지 뭔가 정치적 활동하기가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징계이냐, 그러니까 내릴 만한 건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중징계들이 나왔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전에 이 정도의 징계가 나왔던 거는 또 당을 나간 이준석 전 대표. 예.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에 대한 최초의 징계, 초유의 징계도 그 당시 6개월이 처음에 나왔었고요. 예. 그 이후에 추가로 1년이 돼서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중징계가 나온 건데 그럼 국민의힘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리는 것 때문에 무조건 비판을 받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진수 의원이나 당권파들, 장동혁 대표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논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만 이렇게 좀 엄벌을 내리다 보니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0: 네. 이게 합당한 징계냐. 물론 징계 사유를 보면은 징계를 할 만한 사유다라고 동의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 수위가 맞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비판이 큰 것 같거든요.
6: 결국에는 징계의 형평성. 예. 일관성, 독립성, 의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당연히 징계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에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고 했던 고성국 당원. 예.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고가 나왔는데 재심 신청해서 중앙당 윤리위로 간 다음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5.18 관련된 부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책임 당원들이 징계 신청을 한 이진숙 의원. 역시나 징계 회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방미 비용으로 2억 597만 원을 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건으로 역시나 책임 당원들에 대한 책임 당원들의 의한 징계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예. 우정환 전 윤리 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그 징계 청구서를 보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협회 관련된 그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더 잘 배려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라고 했던 윤용근 의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역시나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어느 방송에서도 그 막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는 끔찍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또 당내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육두 문자를 써서 큰 논란을 빚은 조광한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징계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당내의 반발과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징계의 칼날이 선별적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진 의원과 진종호 의원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3: 한동훈 대표도 따져놓고 보면
4: 그게
3: 징계거리가 되는 겁니까?
8: 예.
3: 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자기의 그걸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의 장동혁 대표가 있기까지 누가 만들어줬어요? 한동훈 예.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0.5선밖에 안 되는 사람을 총선 때 사무총장 시키고 그리고 저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수석 최고위원 시켰더니 어느 날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
8: 예.
3: 사실은 배신이라 그러면 그런 배신이 더 있나요?
9: 윤리위가 주장하는 무소속으로
0: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공개적으로 홍보 지지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업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오늘까지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는 더 이상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네, 장동혁 호위무사로 전락한 윤리위가 정치 숙청을 벌였다. 진종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종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가처분 같은 거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오늘 이제 권영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 윤리위 갔는데 제대로 뭐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이 과정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2: 아마 이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가처분에서 결국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1: 것으로. 일단 권영진 의원 자체는 뭐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
2: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뭔가 나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징계가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처분을 만약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전에 배현진 의원과 다릅니까?
2: 그렇죠.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과는 달리 지금 이분들은 상당히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뭔가 다 특정되는 뭔가 사건, 뭐 말실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은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범수 의원과 같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적을 한 것처럼 그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 그 토론회에서 뭔가 그 막말을 한 것 때문에 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빌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잡은 겁니다. 그 징계를 내릴 만한 분명 근거가 있었고 대신 과하게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정적 저는 정적 제거라고 봅니다. 정적 제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걸 밀어붙였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비당권파가 이 결정을 되돌리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보고
1: 그러면
2: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라는 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저는 징계가 이제 오늘 나온 걸로 어젯밤에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징계 전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1: 이제
2: 봅니다.
1: 시작이다.
2: 아마도 지금 가장 명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거고요. 원래 처음에 징계 전국이 펼쳐질 때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했던 게 당대표를 거취를 자꾸 물어보고 흔드는 사람들 그걸 해당의로 규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비난이 좀 심하니까 뭔가 실질적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만 일단 선제적으로 징계를 한 거고 아마도 당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약간의 그 경징계라고도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칼날은 계속 휘두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칼바람 속에서 이른바 반장동혁계,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의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 그냥 말로만 장동혁 대표 이러면 안 된다, 사퇴해라 이런 말만 뭐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질까요? 뭐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3: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쇄신파라고 하는 분들이 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방송에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물러나라고 한 것 그리고 저런 징계를 통해서 비당권파에 대한 일종의 숙청작업 같은 것이 벌어진 것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그런 행동들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징계를 받은 내부는요 정치적으로 평가했을 때 합이 13선입니다. 왜 평가했을 때 13선이라고 하냐면 권영진 의원이 재선이지만 대구광역시장을 두 번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선 이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쳐놓고 보면 13선인데 저분들이 도합해서 5년이 넘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도 되면은 누가 그 다음인가? 늘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저런 징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징계의 칼날이 돌아와서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인사는 쫓아다니면서 감시해서 길에서 침 뱉으면 구속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당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1: 대변님, 칼바람이 거세지면 이렇게 사실상 국민의힘에선 공청받기 어려워지는 이런 의원들이 좀 늘어나면 이른바 뭐 탈당결이 이런 움직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왜 탈당을 해야 되죠? 사실은 국민

0: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제일 야당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의 당권을 일시적으로 잡은 것을 기화로 해서 당을 사당화하는 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그걸 탈당해서 당을 그 사당화하려는 분들의 손에 넘겨준다?
1: 네.
0: 저는 정치적으로 온당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실익도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1: 내부에서 싸울
0: 바로잡는 것이
1: 것이다.
0: 우선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정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체제가 출범하고 당내 화합이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사였는데, 친청계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전용기 의원을 지명한 것을 놓고 친청계가 이거 너무 일방통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용기 의원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절차가 문제인 거예요?
2: 절차나
1: 예.
2: 뭐 인물이나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1: 네.
2: 친청계 최고위원 중 특히나 수석 최고위원인 최민희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은 선출을 하자라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예.
2: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건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우리 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에 이번에는 2030에 멀어진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자,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청년 넣자라는 얘기를
1: 예.
2: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걸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친청계 최고위원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선출하지 말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지명직 최고를 선출로 돌리자고 말하면
1: 예.
2: 그걸 누가
1: 저거
2: 받아들이겠어요?
1: 합의된 건
2: 합의된
1: 아니었어요?
2: 거 아니죠. 근데 그
1: 예.
2: 얘기를 하고 있죠. 최민희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그 김민석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
1: 예.
2: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중한명그 청년을 그거를 선출을 통해 경쟁을 통해서 선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1: 예.
2: 그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여전히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제가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직 최고 청년 말고 선출직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반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1: 지명직 최고 뭐냐, 한쪽은 이제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은 있는데, 전용기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민성 대표가 속내가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0: 일단 본인이
1: 예.
0: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잖아요. 전당대회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 중에 한 명을 선출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김민석 대표가 조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지금 수석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있는 3명의 친청계 최고위원을 견제하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 약속을 지켜서 당내의 청년 당원들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그들의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1: 예.
0: 전용기 의원이 청년으로서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이는 청년이지만
1: 91년생입니다.
0: 91년생이지만
1: 예.
0: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은 걸 가졌습니다.
1: 예.
0: 보통 정당의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원외 인사 가 맞거나 혹은 원내라고 하더라도 초선 정도가 맡아서 정치적으로 상대적 당내의 발언권이 약한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전용기 의원 정도 되면은 사실은 선출직 최고위원에 본인이 직접 도전해야 맞는 분입니다.
1: 저는 솔직히 성치훈 전 부대변인께서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혼자.
2: 혼자 하신 거고요. 그런
1: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뭐
1: 예.
0: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아마도 원외 인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활용하는 게
1: 예.
2: 좋지 않겠느냐. 전뭐 이동학 전 최고, 박성민 전 최고 다
1: 예.
2: 청년이 원외 청년들이었잖아요. 근데 전용기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 지도부는 2년 뒤에 이제 총선 때 공천권과 관련된 목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재선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이 청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주장을 좀더 힘을 실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1: 예.
2: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됐던 전국 대학생 위원장 출신이고 그 이후에 또 전국 청년위원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상징성도 갖고 있죠.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뒤집은 게 아니라
1: 예.
2: 한정혜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이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우리 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국위원장 선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전국 여성위원장, 뭐 노동위원장, 뭐 장애인위원장, 청년위원장 이 선거를 하게 되는 되는데 예. 청년위원장 선거도 청년 당원들이 하고 이것도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년 당원들이 뽑는 청년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또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것보다는 지명을 한 게 낫겠다라는 예. 한정혜 사무총장의 의견을 당대표가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짧게 깊자면 김민석 대표가 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 당원에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때 당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예.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거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 104조에도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하지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가당착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짚어드립니다.
1: 어쨌든 뭐 김민석 대표 일성이 당의 통합, 화합이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친청 최고위원 3명은 김어준 씨 방송으로 달려갔고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3: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징계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지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6: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10: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9: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

0: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비구름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비구름이 국제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충청 지역에 한때 경북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 강수량 적게는 5mm, 많게는 60mm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29도 선에 머물겠지만 광주는 35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나타나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들어간 길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 구간이 보이고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 전으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어서 고장차 견인 중에 있습니다. 성수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어서 조금 더 여파를 받습니다.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독립기념관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안성이나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구간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유계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에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웰푸드 식품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근무자들이 긴급히 대피한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웰푸드 식품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 20분쯤입니다.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근무자 4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스는 공장 아이스 초코관의 2층 외부 배관에서 새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기질을 측정하면서 가스 희석 작업 등 안전 조치를 벌였습니다. 경찰 역시 긴급 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원 근무했고 차량 통제 등에도 나섰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악취가 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에어컨을 멈춘 채 실내에서 대기하고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안전조치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에 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음주 차량의 운전자는 20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3: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견인차 뒤로 SUV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0: 자동차 옆면을 스치듯 부딪히고 나서야 간신히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나들목 근처에서 고장난 차량을 옮기려던 견인차를 SUV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SUV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 고장 차량 견인하려고 이제 작업 준비하고 있는데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 운주 차량이 쳤다. 이제 작업하려고 이제 나와 있었죠.
0: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km 넘게 떨어진 전북 고창군에서부터 운전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북이면 대남 삼거리에선 시내버스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SUV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내버스 탑승객 24명 가운데 1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가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경산의 아파트 관리실에 불을 질러 주민과 직원을 숨지게 한 70대 류모 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8일 만에 숨졌습니다. 류씨 사망으로 방화사건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류 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제주 30대 여성 실종을 계기로 경찰청이 실종 사건의 전산상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 해제를 할수 없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3: 경찰이 실종 신고 이력과 수색 상황을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종결 시까지 과팀장에게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수사상 보고 절차와 별개로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 혼자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장치를 두겠다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정보와 실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을 해제할 수 있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전산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뿐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한번더 걸러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 장기 실종권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한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제주 사건처럼 최초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오늘 선고 언제쯤 나옵니까?
5: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0: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선택으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면 모범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오늘 선고의 법적인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결국에는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A씨가 첫째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방임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시 피해 아동이 울음으로써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를 알고도 없는 사람인 듯 고의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아이 생부에 도움 없이 기초수급 등에만 기대 살아왔고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도 없었다는 사실이 YTN 연속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인데다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원의 적용 혐의도 학대 치사와 학대 살해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상 학대 치사는 징역 4년에서 8년, 학대 살해는 징역 17년에서 22년이 기본 권고형인 만큼 선고 형량 역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전남 해남에서 규모 2 안팎의 약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 일부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기금을 만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만들어진 현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의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만 3세에서 17세 학령 인구가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288만 명 줄어 현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등 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매우 높은 반면에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쳐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치 상해분인 추가 세수와 기존 당해 연도 세입 예산 상해분인 초과 세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됩니다. 그 규모가 일단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 예산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세수 호조 시점에 나랏빚 갚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처는 지금이 미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기금 여유 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1: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재정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내국세 연동률 20.79%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354개 교육단체 역시 이번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같은 시도 내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경우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이 커진 셈입니다. 경남 남해안에 큰 피해를 남긴 기록적인 폭우에 대응해왔던 정부가 복구지원 체제로 전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대응체제를 종료했고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신설에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특히 인명,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한 건, 일명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일이 신속히 돌아가게 돼서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SNS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수고 많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부패방지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등 18개 기관장이 참석합니다. 각 기관이 토착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 등을 주제로 보고한 뒤에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에 이어서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는데 관련한 갈등이 계속 노출되고 있죠.
4: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강원도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각각 청년 노동 몫으로 지명한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결을 최고위를 거쳐 당무위 인준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앞선 인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김준 한민수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결 과정에서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갈등이 새 지도부 출범부터 그대로 노출된 모습인데요. 김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부터

0: 때부터는 청년과 여성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 주신 다음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 청년의 여성과 같은 5인 선출에 들어가는 당원당규 개정은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당 핵심 인사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잡음에 대해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고 이견이 나온 지금 상황을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내에서 신경전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민석 지도부는 오늘 추가 정무직 당직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경제부지사,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윤리감찰단장에는 김기표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에는 윤종근 의원이 임명되는 등 새 지도부의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 네, 국민의힘 뭐 징계 계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무더기 중계받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그리고 서범수 의원에게는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대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 등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징계 당사자들은 정치 보복성 징계라며 또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의 사냥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징계 당사자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 윤리위는 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윤리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0: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SNS를 통해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리위 징계에 더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문제를 두고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모두 새로 다시 뽑는 문제를 두고 의원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5: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0: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데 무게를 두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어서 앞으로 여론과 당내 논의에 따라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아닌 사법부가 흥분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며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 찍어내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관들 줄 세우기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라는 반발도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3: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5: 네, 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코리아 패싱 우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3: 김여정의 담화, 먼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6: 맞습니다.
3: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을 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운운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갑자기 저렇게 낱말을 왜 겨냥해서 비난을 하고 있을까요?
6: 네, 그러니까 이제 연일 담화를 낸 거잖아요. 첫날은 트럼프를 향한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낸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뭐 이중적 언행이다, 불안 초조한 모순 침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말이죠. 이런 담화나 이런 걸 낼 때 늘 자기들 상황을 남의 얘기하는 그런 하듯이 얘기를 해요. 결국 이중적 언행과 이 불안 초전은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예.
6: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폄훼를 하고 그거 소용없는 거다. 그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 날에서는 이 연합연습을 상당히 뭐 빈깡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의 이런 태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향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를 했다면
3: 예.
6: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페이스메이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관심도 없어. 아예 그런 생각은 꺼내지도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8.15 광복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사실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관심 없어.
3: 다자대화 관심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6: 예, 그래. 관심이 없고 끼어들지 마라. 이 문제는 나와 트럼프 갈 거야.
3: 예.
6: 그런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막말 얘기인데 예.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3: 센터장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북한이 이제 입장 성명을 낼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통해서 낼 수 있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직접 나설 때가 있잖아요.
6: 그럼요.
3: 그럴 때는 어떨 때 나서는 걸까요?
6: 사실은요.
3: 예.
6: 뭐 지금 그동안의 북한 행태를 보면 이 김정은과 김여정, 어떻게 김여정이 김정은의 입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3: 예.
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또는 이 국방성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냄으로써 이 무게를 더 높이고 뭔가 김정은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주는데 김정은 입으로 얘기를 하면 스스로 이 막말을 막 뱉어내니까 사실 누워서 뭐 침 뱉는 건 다름 없단 말이죠.
3: 예.
6: 그래서 김여정의 입을 대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일각에서 한국과 미국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갈라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6: 아주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왜냐하면 사실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쭉 그 행태를 보면요. 한미동맹을 굉장히 폄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혈맹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뭔가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러시아와 혈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주정관계로 표현을 했는데
3: 예.
6: 사실 러시아와 북한 동맹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푸틴이 얘기하는 거 100%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푸틴이 러시아를 불법으로 침공을 하고 침략을 했는데 거기에 병력을 보내고 100% 지지하고 이건 주정관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한미를 갈라치기 하면
3: 예.
6: 지금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3: 예.
6: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3: 예.
6: 저는 지금 한미를 갈라치기 하고 특히 이번 그 보면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또 자족방 얘기하는 건 트럼프를 비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 네. 갈라치기 한다고 뭐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의 이익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외교전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야 될까요?
6: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김여정이 나서서 이렇게 담화를 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한다 하더라도
3: 예.
6: 여기에 휘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거든요.
5: 네.
6: 하나는 북한이 고도화되는 이 군사 위협에 그래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금 말하는 대로 대통령도 그런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네. 정전협정 체제는 충돌이 가시적으로 없지만 법률적으로 말하면 전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15 광복절에서 이걸 정말 평화 체제로

0: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만들려면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와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이 우리 뜻과 다르게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어연합방위체제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의 방위력 증강 이건 이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북한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 속에 만약에 코리아 패싱이 좀 현실화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0: 코리아 패싱 이 사실은 지금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미연합연습이 이 축소되는 이 과정이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어떤 행태, 리더십, 그리고 뭐 미 전쟁부 담당자들도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으려면 소통의 끈, 그다음에 신뢰의 분위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조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톰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페이스메이커를 하면 패싱은 아니거든요. 페이스라고 하는 것,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스메이커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면서 그걸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혹시 그런 데 문제가 있다면 소통의 이 끈을 더 넓히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31일 출석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범 여권에서 이제 주도해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제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물러나라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뭐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1: 네,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오는 31일입니다. 현안 질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증인 출석 요구권 관련해서 민주당 위원들 주도로 이게 가결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속보를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 북한 관련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김여정이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 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0: 그럼요.
2: 근데 그 와중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네. 무슨 속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물론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발사한 내용을 공개해 온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걸 내외적으로 과시할 목적일 경우는 그런데 최근에 한 세 번 정도 이어진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저는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 한미가 함께 한미연합연습을 발표하는 그 즈음에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네. 이번에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와 실제 축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의로 축소도 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하고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데 왜 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해? 네. 근데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꼭 미국만을 겨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는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것이죠.
1: 자, 이제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에

0: 따라서 오늘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되는데
1: 네.
0: 사실상 원래 뭐 방어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1: 그렇죠.
0: 우려가 좀 돼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방어고
2: 네.
1: 2부는 반격이거든요.
0: 네네.
1: 이게 사실은 핵심은 뒤쪽에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이게 중단됐으니까 북한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습을 하는 것은 그 연습을 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0: 네.
1: 지금 계속 한미 실무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2: 예.
1: 팀워크와 무기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축소가 됐더라도 이번 회담은 이번 연습은 축소가 됐더라도
2: 네.
1: 연중 연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2: 예.
1: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2: 공위대와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1: 네.
2: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안보가 이제 지켜지는 것이 이제 우선시 돼야 하는 게 이제 분명할 텐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체한 점입니다. 여러 가지 김여정 그 담화를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북한이 57개가 됐든
2: 성일종 국민의힘
4: 우리
2: 의원입니다.
4: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이하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3: 뭐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3: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57개라고 했고
1: 네.
2: 안규백 장관은 80에서 120개 정도라는 언급을 했는데
1: 네.
2: 그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예.
1: 예, 그거는 한국과 미국도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기조이죠.
2: 북미 대화를 한다고 해도 전제적인 목표는 그게 되는 겁니까?
1: 그럼요. 그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데
2: 예.
1: 현실적으로 김정은 그걸 전제로 한다면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성사시켜야 되고 김정은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비핵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비와 안전이 유지돼야 되는데
2: 예.
1: 그러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2: 예.
1: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않고 일단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2: 예.
1: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2: 근데 의제 설정은 되나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1: 예,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지만
2: 예.
1: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그걸 좀 줄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만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를 강조한 것도 그런 거고요. 사실은요, 스위플이라고 있습니다. 스웨덴 무기경감에 보면
0: 네.
1: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2: 예.
1: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런 모든 절차들이 사실 다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한
2: 네.
1: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0: 북미 회담의 목표가,
1: 네.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핵탄두 제한일 거란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비핵화랑 다른 겁니까?
1: 예, 물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핵화죠.
0: 네.
1: 그런데 탄두수를 줄이는 것은 군축이죠. 그런데 그건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말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 장관의 말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탄두수를 줄이는 것은 실적으로 필요합니다.
2: 예.
1: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북한의 핵포기, 이거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 네. 잘못 가다가는 뭐 김정은의 협상력만 높여준다, 뭐 이런 거죠.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축소 지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연합훈련 중단을 명분 삼아 북측과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등일시.
7: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주변에 보면요, 병원 중에서도 치과가 제일 겁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임플란트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 예정됐던 75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10: 뭐? 임플란트를 한 개도 아니고 11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1: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1개를 한 번에 한다고 했대.
10: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우와, 내가 해보니까 한 개도 만만치 않던데. 심지어 그분 70세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
9: 결국 수술은 시작됐고, 의료진은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 아티카인을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약물을 투여하던 중
10: 환자가 손을 들었네.
9: 유가족들이 수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마취제가 계속 투여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었고, 이후 의료진은 A씨의 손목을 고정했다고 하죠.
10: 아니, 환자가 두 손을 번쩍 들었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았지 괜히 들었겠어?
11: 병원에선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본 것 같은데?
10: 에?
9: 치과 측은 환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다칠 수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6분 뒤 A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0: 그 이야기 들었어? 몇 달 뒤에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숨졌다던데? 이번에도 임플란트 받다가.
11: 진짜야? 같은 병원에서?
9: 물론 두 사건의 사망 원인이 같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숨진 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가려야겠죠.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으려 했던 계획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요? 과연 환자가 숨진데 의료진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9: 자, 정확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치과를 찾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12: 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날 예정된 시술이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었는데요. 치과 측에서는 수술 전에 오늘 수면 마취로 11개를 심고 3주 뒤에 실밥 빼고 임시 틀니 찾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이 국소 마취제인 아티카엔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지 불과 16분 만에 A씨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A씨는 숨졌습니다.
9: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를 한두 개도 아니고요. 11개, 11개예요. 그걸 동시에 한다는 거고. 그것도 20대 젊은 청년도 아니고요.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단 말이죠. 저희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어떤 이제 의학적인 처치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없겠습니까?
12: 네, 임플란트 개수 자체를 법으로 딱 몇 개까지만 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라는 숫자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거든요. 75세 고령 환자에게 한 번에 11개의 의치를 심는 게 과연 적절한 시술 계획이었는지, 결국 11개라는 숫자보다는 이 환자에게 이 시술이 안전하게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9: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국소마취제의 투여량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권고량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 투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고, 만약 권고량을 한참 넘어선 마취제가 투여됐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의료거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12: 네, A씨에게 사용된 국소마취제 아티카엔이 16회분 총 1088mg이었다고 합니다. 아티카엔은 체중 1kg당 7mg을 넘기면 안 되는 약물인데 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허용량이 378m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투여량은 그 약 3배에 달했던 거죠. 국과수도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의료과실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실제로 법원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과다 투여 사건에서 환자의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추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이라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9: 만약에 이 사망 원인이 뭐 다른 뭐 기왕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2: 네.
9: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한 CCTV 내용에 따르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렸는데 의료진은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고 수술을 이어갔다, 뭐 이 말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도 계속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의료진이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면 결과는 별개로 또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2: 네,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판단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 자체가 타당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미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마취제가 투여된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 시점에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0: 확인했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에 가깝습니다.
1: 네.
0: 결국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같은 상황에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했을 판단과 일치하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1: 어쨌든 요는 그 당시에 환자가 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행위가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마취제 투여나 또는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늘상 발생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현재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 수술 도중에 뭐 팔을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몸을 고정하는 것 자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겠습니까?
0: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중 몸을 고정하는 것 자체는 의료 현장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치과 측도 갑자기 손을 움직이면 기구에 찔리는 등 2차 상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건그 고정이 이루어진 맥락입니다. 이미 이상 반응이 나타난 상황에서 수술을 멈추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대신 몸을 묶고 마취제 투여를 계속했다면 그 고정 행위 자체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그 조치가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만약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겠습니까?
0: 네, 뭐 가장 먼저 검토될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1: 네.
0: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업무상이라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고요.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수술을 계속한 부분이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보존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이 부분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업무상 과실치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되려면 뭐 계략적으로는 말씀을 주셨지만 좀더 자세히 무엇이 입증돼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뭐 증거적으로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둘째,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셋째, 그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1: 네.
0: 아까 말씀 주신 핵심 증거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과수 감정 결과, 두 번째는 응급실 의무 기록에 기재된 마취제 사용량, 세 번째는 CCTV 영상 또는 유가족이 기록한 수첩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과수 감정이 추정을 넘어 얼마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느냐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정 투여량이 이 투여량을 넘는 경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8개월 뒤에 같은 치과에서 또 다른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도중에 심정지로 숨진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물론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추후 병원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0: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시술 중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정보로 보여집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병원 측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사건이 서로 연결돼서 병원 측 책임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 결과 첫 번째 사고 이후에도 병원이 시술 방식을 개선하지 않았거나 유사한 위험 요인이 반복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두 번째 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사고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위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키라 나이틀리의 로스트 스타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0: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0: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비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데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 속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중부지방은 최대 60mm의 비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경북 지역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차들의 이동량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시 이후부터 정체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내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분기점 부근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옥산분기점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답답한 흐름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중 드러난 904억 원 뇌물을 토대로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7: 대법관 재청 파장과 관련해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서가 의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6: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7: 정부가 반도체 특수로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100조 원을 떼어내 미래 대응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6: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7: 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8: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6: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가까이 됐죠?
8: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0: 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그럼 이 비자금 은닉 의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0: 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관장이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관장은 이 가운데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속금 6장도 함께 증거로 제출됐는데 노관장은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작성된 어음이라며 재산발에 이 같은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0: 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노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이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노관장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이후 파기 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상황.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비자금 실체 추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1: 네, 앞서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도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3: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1: 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이 곧 열린다고요?
3: 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10차례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5차례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앞서 명 씨의 진술 외 비용 대납을 요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오 시장은 오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데 별도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2: 네,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렸죠?
3: 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낮 12시쯤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선 후보 시절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마찬가지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1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3: 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첫 공판도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와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이 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사건 1심 구형도 잠시 뒤인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당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연쇄살인 계획까지 세운 김동환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 재판부는 김동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2: 네, 오늘 오전 부산지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공사 부기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김동환이 옛 직장 동료이자 기장인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은 지난 3월에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새벽에 집에서 나오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도 같은 항공사의 또 다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데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 4명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비행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 침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동환은 공군 사관학교 조종사 출신 카르텔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거나 음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동환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다며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동환은 최후 진술을 통해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부여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입니다.
0: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하며 뒤늦게 집중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 네, 경찰관에 통화했다는 허위 보고에 실종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오늘도 장 씨를 찾는 집중수색이 이어지죠?
3: 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 140여 명이 육상과 해상으로 범위를 넓혀 샅샅이 뒤지고 있고 오늘은 헬기도 투입해 입체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집중 수색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숙박시설과 보호소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0: 네, 초기 수사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던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 대응이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종 신고 직후 담당자인 A 경장은 신고 3시간 만에 장 씨와 통화가 됐다며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사건 종결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4: 잘 있는데
5: 장미란 씨 남자친구입니다.
4: 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어쨌든.
1: 네, 그러니까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뚫린 셈인데 이 실종자 처리 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죠.
3: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규칙상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탐문에 나서야 하지만 관서장의 판단으로 수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됐다고 보고를 하면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했는지를 검증할 최소한의 내부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6: 이에 따라서 성인인 경우에도 성인 실종법을 따로 마련 한다든가 경찰 혼자 스스로 문제를 총괄할 수 없도록 자체 내부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0: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재수색도 가족들이 신고하면서 이뤄졌죠?
3: 네, 경찰은 당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한 뒤 사건을 종결했고요. 두 달이 지나도록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A경장은 장 씨와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서 사건을 종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장 씨와 A경장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가 실종신고 이후 15시간가량 켜져 있었던 만큼 당시 적극적으로 위치 확인에 나섰다면 수색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 달 넘게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촌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굳이 뭐가 나온다면
5: 장미란 씨 사촌동생입니다.
7: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1: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관련 내용 준비된 녹취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9: SK 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5: 최태원 회장입니다.
9: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 네, 녹취에서 들어보셨지만 어쨌든 일단 SK 성장에 이 비자금이 사용된 건 아니다라고 최 회장은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일단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김옥숙 여사,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를 다시 하는 걸까요?
10: 사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네. 성경 쪽에 건너간 비자금 300여 원에 대한 증거가 제시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300억 여원뿐만 아니라 약 900억가량의 어떤 비자금의 숨겨진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떤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이전에 징역 17년 선고받고 이 추징금 완납한 그 비자금 말고 별도의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안방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5.18 기념재단에서 2024년 10월에 이 부분을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고발 혐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 처벌 법 위반, 그다음에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사실 처음 고발장이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환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피고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물수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범이 기소가 돼서 처벌이 돼야지 부가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현재의 법률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물수 추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자, 잠시 저희가 좀 법원으로 가보겠는데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리는데 오 시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오 시장이 이 법원에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신체적

0: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좀
0: 네, 재판하는 거 지켜봐 주시죠.
2: 네,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앞서 지난 1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 2심 첫 공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인데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SK 관련 비자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앞서 그 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 메모로부터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이 메모가 진짜냐, 진위 여부가 좀 쟁점이 좀 될 것 같아요.
4: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메모가 실제로 제대로 작성된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선결적으로 파악돼야 될 문제긴 합니다.
5: 예.
4: 하지만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앞서 있었던 이 가사 소송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뭐 성립을 인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종 기여도 같은 것들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5: 서정빈
4: 우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론 뭐 형사 소송 자체에서도 뭐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도 실제 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건데 일단 시작 자체는 이 메모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그런 수사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 예, 하나하나 따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제 관련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노소영 관장도 역시 이제 이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5: 일단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피고발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는 조사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5: 지금 5.18 기념재단에서 고발한 피고발인이 누구냐면 김옥숙 여사 그리고 노소영 관장 그리고 노재현 이 주중 한국 대사거든요. 그래서
2: 네.
5: 그 관련자들의 저택과 비자금을 관리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비서관들의 자택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는데 노소영 관장은 당연히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또는 상속인이 이 범죄 수익임을 모르고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넘어간 게요. 최태원 회장에서 이 SK로 넘어간 돈이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증여 채권이를 증여라고 하면은 이게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넘어간 걸 그 채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채권은 상속이 된단 말이죠.
2: 네.
5: 그럼 노 관장이 이걸 상속받은 시점이 2021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속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 관장은 이 범죄 수익 자체의 수익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포탈 관련해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 네.
5: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노소영 관장은 피고발인으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이 3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수사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4: 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2심에서 일단 이 300억 원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다 보니까 그 사실 자체를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300억 원이 흘러들어갔다 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원인급여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금액 자체가 비자금과 같은 그런
3: 예.
4: 불법적인 금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억 원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이 된다 한다면 이것은 비자금이다. 불법적인
2: 예.
4: 정치 자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언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흘러간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언급을 한 것처럼 이건 비자금이고 불법적인 자금이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금액 여부에 금액에 그런 흘러 들어간 내용 정도까지만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 점에서는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예. 불법적인 비자금이라면 당연히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몰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근데 문제는 시점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 모두 이제 사망을 한 데다가 김옥숙 여사도 고령이고, 그리고 이게 또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의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정확한 실체를 밝힐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4: 물론 이제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적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과거 시점에서의 한 거래나 혹은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따지고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당시에 이런 비자금과 같은 불법 자금, 범죄 수익을 연속적으로 은닉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런 혐의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현 시점에서의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각종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채권 등을 일단 비추어 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난이도가 분명히 높은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 이 흐름 자체는 충분히 추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그런 과정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은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점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혐의점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계속해서 은닉해 왔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추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비자금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범죄 수익이 맞느냐,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맞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 그렇죠. 일단 여기서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비자금의 존재가 맞는지 그 메모 외에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은닉 세탁 경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이 현존하는 수익이 범죄 수익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모두 다 입증이 돼야지 이것을 비로소 범죄 수익이다. 이 비자금이 범죄 수익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상으로는 피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뒤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환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 법에는 개정법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을 한다는 그런 경과 규정도 있는 데다가 취득자가 관련한 정황을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비자금이다 이걸 모르고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최태원 회장이랑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입증이 되고 이 돈이 그러면 현존하는 재산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 300억 말고 나머지 600억은 지금 받은 사람이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김 회장, 뭐 신 회장 이런 식으로 직함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까지도 다 입증이 돼야지만이 결국 이 법이 개정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어쨌든 지금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찰은 마지막까지 몰수를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는 소식 저희 이 시간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6: 잘 있는데 뭐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7: 굳이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8: 장미란 씨 가족입니다.
7: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최초 신고자인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와 가족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지난 5월 15일에 최초 실종 신고 이후에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가 한 15시간 정도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찰이 얘기한 대로 통화만 했더라면

0: 했더라면 뭔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1: 정말 지금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당시 이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그런 미흡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0: 예.
1: 이제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사, 뭐 실종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0: 예.
1: 만약에 이런 실종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핸드폰이 켜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호만 갔어도 사실 근처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 실종자가 어떻게 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CCTV라든가 이런 동선 추적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예.
1: 당시에 만약이라도 이런 연락을 시도를 해보고 뭐 실제 통화가 됐든 되지 않았든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뭐 기지국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갔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기지국 등을 포함을 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초동 대응이 조금 빠르고 기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0: 예.
2: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었던 게 담당 경찰관 혼자서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 환자와의 경우와는 다르게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들과 실종하는 경우를 수사 단계에서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이렇게 자신이 올려놨다가도 스스로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하고 이걸 자체 종결한 사유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중 장치로서의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 실종 시스템 팀에서의 어떤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해제되고 종결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중 확인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팀장이나 과장과 같은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한번더 확인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해제 사유와 실제로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실제 보고 사유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걸러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네.
0: 왜냐하면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허위 결과를 보고를 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이런 통화 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과연 해제 승인을 해줄 건지, 이
3: 네.
0: 많은 사건들을 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건지, 이게 시스템만 개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경찰들이,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경찰의 정말 일탈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 이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히 시스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절차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담당 경찰관은 내가 장미란 씨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파일에도 내가 그냥 단순히 통화를 했다라고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 내용까지도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도 남는데요.
0: 통화 내용 자체를 허위로 만약에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몇시몇 분에 누구와
3: 예.
0: 통화했다라는 걸 기록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첨부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0: 지금 이 경찰관이 통화는 했다라고 지금도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조차 이 통화 기록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4: 서주영
0: 역시
4: 변호사입니다.
0: 실종 이후 그 최초의 신고 이후에 무려 14시간 동안 켜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흘 동안 이 통화 내역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3: 네.
0: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경찰이 실제로 통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자꾸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는지 당사자만이 아는 부분
3: 그렇죠.
0: 아닙니까?
3: 예.
0: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본인이 될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실종 사건을 스스로 자체 종결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이 시스템에 첨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자, 이번 사안이 좀 불거지면서 20년 전에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이 다시 회자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1: 2006년 정도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수의대 학생 이모 씨가 실종이 됐던 사안입니다.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종강 모임 이후에 귀가를 하다가 실종되었다라는 그런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초기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모 씨가 성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 가출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현장 보존이라든가 혹은 뭐 기지국 위치 정보 혹은 초기 목격자 확보 등을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지 사건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이번 사건 역시도 실종 신고가 된 이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단순 가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이 과거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3: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미제로 남지 않도록 경찰도 지금 뒤늦게 지금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한성수 국무총리도 장미란 씨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한계가 있는 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없고 그리고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뭐 CCTV 이후에 지금 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동선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그 수사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추는 이미 사라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고요. 지금 뭐 대규모의 경력이 투입이 돼서 재수색을 하고 현장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의미 있는 그런 시작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수색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제 물론 당시 실종 전후에 뭐 보통 이용 내역이라든가 혹은 당시에 뭐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들의 뭐 블랙박스 영상 등 이런 내용들을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종 이후에 장미란 씨가 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혹은 핸드폰은 또 꺼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추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단서들은 확보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종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네, 어쨌든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수사 결과 또 제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이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4: 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 인생을 마음대로 파면시켜도 된다는 그 오만한
5: 피의자 김동환입니다.
6: 내무스에서 받은 것입니다.
7: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8: 저기요.
9: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7: 본인 신상 공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얼마든지 공개하십시오. 제 과거까지 다 들치고.
2: 자,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하는 그런 김동환의 모습을 함께 좀 보셨는데요. 지금 김동환이 실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계획이 다 있었어요.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었죠?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전 직장 동료 기장 등 모두 6명을 가해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살인 하나만이 아니고요.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됐던 것이거든요. 무려 2025년 8월부터 8개월 동안이나 동료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비행 그 운항 시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17차례나 내용을 확인하고 이 가해 대상자로 특정한 사람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미행하고 다니고 미리 도구도 구입하고 하면서 실제로 가해를 해서 한 사람은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은 살해 행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부분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근데 법원이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 동안 하라라고 같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범행의 뭐 수법도 그렇고 범행 동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죄질이 나쁘다, 상당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사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점 그리고 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물색을 하면서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점 등이 상당히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3: 네.
1: 이제 지금 여기서 30년간의 이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떨어졌는데 뭐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이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예.
1: 사실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20년 이상 이제 제소 기간을 거치고 만약이라도 뭐 여러 요건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석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3: 네.
1: 그때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설사 사회에 복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 범행의 위험성 혹은 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최소한 30년 동안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3: 예.
1: 그만큼 만에 하나 뭐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 복귀가 있을 때라 하더라도 이 범행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명령까지도 함께 명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추가 사례를 예고하기도 했어요. 상당히 좀 섬뜩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어떤 범행에 대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3: 네.
0: 본인의 범행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심리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범의 위험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3: 네.
0: 아까 변호사님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석방 가능성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서 무기징역형 선고받는다고 하면 가석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성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3: 네. 어쨌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또 뭐 항소심이라든지 이후에 또 절차들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잠깐 인사드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두 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현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 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 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2: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3: 경남대학교
2: 대화의 여건을
3: 교수입니다.
2: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1: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0: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하면서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선택하라며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까지 대폭 축소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직후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하자 동맹 방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대이란 전쟁에선 동맹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한 작전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또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 우리가 발표한 건 경제적 조치입니다. 경제적 조치로 유가가 더 빨리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배선트입니다.
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에 미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대의부민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6: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조금 전부터 본사 앞에 집결해 집회를 시작했는데, 노조에선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3: 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현대자동차 본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이곳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집회가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노동자 공동파업대회로 여기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석했는데요. 발언 등이 이어지는 무대를 향해서 이렇게 길게 대우를 형성한 모습으로 각자 깃발을 들고 머리를 두른 채 투쟁구호를 외치면서 팔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는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 명 가운데 2천 명가량이 오늘 상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네, 그렇다면 오늘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공장들은 멈춰있는 상태입니까?
3: 네, 파업으로 국내에 있는 울산, 아산, 청주공장 생산라인은 오늘 하루 멈추게 됩니다.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주 모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오늘 실질적인 파업 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어제와 그제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오늘까지 누적된 올해 개별 노조원들의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생산라인이 멈춘 시간인 그 두 배인 120시간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국내 공장에서 1시간에 460대꼴로 차량을 생산하는 만큼 5만여 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 네, 그럼 어떤 쟁점을 두고 노사 간의 이견이 큰 건가요?
3: 네, 지난해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노조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65살 이상 정년 연장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선 특히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미 가능한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제화부터 지켜봐야 하고 해고자의 복직도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 양측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YTN 정인호입니다.
6: 거제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섬 지역 마을에 대한 도움의 손길도 닿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7: 네,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임 기자 뒤로 진흙으로 뒤덮인 차가 보이네요.
7: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현동 매립시에 있는 침수차 보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로 망가진 차가 보이실 겁니다. 유리창은 깨지고 차량 뼈대도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누런 토사를 뒤집어 쓴 차량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 항만 재개발로 매립된 곳입니다. 전체 59만여 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가운데 공원 부지 일부인 1만 제곱미터 땅을 침수차 임시 보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제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봤다고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1,700대 정도라고 지자체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600여 대가 이곳 고현동 매립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침수차는 이곳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가 제조사 정비 공장에 입고되는데요.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차량 단독 사고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침수 피해를 인정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섬이 많은 경남 남해안 특성상 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해경대원 등 100여 명은 오늘 통영시 한산도에서 피해 주택 등을 찾았습니다. 주택 주변 토사 정리,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섬 지역 피해 조사는 초기 단계라 피해 현황 집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6: 중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재는 경북 영덕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다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8: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오고 있습니까?
8: 네, 현재 서울은 약한 비만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 제천에 한때 극한 호우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경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현재 서해상의 붉은색으로 보이는 호우구름대가 발달해 있고요. 내륙으로 유입된 비구름은 아침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주로 비를 쏟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북 지방의 비는 대부분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의 최대 4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잠시 비가 그쳤다가 내일 오후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24도, 부산 25도로 열대야나 또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도 습도 높은 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올해는 처서가 지나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6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 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교통안전 1분 터
2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0조 달러 선을 넘은 지 불과 4년 7개월 만에 무려 10조 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요. 통상 전쟁이나 경기 침체기처럼 위기 때나 보일 법한 대규모 재정 적자가 평시에도 이어지면서 부채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졌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10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빚이 불러올 파장입니다. 부채가 쌓이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과 미 국채의 신뢰도가 당장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경제를 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난 미국의 나랏빚.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국의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4도 등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일요일에 서울도 33도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위로 오늘 차가 많습니다.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르게 정체가 시작됐고 돌발 구간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 부근 진출로와 2차로 상에 사고가 났습니다. 신갈에서 수원까지 차량도 많고 안성 통과할 때도 교통량이 많은 상태고요. 천안 호두유기소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 합류하는 차량들 10km 구간 고스란히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도 청주에서 옥산,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이미 길게 정체되는 가운데 오산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오산 나들목 통과하는데 많이 분주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안을 의결했지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안건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관련해서 갈등은 여전하군요.
2: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김민석 대표가 각각 청년 노동 몫으로 발표한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인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결 과정에서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갈등이 새 지도부 출범부터 그대로 노출된 모습인데요. 김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 주신 다음 정당대회에서의
0: 김민석
3: 청년
0: 민주당 대표입니다.
3: 네, 여성과 같은 5인 선출에 들어가는 당원당규 개정은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대해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이후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는 주택시장 안정화 TF회의를 열어 청년 주거지원과 주택공급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1: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의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2: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그리고 서범수 의원에게는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대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 등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일부 징계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 윤리위는 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0: 의원입니다.
4: 저는 윤리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2: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윤상현, 나경원, 김태호 의원은

0: SNS를 통해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리위 징계에 더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문제를 두고도 당내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하고 이를 박수추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의원총회 참석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재청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0: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거는 등 조 대법원장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등 법여권 위원들이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탄핵을 겁박하는 게 유례를 찾을 수 있는 일이냐며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 네, 이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개월이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일반인과 같은 주의 의무나 인식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기준으로 살인의 고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랐으니 살을 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온 행동을 보면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필수적인 만큼 A씨가 아이를 살해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내국세의 5분의 1 정도를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할당하는 제도가 55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100조 원이 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3: 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도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만들어진 자동연동제를 폐지하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산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의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다만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익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유치 등에 투자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 현재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만 3세에서 17세 사이 학령 인구가 지난해 591만 명으로 15년간 288만 명 감소해 교부금 제도 개편 요구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높지만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69%에 그쳐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은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인 추가 세수와 세수 추계상 오차인 초과 세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규모는 다음 달 내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재원을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기획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금 집행은 예산과 달리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 집행 자금 성격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세수가 호조인 시점에 나라 빚을 갚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차는 지금이 미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기금 여유 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2: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로 상승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4%대 하락세인데 장 초반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4: 네, 현재 코스피는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내린 6,760으로 출발했는데 6,700선과 6,900선을 오가는 혼조세 끝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하면서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에서 4%대 강세를 띠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SK하이닉스의 40조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삼성전자가 발표할 주주 환원 계획 기대감에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즉 재매입 규모 2배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국제 유가마저 오르면서 하락장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 증설을 비롯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상승한 점이 우리 증시의 호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2% 내린 824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5% 이상 낙폭이 커지자 올해 14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개인의 순 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지수가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 초반까지 하락 중입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138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1: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차례 밀수하다가 범행이 탄로나자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마약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해외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 머물던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한국인 운반책 배낭에 필로폰 1.6kg을 숨겨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을 위해 기업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찰청 직원 2,375명 가운데 검사는 1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감을 3시간여 앞둔 어제 오후 3시 기준 검사 지원자는 30에서 40명에 불과했지만 접수기한 막바지 임용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쿠팡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수원고검 문지석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무력 시위를 이어간 건데요. 북한의 실제 핵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잇따른 도발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북한의 핵무기 보유부터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북한이 한 80개에서 1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나요?
2: 글쎄, 북한의 이제 우리 핵무기를 좀 나눠 봐야 되겠죠. 이게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플루토늄은 아시겠지만은 영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그 농축 시설을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0: 네.
2: 근데 10년 전에 수치를 제가 좀 보니까요. 10년 전에는 그동안 이제 영변에 발전소 가동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의 어떤 규모와 현황을 봤을 때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은 50에서 60kg 정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그리고 그 플루토늄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양이 한 4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총 12기 정도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라늄탄 같은
3: 신종우
2: 경우는
3: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입니다.
2: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라늄탄은 한 기에 25kg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9개 정도, 21개 정도가 이제 10년 전 수치였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좀 증산하면서 생산량 늘리면 충분히 51개까지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안규배 장관 얘기한 것은 또 수치가 이제 완성된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0: 네.
2: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20개 정도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이 3톤 정도 있어야 되죠.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근데 고농축 우라늄의 어떤 이제 순도가 이제 93% 이상 돼야지 우리가 무기급 우라늄이라고 부르는데, 그까지 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규배 장관의 수치가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완성된 것, 안규백 장관이 얘기한 우리 연구 기관의 그 연구는 북한이 보유한 그동안 이제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완성된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무기, 그러니까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보면 화산 30이라는 공개 보도 좀 공개한 게 있잖아요. 그런 공개 정보도 하나의 또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가동이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정확히 알 수도 없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수치들, 공개 자료 분석 수치를 통해서도 먼저 추정을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안규백 장관이 얘기한 게 수치가 다 맞는 건 정확하지 않은 거로 보여져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는 데다가 시설들이, 그리고 북한이 워낙에 이제 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그런 셈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어제 오후에 이제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일단 무력 시위 성격의 발사로 보여집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다는 시험 발사 성격은 아니고요. 무력 시위 성격은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대화를 제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거의 화답하시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는 안 했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차후에 협상력을 좀 더 높이려는 의도로 도발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서로의 조건도, 딜 조건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연합훈련 축소 가지고 안 돼, 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제 그 탄도미사일을 보니까 10여 발을 한꺼번에 쐈다고 하고요. 비행거리가 약 300km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2: 훈련 차원이냐 보다는 저는 무력실어전 성격이 강한 보입니다. 평양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발사할 일은 없고요. 발사는 없고, 무기 체계는 지금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됩니다. 이거 KN-25 같은 경우는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어서 동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이제 근거리 탄도 미사일, 방사포지만 거의 근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발사한 장소는 좀 특이점이 없을까요? 평양에서 쐈다는 것도 사실 그동안에 미사일 발사했던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도 발사를 합니다. 예. 네, 발사. 뭐 아시아도 평양에서 발사한 적 있죠. 했는데 평양 이제 뭐 그래서 뭐 비행장 발사는 무력시 성격이 강하고요. 예. 근데 최근에 북한이 보면 지금 미사일을 세 차례 정도 발사했죠. 예. 어제까지 포함해서. 근데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0: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원산이라는 지역인데요.
1: 네네.
0: 그 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당연히 탄도미사일은 고체 섬유를 만들잖아요.
1: 예.
0: 고체 탄소 섬유. 아, 죄송합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데 뭐 노즐도 탄소 섬유 만드는데 그 원산 인근 한 명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 생산된 무기 체계를 한번 검수사기 한 게 아니냐. 뭐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근데 어제 발사는 확실히 무력 시위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예, 예. 무력 시위.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KN-25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KN-25가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무력 시위를 한 이 의미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0: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뭐 핵무기를 꽉꽉 생산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결국 이 무기 체계 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게 600mm입니다.
2: 예.
0: 초대형 방사포가. 그 북한이 보유 개발하고 공개한 이제 화산 30일 전술 핵폭탄은 직경이 50cm 됩니다.
2: 예.
0: 그러니까 이제 KN-25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예.
0: 직경이 600mm급의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30일이라는 전술 핵폭탄은 뭐 스탠다드형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 그 각종 이제 발사 수단에 넣기 위해서 개발한 게 전술 핵폭탄이고요.
2: 예.
0: 그만큼 우리가 동시에 그 전술핵을 탑재해서 한반도 전역을 다수의 이제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무력 과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예. 예. 공교롭게도 국방부가 어제 북한의 그 미사일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안규백 장관의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 그동안 수도권을 위협하는 거 아시다시피 170mm 자주포,
4: 240mm 의원입니다.
3: 구형 방사포가 대표적이었는데 이제 600mm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말씀이죠.
5: 그렇습니다.
1: 예, 북한이 전술미사일을 접경 지역에 배치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0: 예, 북한이 뭐 진영 자주포와 뭐 방사포 그리고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뭐 공언했었고요.
1: 네.
0: 그에 따라서 북한 이제 휴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체가 들어오니까 경납고 시설까지도 만들어진 게 이미 다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1: 네네.
0: 예,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군이 대비책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권 오는 장사정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무라는 다련장 네. 로켓이 있습니다. 무효도 로켓인데요. 이런 무효 로켓 같은 경우는 한 발로 광범위한 지역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략적인 개념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이런 무기체가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북한이 2차 공격하지 못하게 압도한 전력, 그리고 천무라는 강력하고 무기체계로 제압을 하면
1: 네.
0: 되는 이제 저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1: 네.
0: 근데 북한의 무기체가 또 너무 느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천무를 또 많이 또 느려야 되는 또 저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체계가 또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은 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증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이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군도.
1: 예, 예.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2: 네. 예. 자, 어제는 평양 일대에서 12여 발 그리고 보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그리고 12일에는 또 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한 발씩 쏜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0: 그런 성격이 높습니다. 처음에 한 발 같은 경우는 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낮은 고도로 날아갔고요. 두 발 같은 경우는 고도가 90km 정도. 옛날 이제 그 강원도 고성에서도 이제 촬영될 정도로 촬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2: 예.
0: 미사일들이 촬영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원산에 이런 지역에 이제 미사일 생산 기지가 있고 아마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시험이 아니겠느냐.
1: 예.
0: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북한제 탄도 미사일을 보면 기존과 좀 행태가 다릅니다. 기존의 K3 계열인데 약간 길이가 굵거나 하는 잔해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 가장 급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뭐 러시아에 보내기 전에 우리가 뭐 검수하는 그런 사격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서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뭐 공식적인 제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언급을 했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이 껄끄러워하니까 줄였단 말이죠. 이례적으로 우리와 상의 없이 이렇게 줄인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는 거 앞서서 이제 무력 시위라고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0: 미국 입장이 나왔죠. 뭐 우리 뭐 저렇게 쏴도 우리는 네. 별 큰 위협이 없다.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답이 나왔으니까요. 뭐 뭐 미국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뭐 네. 그게 우리에게 큰 위협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미에 대한 제의가 뭐 그렇게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나왔죠. 예.
2: 근데 예. 이제 사실상 그런 그 우리 입장에서는 훈련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도발을 한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지금 정반대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0: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한미연합훈련보다는 이제 이 성격은 연합훈련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큰 걸로 보였죠. 네. 제가 자꾸 설명이 반복되는데 차후 협상력을 좀 높이는 그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뭐 북한이 이제 그 정말 진정하게 무력 시위는 맞지만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냐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냐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한테 준다는 메시지는 정확히 오늘 이렇게 뭐 과거 영상처럼 공개를 다 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원색적인 또 비난 성명을 예, 내겠죠. 예. 근데 조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한미연합훈련보다는 트럼프를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예.
1: 근데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조기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근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뭐 한미연합훈련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공교롭게도 지금 이란 전쟁 MOU가 종전 60일 종전된 날 우리 연합훈련이 좀 이제 이어서 시작되다 보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한국의 이란 전쟁 참전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기여나 도움을 압박을 좀 카드 쓰지 않을까도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한국보다는 동맹국보다는 이제 북한을 더 이제 칭찬을 하고 네네. 또 프렌들리하게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는 지금 뭔가 지금 이란 전쟁에 좀 뭐 진태양이나 이란 전쟁에 대한 국내 내부 정치적 시선을 좀 북한과의 어떤 평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추정되는데 근데 계속 형식적으로 이란 전쟁기를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통상도 조금 나오다가 일본과 비교하면서 통상인데 이게 뭐 한국이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시범타 본보기 이런 정도로 좀 우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이런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좀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당장 이란 전쟁에 우리 해군 함정 파병하기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또 뭐 일본과 동맹국들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추정이 됩니다. 네. 예.
2: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에서 사실 우리가 반격 연습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 군사적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지점이 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저도 이제 현역 때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많이 참가했죠. 예. 그때 네. 그때는 UFG라고 불렀죠. 지금 예.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일부가 우리가 훈련을 보면 저 복잡한데 뭐 일부, 2부로 나서 2주 동안 보통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예. 1주는 이제 북한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한 상황입니다. 네. 그 2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격이로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액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북한은 이제 전력이 거의 전쟁 그 지속력이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북한 지역을 안정하게 만드는 게 작전 주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2부 연습이 없어졌다고 해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은 예. 우리가 항상 이번에 훈련 강평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평이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워게임을 통해서 강평을 통해서 훈련의 어떤 미흡점을 보완하고 작전의 계획이 보완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이 사라졌다는 데에서는 좀 우려가 좀 있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북한의 최근 행보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입증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앞서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도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4: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2: 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4: 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조금 전인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종료됐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시작에 앞서 무죄 입증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신체적 진실을 밝혀서
6: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5: 선도도
7: 이상해졌어요.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좀
5: 네, 재판하는 거 지켜봐 주시죠.
4: 네, 항소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멀리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공판을 열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김한정 씨와 명 씨의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렸죠?
4: 네, 오전에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선 후보 시절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리고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1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4: 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첫 공판도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와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사건 1심 구형도 오늘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시절 당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친모가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대 살해가 아닌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8: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20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아동을 친모로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이 4.7kg에 불과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경계선 지능 상태에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지원 체계의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죠?
8: 네,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이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일반인과 같은 주의 의무나 인식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를 기준으로 살해의 고의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가 말랐으니까 살을 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왔던 행동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관계자와 아이의 상태를 상의하거나 또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양육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9: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최 청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와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일선 구조 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을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가 아닌 국제화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한국전쟁이 다자가 개입된 전쟁이고 여러 당사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 대화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함께 노력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조정 방향과 크기를 결정했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불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답답했다는 소회도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순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얼마 전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씩 이혼을 경험했고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에 얽매이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만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씩 결혼 생활을 경험한 만큼 법적인 형식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남편의 단독주택은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긴 했지만 워낙 낡아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제 명의 아파트를 과감하게 처분했고 그 돈을 몽땅 남편 집 리모델링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집을 뜯어고치고 새 가구를 채워 넣으면서 이 집이 우리의 평생 보금자리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저희 동네가 떡하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게다가 별거 직전에는 아예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서 집값이 크게 오르게 생겼죠.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헤어질 때가 되자 남편이 안면을 싹 바꾸네요. 같이 살기 전부터 자기 명의였던 집이니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면서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 보탠 돈은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 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허탈할 것 같아요. 본인 아파트까지 팔고 낡은 집 고치고 이제 1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인데 헤어지게 되니까 남편이 원래 내 집이고 전부 내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서류상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6년간 가정을 잃고 오셨는데
0: 네.
1: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0: 네, 그러게요.
1: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해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지금 사실혼 관계셨고 문제가 되는 재산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입니다. 거기에 사연자분이 본인 아파트를 팔아서 리모델링 비용을 대신 거거든요. 이거 리모델링 비용 댄 거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0: 네.
1: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고액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인 기여이므로
0: 네.
1: 6년이라는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독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정으로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뭐 남편 입장에서는 헤어진 날의 그 기준 집값만 제시하면서 이거 이후에 오른 시세는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1: 네. 실제로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된 날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0: 그러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면 지금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재개발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집값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 분할 못 받는 걸까요?
1: 꼭 그렇진 않습니다.
0: 네.
1: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재산 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혼인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날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는 등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생겼을 때 그 네. 이익을 한 사람에게만 전부 쏠리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인정된다면
0: 네, 네.
1: 그 시세 상승분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진 이후에 집값

0: 값이 그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의 토대를 함께 만들었다면 남편 혼자 그 이익을 모두 독식하게 두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1: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혼 기간 중에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되어서
0: 네.
1: 외부적,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혼 해소일 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0: 네.
1: 이때 단순히 건물 외형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완료 등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감정되도록 다퉈야 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시세가 폭등한 경우 그 상승분 역시 재산가액 산정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가치를 올렸고 그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건축, 재개발, 이제 호재까지 종합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사연자분이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을까요?
1: 소송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핵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혼인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그리고 매각 대금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자금으로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0: 네.
1: 이 자금 흐름이 사연자분 기여도 입증의 뿌리가 됩니다.
0: 네.
1: 둘째,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와 영수증입니다.
0: 네.
1: 실제로 얼마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켰는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사업 진행 관련 공적 자료입니다. 시세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 네.
1: 이를 토대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과 시가감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정당한 몫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대면서 집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높은 기여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 분할의 공평성을 위해서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재개발 시세 상승분 이것도 역시 참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내가 가져간 캠핑 의자 하나를 펼쳤는데 개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최근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영덕군은 현장 점검을 한 뒤에 개인 장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거는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 내 의자나 파라솔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현행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바닷가 백사장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입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파라솔 설치 같은 점용 허가를 받은 영업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파라솔을 설치해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백사장 전체를 독점하거나 피서객에게 개인용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한 제한은 가능합니다. 기상 악화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전부나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덕군은 개인 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철거하고 영업 허가 구역과 개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란에 있어주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비구름에 덮여있는 가운데 국지성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북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대 60mm가 비가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토요일인 내일 수도권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지만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서도 긴 정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옥산이나 안성, 기흥에서 죽전,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게 묶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3: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 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미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5: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관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그리고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 등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3: 네, 이 사건도 오래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는 2년 가까이 됐죠?
5: 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 네, 그럼 비자금 은닉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5: 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노 관장이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 관장은 이 가운데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속어음 6장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는데 노 관장은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작성된 어음이라며 재산분할에 이 같은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네, 당시 메모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죠?
5: 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이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노 관장의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소송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상황.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비자금 실체 추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철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최 청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와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일선 구조 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입니다.

0: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입증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앞서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항소심도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2: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 네, 오세훈 시장의 2심 첫 공판 방금 전에 종료됐다고요?
2: 네, 오후 2시에 열린 오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시작에 앞서 무죄 입증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4: 오세훈 서울시장
3: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좀
3: 네, 재판하는 거 지켜봐 주시죠.
2: 네, 항소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의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멀리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공판을 열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김한정 씨와 명 씨의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죠.
2: 네, 앞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

0: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재판이 많았습니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0: 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첫 공판도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와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사건 1심 구형도 잠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당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중부를 지난 비구름은 다소 동쪽으로 빠졌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 네, 일요일은 절기상 처서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개색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북상 중인 태풍도 변수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의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3: 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중부지방에 만들어졌던 비구름대는 한때 충북 제천에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강한 비를 쏟아낸 뒤 지금은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에는 아직 비구름이 남아있는데요.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과 경주, 포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해상에 또 다른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데요. 이 비구름도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중부지방으로 들어와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이 많진 않지만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수 있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 등 다른 내륙 지역에서도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큰 만큼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 네, 일요일이면 절기상 처서인데요. 여전히 무덥습니다. 올해도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3: 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7.7도에 머무는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양산이 35.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이달 초처럼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이 낮에는 31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2: 네, 그리고 다음 주 날씨는 태풍도 변수라고요?
3: 네, 태풍 사호들이 점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 중반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진로가 관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은 태풍이 중국 쪽으로 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모델에서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와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의 이동 속도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위치, 태풍의 발달 정도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다음 주 후반 우리나라의 날씨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변동성이 큰 만큼 태풍의 진로와 다음 주 후반 비 전망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현대차 노조가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 네,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고 본사 앞에 집결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4: 네,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현대차 노조 집회는 끝난 건가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오후 2시에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집회가 진행됐는데 조금 전 종료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노동자 공동대회였는데 여기에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는 현대차 노동조합원 3만 9천 명 가운데 일부가 상경 집회에 참석한 건데요. 노조원들은 발언 등이 이어지는 무대를 향해서 길게 대열을 형성한 모습으로 각자 깃발을 들고 머리띠를 두른 채 투쟁구호도 외쳤습니다.
2: 네, 집회는 끝났지만 오늘 파업으로 현대차 공장들은 멈춰있는 상태인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파업으로 국내에 있는 울산, 아산, 청주 공장 생산 라인은 오늘 하루 전부 멈췄습니다. 8시간씩이라는 오전과 오후조 모두 출근하지 않아서 오늘 실질적인 파업 시간은 총 16시간인데요. 앞서 노조원들은 어제와 그제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누적된 올해 개별 노조원들의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 시간은 120시간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국내 공장에서 1시간에 460대꼴로 차량을 생산하는 만큼 5만여 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될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쟁점을 두고 노사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죠?
4: 네, 노조는 일단 지난해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해고 과정에서 비롯됐었던 조합원들의 복직, 65살 이상 정년 연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쟁점을 두고 노조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에 진전된 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에선 이미 가능한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제화부터 지켜봐야 하고 해고자 복직 역시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문제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 양측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2: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 청와대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가 아닌 국제화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한국전쟁이 다자가 개입된 전쟁이고 여러 당사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의 대화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함께 노력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조정 방향과 크기를 결정했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7: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9: 고향 특례시.
2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번 여름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등 유난히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불편을 넘어 내 건강, 내 재산, 그리고 우리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중심이었던 보장 대상이 소상공인과 건설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죠. 특히 최근 폭염과 가뭄 대책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과 통장을 잘 지키기 위해선 정보 또한 중요하죠.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꿀팁들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그렇죠. 농업인 중심의 기후보험, 소상공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 대상의 기후보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는요.
1: 네.
0: 폭염 때문에 농작물 수확이 어려우니까
1: 맞아요.
0: 그냥 막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면서 막 히트플레이션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가정경제에 대해서 두 분이 꿀팁 전해주실 거죠?
1: 그럼요.
2: 네.
0: 좋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집 재무점검 필요하다, 보험 보장 체크 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3309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친한 지인의 강력 추천에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매달 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꽤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혼자 사는 미혼입니다. 내일 모레 서른 중반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지인의 눈치도 보이고 속이 터져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사실은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인데 네.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셔서 네. 남겨줄 자식도 없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꼭 이분한테 필요한가요?
1: 네, 아마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마 3명 중 한 분꼴로는 무조건 겪는 이제 단골 고민거리인데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허도 없는데 차량 할부 낼 필요 없다. 입니다.
0: 면허도 없는데 네. 차량 할부를 낼 필요가
1: 면허도 없는데 차부터 사는 거죠 일단.
0: 그러면은 네. 정말 쓸데없는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1: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신보험의 본질 자체가 혹시나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내 가족들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이제 가장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 건데 청취자님은 현재 미혼이시고 또 부양할 가족이 없다 보니까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이 사망 보장에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인을 지키려다가 내 지갑이 먼저 찢어집니다.
0: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리 진짜 중요하잖아요. 의리
1: 맞습니다.
0: 의리.
1: 그런데 네.
0: 이 종신보험으로 의리 지킬 필요는 없다. 부양할 가족이 없을 경우 비싼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 대비할 이유가 없다. 이규범 팀장님은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 류은주 팀장님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냥 해지하는 게 답일까요?
2: 네, 답입니다. 오. 규범 팀장님 의견에 300%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거든요.
0: 뭐죠?
2: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미혼은 종신보험 필요 없네 하시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해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종신보험 증권을 겉장만 보지 마시고 안을 뜯어보셔야 하는데요. 그 안에 실손의료비라든가 암진단비,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진단비 같은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아주 좋은 티격들이 과거에 유리한 조건으로 묶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1: 네,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자주 볼 수 없는 특약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종신보험 안에 13종 수술비 특약이 있거든요. 이 수술비 특약은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제 비교해 보시고 네, 뭐 해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오늘 문자 주신 3309번님은 요 종신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니까
1: 맞습니다. 네.
0: 요즘 종신보험에는 사실 볼 수 없는 특약일 수도 네. 있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무턱대고 해약하지 마시고 그 안에 쓸모 있는 진짜 알짜배기 특약들은 없는지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상담 신청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5435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요.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무리해서 900만 원의 한도를 꽉 채워야 하는지 그게 정말 이득인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시네요.
2: 네. 세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언뜻 보면 안 하면 바보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체크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잘못하면 노후 자금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0: 왜요? 이거 한도 꽉 채워서 뭔가 세액공제 받고 소득공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족쇄가 된다는 거죠?
1: 네, 이제 은주 팀장님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이 연금계좌라는 상품 자체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이 들어서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니까 중간에 절대 깨지 말고 이 돈을 고이고이 모셔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해서 혹시 아니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가가 기분 좋게 이제 돌려줬던 세액공제 혜택을 16.5%라는 기타 소득세율로 뱉어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심지어 내가 낸 원금보다 더 적은 돈을 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세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원금까지 깎아먹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이신 거네요.
2: 맞아요. 청취자님처럼 40대 중반의 나이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돈이 폭발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잖아요.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네요.
2: 네, 맞아요.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대줘야 하죠. 주택 확장하거나 이사 가야 할 수도 있고 대출 상황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연말정산 환급금 몇십만 원 더 받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900만 원을 넣었다가 정작 2, 3년 뒤에 애들 학원비나 전세금 모자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깨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제 가계 재정의 핵심은 이제 밸런스거든요. 근데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무작정 최고한도 9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향후 10년 동안의 내 인생에서 정말로 없어도 살 수 있는 돈, 1년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채우시고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이때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한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항상 과한 건 독이 된다는 사실. 내가 낼 수 있는 선에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소득공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2: 네.
0: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9389번님입니다.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무섭게 올라서 이제는 매달 유지하기가 버거울 지경입니다. 그냥 5세대 실손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럼 유지하기가 당연히 힘드니까 이거는 전환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아요. 실손보험 전환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일 거예요. 1세대 실손. 내가 병원 가서 낸 돈의 100%를 다 돌려주던 혜택 끝판왕 보험이거든요. 주변 분들이 절대 깨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장 범위와 혜택 측면만 보면 1세대 실손은 현존하는 보험 중 최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고 커져만 가는 보험료만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0: 그러니까요. 생활비가 빠듯해서 마트에서 소고기 못 사 먹고 돼지고기 막 닭고기 먹어야 되는 판에 비싼 1세대 실손보험을 과연 매달 유지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요 어쩌면 보장만 생각하고 유지하기에는 좀 모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의 핵심 자체가 내가 얼마나 병원에 자주 가는지 그리고 이제 갱신이 될 때마다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거든요. 실례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1세대 보험을 8만 5천 원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27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근데 분명 이제 이 보험료가 어머니한테는 이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실 텐데.
0: 실손 보험료만 한 달에 27만 원이요?
1: 맞아요. 네, 특이하죠.
2: 많으세요, 그런 분들.
1: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지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손이 바뀔 때마다 제가 전환을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1년에 병원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뭐 기껏해야 감기약 처방받는 게 전부인데 매달 보험료로만 10만 원, 15만 원씩 나간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재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2: 결론은 제일 바람직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예요. 현재의 실손이 과거의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장 내용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부족한 부분을 종합보험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네. 전문가 도움이 정말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내용 문자 보내 보내주고 계시고요. 상담 요청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은 상담 요청하신 분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 밖에 우리 집도 보험 점검과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이 적절한지 점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계 재무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0: 굿잡에.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든든한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막걸리 한잔 하다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는 돈 얘기에 결국 한판 했는데요. 실수령 730만 원이지만 우리 집 뭐가 부족할까요? 슬기로운 노후 플랜 좀 도와주세요.

0: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나랑 잘 살아줘. 자, 막걸리 한잔하자. 짠!
1: 그래, 당신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나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
0: 근데 우리 둘이 합쳐서 730만 원이나 벌잖아.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버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이제 슬슬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당신 가계부도 쓴다고 하지 않았어?
1: 진짜 우리 지출이 더 많아. 여기 내용 좀 봐봐.
2: 수입 730만 원, 고정생활비 420만 원, 보험료 78만 원, 앞으로 8년은 좋게 넘게 넣어야 할 월 180만 원, 주택담보대출 상환 총지출 678만 원입니다.
0: 자, 이 봐봐. 당신이 좀 쇼핑을 좀 줄이던가, 좀 장 볼 때도 좀 아껴 쓰고 말이야. 어? 그러면 좀 되지 않겠어? 아, 나도 힘든데 좀.
1: 아유, 자기 담배값만 줄여도 이렇게는 안 되겠어. 아우, 진짜 몰라 몰라. 남들은 월 730만 원 다 부러워하는데 까놓고 보면 없는 우리 집. 앞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저희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3: 되게 훈훈하게 시작을 했다가 막 급격히 막 그 돈 내기로 막 싸우면서 결혼 기념일 날이 약간 뭔가 그렇게 됐습니다.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의 사연을 만나봤어요. 자, 그쵸. 막 분위기 좋게 맛있는 거 먹다가 결국엔 돈 얘기하다 보면은 분위기 이상해지는 경우를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0: 돈 얘기하면 안 돼요. 네,
3: 근데 또 이 중요한 돈 얘기를 부부가 안 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네.
3: 현명하고 지혜롭게 돈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행복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 가정은 월 소득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 실수령액 기준으로 매달 73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데도 돈이 안 모인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1: 일단 이 사연은 이번 7월에 들어온 사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우리 옆집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연자님도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계부 어플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매일 커피 한 잔 값도 아끼고 외식 한 번 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계부 앱에 기록을 하는데 신기하게 통장에 돈이 단돈 10만 원도 안 모인다고 합니다. 매달 저축은커녕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간다고 맞벌이 부부는 원래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게 정상인가요?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근데 사실 맞벌이 부부가 돈 더 못 모으는 맞아요.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3: 힘드니까 외식 한 번 더 하고 고생했으니까 여행 한 번 더 가고 막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항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거는 십중팔구 이 고정지출에 나도 모르는 대형 싱크홀이 이제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계부 어플도 확인을 하면서 이 3인 가구의 현금 흐름과 지출 내역도 뜯어봤더니 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생활비가 420만 원이 있었습니다. 730만 원 벌어서 고정비로 420만 원이 그냥 자동이체로 싹 나가버리니까 남은 돈으로 이제 아이 교육비 내고 세금 내고 뭐 생활비 쓰면 저축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1: 네. 이 420만 원의 고정 지출을 세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싱크홀이 바로 과도한 보험료였습니다. 3인 가구인데 매달 순수 보장성 보험료로만 무려 78만 원씩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보통 과한 보험료라고 하면 부모의 보험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8만 원이나 됐던 거예요.
3: 왜 아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로 28만 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보험료는 총소득의 이제 5에서 7%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정을 고려하면 분명 50만 원 미만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3: 네.
0: 근데 78만 원은 좀 많은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아들이 밖에서 다칠까 뭐 아플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보험만큼은 확실하게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 아들 보험에 과도한 특약들만 다 집어넣으셨던 건데 부부 보험도 옛날에 뭐 쇼핑 홈쇼핑이나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싱크홀이 만들어진 거죠.
3: 아, 그러면은 이제 가입 내역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줄일 부분을 좀 찾아내야겠습니다.
0: 네.
1: 네. 먼저 남편분 보험을 확인해 보니 20대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17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한 건 있었고요. 여기에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과 2대 질환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의 소개로 가입한 건강보험 두

0: 건에 11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 주택 화재 1만 원에 가입 중이셨고요. 아내분 역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씩 9만 원이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제일 문제인 아들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총 4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출생 후 가입한 어린이 보험과 실손 보험이 총 3건에 18만 원, 그리고 10만 원짜리 종신 보험을 가입을 해 놨는데요. 이게 물어봤더니 혹시 내가 사망을 하면 아들한테 사망 보험금이라도 좀 물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게 이제 가입을 했더라고요.
2: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했다라는 건 뭔가 이런 취지에 맞지 않게끔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겠네요.
1: 정확합니다.
2: 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0: 네. 그 피보험자라는 건 보험 대상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을 물려주려면 피보험자가 아빠나 엄마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아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사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거예요. 완전 잘못 가입이 된 거죠.
1: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설계사 말만 믿고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가입을 해놓고 찰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뜯어보면은 이제 이런 다른 내용이 이제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보험이라는 게 1, 2년만 되고 이제 납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입 기한이 가장 긴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아이 앞으로 부모가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남겨주고 싶다면 피보험자는 부모로.
1: 맞습니다.
2: 그렇죠. 그리고 계약자는 아이가. 뭐
1: 아들로 두면은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죠.
2: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좀 따지고 계산을 잘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돈만 내고 나한테 불리할 수 있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제도 어떤 거였을까요?
0: 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었습니다. 김포에 아파트를 마련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매달 은행의 원리금으로 1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대출 잔액이 1억 8천이 남아있다는 것도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됐었던 거고 소득 중에서 보험료 78만 원이랑 주담대 180만 원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벌써 258만 원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장 볼 때 콩나물값 몇백 원 아껴봤자 티가 안 났던 거예요.
2: 그러게요. 그 정도 줄이는 걸로는 생활비 많이 편해졌다라고 느끼시기 힘들 테니까 좀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고정 지출이 너무 크고 또 이외에 생활비나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노후 자금 만드는 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지 이제 그 솔루션이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과한 보험료 지출에 대출 상환까지 겹치며 정말 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가정의 사연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지 자 지금부터는 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1: 뼈대가 잘못 잡힌 고정 지출은 이제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이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된 메스보이는 바로 78만 원짜리 보험료 다이어트였어요. 우선 고등학생 외야동 아들이 28만 원짜리 보험부터 조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3세대로 전환된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굳이 지금 나이에 필요 없는 중복된 입원비 특약이나 또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성인병 특약 등의 거품들을 좀 걷어내고요. 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담아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재구성을 했더니 18만 원의 보험료가 실손보험 포함을 해서 7만 원으로 여기서 11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요. 잘못 가입된 종신보험 역시 실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남편분 보험도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3년 남아서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건의 건강보험을 살펴보니 한 건은 암보험으로 진단금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남은 한 건은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갱신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이 건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 갱신용보험에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사연자님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50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는 이 갱신형 보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 상승분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납입이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거고요. 암진단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을 이제 이대질환이죠.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또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을 통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때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 그리고 화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11만 원을 8만 5천 원으로 여기서도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2: 그렇군요. 아이와 남편분 보험 정리가 됐고, 아내분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1: 네, 역시 두 건의 건강보험 19만 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엔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으로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아직 건강하고 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좀 낮췄고요. 또 전환을 하면서 부족한 보장을 이 건강보험으로 남편분과 비슷한 이제 보장으로 맞추면서 또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 19만 원이 11만 원으로 여기서도 8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아내분 보험료도 생각보다 많이 줄이게 됐어요. 자,
1: 네.
2: 이렇게 되면요. 3인 가족 총 78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걸까요?
0: 네, 놀라지 마세요. 78만 원이던 월 보험료가 수술을 마치고 나니 최종 월 45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보장의 뼈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에서 무려 30만 원 정도의 순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린 거죠.
2: 한 달에 30만 원. 뭐 어떻게 들으면 뭐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2: 1년, 10년, 20년 된다면 정말 적지 않은 목돈, 나가지 않아도 될 귀한 내 돈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보험료 조정은 됐고요. 이 가정의 큰 틀의 문제였던 것또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1: 맞습니다.
2: 180만 원씩 나가던 거.
1: 네.
2: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담보대출 갚는 거야 손댈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1: 맞습니다. 이제 가입해 있던 주담대 대출 이제 상환 기간과 금리 구조를 좀 확인해 봤더니 마침 최근에 정책 대안 대출 상품 조건으로 매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금리 구간을 낮추는 대환하는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0.6%를 내리면서 매달 내던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18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낮춰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장 기간과 만기는 유지를 하되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25만 원더 추가해 드린 거죠.
2: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 상품을 알아봐 주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리고 보험료에서 아낀 30만 원에 대출로 줄인 25만 원,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무려 55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고질병인 카드값 누수를 제어하기 위해 아내분이 쓰시던 가계부 앱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며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매달 쓸 돈을 미리 정해두고 지출하는 예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통신비와 생활비 허수까지 잡으면서 추가로 22만 원을 더 아꼈습니다.
2: 얼마를 쓰고 있었는지를 후에 기록하는 것 말고
1: 네.
2: 예산안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비를 지출하게끔 바꿔주신 거군요.
1: 맞습니다.
2: 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지금 이제 77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이젠 저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제 730만 원을 벌어도 돈이 다 어디 갔지 했던 통장이 이제는 매달 월 77만 원씩 이제 흑자 통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짜 대반전 솔루션은 지금부터입니다.
2: 어떤 걸까요?
0: 저희가 이 확보된 77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부부의 은퇴 준비를 위한 비과세 연금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두 분이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상여금 일부를 추가 납입해서 65세 계시로 만들었더니 한 달에 60만 원의 연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받으시는 국민연금까지 합했더니 65세부터 월 34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남은 47만 원 중에 20만 원은 ETF를 통해서 심적 부담인 이제 주담대 원금이 있었잖아요. 1억 8천이 있었는데 이걸 빠르게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조기 졸업 플랜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2: 대출 조기 졸업 플랜.
1: 네네. 그리고 이제 남은 17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아놨다가 가족여행으로 한 번씩 할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2: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고민 사연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보험에서 잘못된 거를 큰 틀에서 잡았어요.
1: 맞습니다.
2: 일단 되게 무리하게 나가고 있던 아들 앞에 종신보험.
1: 네.
2: 요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1: 맞아요. 네.
2: 가정의 부족했던 보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네. 보험료를 큰 틀에서 줄일 수 있었죠.
1: 30만 원 줄였죠.
2: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대출은 그냥 한번 받아놓으면 갚는 데 급급한 분들 많은데
0: 맞아요.
2: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대환 대출하면서 이것도 큰 틀에서 돈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목돈 마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여기에 누수자금까지 합쳐서 총 77만 원의 여윳돈을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짜서 모아나가면 될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 가정은요. 결혼기념일에 막걸리 마시다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0: 사이 좋아질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제 와인도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 그러게요. 이제는 축배를 드셔도 되게끔 가정경제 깊은 돈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보장은 보장대로 단단해지면서 절감된 보험료 활용에 부채 상환은 물론이고 노후자금과 자녀의 교육자금 그리고 여행 경비까지 마련하는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점검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짧게 단문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전문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우리 가족의 보험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나가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흐린 날입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 오전까지 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경북 북부에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나 소나기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따라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방금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부근으로 많이 밀립니다. 청담대교, 영동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불편하고요. 월드컵대교는 북단 쪽으로 가는데 시간 소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서초와 양재 사이 5차로 쪽에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5차로는 미리 주의를 하셔야

0: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재 국방위원장 맡고 있죠. 당내 현안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국방위 이슈도 다뤄봅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금요일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조희대 서면 재청으로 대법원 대 청와대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원론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1: 이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뭔가 이게 전화를 좀 하고 그 판사들한테 그래서 직권남용 이런 문제 얘기도 있습니다.
0: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1: 이제 임명 관련해서 재청 그 받았던 그 판사들한테
0: 네 명?
1: 예. 네. 그 좀 몇 명은 지금 또 해도 되느냐? 지금 상황이 변경됐는데 하지 말겠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좀 했다라고 지금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0: 그 위법 여지가 있다.
1: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이걸 또 걷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국회도 지금 임명을 동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요. 저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3: 뭐 제가 이제 그 취재하기로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김민기만 된다.
0: 예.
3: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빼고 세 명 다 된다. 1순위로 이제 윤성식, 그 다음에 2순위 손봉기.
0: 예.
3: 근데 박순영 여성 대법관까지 다 오케이.
0: 네. 예.
3: 근데 셋 다 청와대가 거절했다.
0: 네. 예.
3: 이런 이야기입니다.
0: 네 명 중에 두 명 하는 거 아니에요?
3: 네 명 중에 한 명이죠. 네 명 중에 한 명. 또 이번에 이영구 후임 네 명 중에 한 명.
1: 다른 네 명.
3: 그렇죠. 그 총 두 명인데. 그런데 제가 또 취재해봤더니 기사도 났어요. 왜 조희대가 김민기는 안 되느냐. 이걸 대장동 판결이나 뭐 남편이 헌재 재판관 이게 아니고요.
0: 예?
3: 이분이 그 김경수 지사 있잖아요.
0: 예.
3: 얘는 드루킹.
0: 예.
3: 그때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두 개 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0: 예.
3: 2심에서 업무방해로 2년 받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넣었어요.
0: 예.
3: 그때 김명수가 대법원장인데
0: 예?
3: 김민기 판사하고 주심 판사인데 통화를 해서 대법원의 부담을 들어줘서 좋다. 이런 통화 내기 조선일보 단독부터 쭉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청문회 갔을 때 아, 그때 김경수 선고할 때 거래를 대법원하고 통화를 했다? 그럼 낙마할 수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따라서는 반려를 이번에 하면요. 김민기를 추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추천할 생각 없어요. 윤성식은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갖고 박순영 대법관은 선관위 위원이에요.
0: 예.
3: 따라서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해서 완전히 4명 새로 하지 않을까.
0: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김민기 판사가 불가 이유가 대법원에서도 남편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 같네요.
3: 그 그렇죠.

0: 그런데 다 보도가 됐고
1: 예전에 그다음, 보도됐고
0: 예, 남편이 그건 이유 맞고 예. 지금 사심제잖아요. 자 그다음에 대장동 판결에 그 무죄 놓은 거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의장 요거는 언론이 보도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김경수 있다. 판결이다. 그걸 제가 확인한 거죠. 경제 후보한테 들은
1: 아니 뭐 그건 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김민기도 올린 거잖아요.
2: 그렇죠.
1: 추천위가 올렸으면 추천위도 이런 걸 다 어떤 재반 여건을 다 파악하고 올렸을 텐데.
0: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대법원장이 그때 통화해가지고 부담들 고맙다. 통화 일방적이니까 괜찮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3: 예,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 추천위원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을 한 거거든요.
1: 그럼요.
3: 예. 올라왔을 때 그때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충돌입니다. 그 헌법재판관하고 지금 남편 부부지간이니까 지금 말했던 사심이 그거거든요. 재판 소원이 가능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때가 그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 그때 벌써 김민기 판사는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예.
1: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건 뭐냐면 청와대 입장은 관례를 기존의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사실 청와대하고 대법원장이 의견이 부딪힌 게 대법관 문제로 인해서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여러 번 있는 동안 결국은 다 협의해서 뭐 대법원이 양보를 하는 모양새로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결국 마지막까지 협의 안 하고 서면으로만 던졌다. 그래 관례를 깼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 또 여당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이고. 대법원과 야당 이야기는 법대로 재청하고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 임명하면 된다. 여기에 불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또 여론의 향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2: 그렇죠.
1: 후폭풍도 생각해야 되고.
2: 맞습니다. 이제 이게 충돌이죠. 충돌인데 이른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물러나라라는 현수막을 개첩하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대법원도 대법원대로 뭔가 조율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 또 만나려고 했으나 이거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의 설명입니다. 예. 만나려고 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굳이 이견이면 올 필요 없고 서면으로 재청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헌법 104조 2항의 이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동의는 국회가 임명은 대통령이 돼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충돌할 일일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고 국민들이 예. 민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예.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인석 당대표가 또 전면에 나서서 이 건을 이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1개월을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는 판결을 내린 건 압니다만은 뭔가 이걸 국민한테 이렇게까지 충돌하고 불거지는 모습을 보일 일인가? 아니 저는 그 내부적으로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인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조목조목 그 근거를 가지고서 김민기는 왜 박순영은 왜 손봉기는 왜 그다음에 김성수는 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고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걸 검토한 후에 다시 답을 주고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런 전달을 까버린 것인지 그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뭐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난 안 가 이미 기분 나빴어 이렇게 안 간 건지 저는 이게 서로 말로서 서로 절충으로서 조율될 수 없는 일일까 끝까지 충돌로 가서 국민들이 이 백주 대낮에 대법원장과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싸우는 모습을 봐야 될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1: 네, 그래서 네. 그 방법은 다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부결을 네. 시키든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지금 배종찬 소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어떻게 다시 협의할 방법은 없나?
3: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장이 거둬들이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뭐 거둬들이는 게 모양새가 좀 빠지면 협의라 네. 다시 협의하겠다.
3: 최소한 협의한다고 네.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추천위원회에 있는 그 판사들도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위원회에서 3명이든 4명이든 올려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아마 대법원장이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림도 구상을 하고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보름 방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출까지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협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3: 아, 제로입니까?
0: 이래 보고 순서가요.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 동의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재청권 행사했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대통령이 국회를 보내야 돼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설이잖아요. 다수석. 예. 그럼 이게 국회에서 그냥 부결하는 게 이게 맞다. 법에. 이게 유일한 해법을 봐요. 굳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국회 동의권을 가지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 헌법의 정의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0: 그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꼬리를 내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 다른 거죠.
1: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대법원이 양보를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0: 반려 뭐 이런.
1: 반려요. 네. 그때는 의견이 달랐을 것 같은데.
0: 그때는 김명수 욕했죠. 그때는 김명수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뭐 저는 조희대 응원합니다.
2: 네. 아니 저는 짧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여야를 구분해서 할 문제 또는 뭐 자기 진영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도 오석준이라는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민기 이 서울고법 판사의 남편인 헌법재판관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근데 오석준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장을 이 오석준을 시키지 않고 천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따져볼 걸 따져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김민기 후보자가 어떻다 박순영 후보자가 어떻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게 사심이 실려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적법한 사람인지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네. 예. 근데 박시영 변호사님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 내부에도 또 법원 내부에도 약간의 불만이 있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예. 대해서 왜냐하면 일단 그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뭐 우리나라 사법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대로 가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성향이 예.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그동안 법원이 공격을 좀 받았는데 조용해졌다가 이 건으로 다시 공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치 이슈의 한 중간으로 들어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3: 맞습니다.
1: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 중에는 진작에 좀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일정 같은 것도 그렇게 좀 했던 것도까지 합쳐서 또 담당 뭐 이렇게 판사도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60대 남성 서울대학교 출신 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많은 판사들은 다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한 게 여성 남성 뭐 지역 이렇게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법원이 최소한 뭐 정치나 이런 데 안 끼어드는 게 법관들의 모든 법관들 대부분 생각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 때 그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상당히 수렁에 좀 빠졌었는데 이제 나왔다고 봤는데 또 이게 정치적으로 끼어든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이 예. 됩니다.
1: 자, 서정우 변호사님 지금 예. 야당에서는 결국은 아까 서 변호사 말씀처로 법대로 한 거니까 법대로 해달라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법사위 현안 질의 때 대법원장 부를 테니까 예전처럼 인상하고 간다거나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끝까지 12시간씩 있어봐라 뭐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근데 아마 이게 관행상 대법원장 인사하고 아마 안 놀 걸로.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행이냐 법이냐 계속 그걸 붙으니까.
0: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대법원장 저는 안 놀 나오긴 놀지 뭐 모르지만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에이. 사법 독립 때문에. 에이. 근데 이거예요. 김용민 의원 아시죠?
1: 네.
0: 저는 어제 법사에 깜짝 놀랐는데 이 재청권이요 유신헌법 때 7차 때 유신헌법 때 대통령이 대법관 이게 장악하려고 사법부를 도입한 거라고 막 큰소리 치더라고.
1: 예, 예.
0: 노경필이 불러놓고
1: 예, 예.
0: 진짜 공부 좀 해야 돼 김용민은. 이게요 5차 개헌 때
1: 예.
0: 우리 이승만 4.19 직후에 5차 개헌 때 209 때 그때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승만 때는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그런데
1: 예?
0: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예, 예, 예.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준 게 5차 때 들어간 거예요. 취지하고 내용을 전혀 반대로
1: 예.
0: 김용민 의원이 말하길래 야 공부 좀 해야 된다 예. 이 생각했는데 예. 따라서 이번에 재청권을 존중해주고 그럼 국회는 동의권에서 막으라 예, 예. 저희 촉구합니다.
1: 근데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텐데 그 오늘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약간 반등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네네.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1% 2% 정도로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좀 행보하게 되면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04명을 무선 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5%로 직전 조사보다는 1% 올라갔어요. 부정은 45%로 부정과 긍정이 똑같습니다. 45-45인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외교, 그다음에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 들어가 있고 부정평가는 지난 직전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 새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조금 비율이 올라간 게 국방 안보 대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 이게 화수목 조사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안 들어가
1: 그렇죠.
2: 있어요.
1: 예, 예.
2: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 물론 이것이 유리 분리 쪽으로 각각 이제 진영별로 영향을 미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거는 아까 이동영 앵커가 물어보신 질문이 중요해요. 만약에 차분하게 법리적으로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뭘 물어본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왜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재청을 하지 않았느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분명히 고성이 난무할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뜻 나온다는 결심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오늘도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크게 한바탕 붙었던데 제가 지금 배종철 수상한테 여쭤본 것도 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인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2: 예.
1: 김기석 체제 출범했고 그럼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여당에서는 예측했을 텐데 갑자기 이게 폭탄처럼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부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3: 네, 이거 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고 예. 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는 조금 갈등의 국면이나 또 전당대회 도중에 막 싸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작동을 했다면 이 조희대 이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아.
3: 다른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워요.
1: 아. 공통된 적이 나타났다.
3: 예, 뭐 제가 봤을 땐 뭐 지금도 보니까 당대표하고 옆에 최민희 의원하고 둘이 똑같은 피켓 들고 이제 뭐 조희대 어째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른바 정말 정통 지지층에서 좀 흔들렸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이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조희대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0: 저는 이제 뭐 100% 불가능하다 보는데
1: 예, 예, 예.
0: 일단 탄핵 사유가 없고
1: 예.
0: 그리고
1: 아니 탄핵 사유야 뭐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고 탄핵 걸 수는 있잖아요.
0: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뭐 법 위반 없고
1: 예, 예.
0: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기각될 겁니다.
1: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0: 왜냐하면 이게 예. 아무리 그 뭐 비겁한 보수지만 그래도 보수가 몇 명 있거든요. 6명이 돼야 되잖아요. 기각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여론의 유불리는 없을 거예요. 진영 논리예요.
1: 예.
0: 지금은 조희대에 대해서는 뭐 진영 논리인데 탄핵까지 가면 중도층이 약간 떠나지 않을까요?
1: 거기다가
0: 국민 여론도
1: 다시 헌재에서 돌아오면 더 아마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0: 그렇죠. 결국에 제가 볼 때 현수막만 계속 걸지 탄핵까지는 못할 거예요.
1: 그 혹시 저런 것도 있나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일 여당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0: 공석이 되잖아요.
1: 예.
0: 지금 대법관도 두 명이 공석인데 그러면 저런 합의체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1: 올 수도 없다는 게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인데요. 대법원장이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뭐 중병이 걸리면 대행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탄핵은 임시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0: 예.
1: 복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각하면.
0: 예.
1: 따라서 이게 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이 올 수도 없.
0: 재판할 수도 없.
1: 그러면 좋은 게요. 6개월이라도 구속기한이요?
0: 예.
1: 그러면 한덕수, 이상미 전부 보석을 다 풀어주게 돼요.
0: 그게 좋은 겁니까?
1: 우리한테 좋은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거죠. 다 풀어주게 돼요. 재판 올 수도 없답니다.
2: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는 스톱? 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정지될 수도 있겠지만 차선임 대법관이 아마 뭐 재판 진행 가능성도
1: 권리 그건 기다리대요. 언제 기각될지 며칠 뒤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2: 아, 6개월 7개월 어떻게 기다립니까?
1: 아니 그렇게 안 갚고 한 달 만에 기각되는 게 있잖아요.
0: 만일
1: 그래서
0: 뭐,
1: 그건 기다리대요 무조건.
0: 뭐 이 경우에 정말 탄핵으로 올라간다면 헌재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하겠죠. 뭐.
2: 그렇죠,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저도 여당이 그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거 포함해서 뭐 이런 또 이 지금 전문가 중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2: 거의 없습니다.
0: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고민이 좀 깊지 않겠나. 그러셨더니.
3: 네, 이 말씀을 짧게만 좀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 탄핵이 통과돼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유례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법관이 이 법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법의 수장을 단죄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 중도 또 뭐 20대 30대 또 수도권 뭐 수도권 수도권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대통령 이른바 중도 지지 기반에 막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임기 1년 동안에는 이른바 우리가 기저 현상이 있죠. 이른바 비상 계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또 지지율도 높으면서 힘이 실렸단 말이었는데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거칠게 나간 또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작동이 돼요. 그러면은 지지율도 단박에 회복되기 힘들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그걸 그렇다고 해서 반사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어떤 결과든 간에 지금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노련하게 또 순조롭게 국정 운영을 하기를 원할 거거든요. 저는 별로 전국적인 여론을 보더라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 보더라도 그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아까 박주민 변호사가 조이대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서 민주당이 단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오늘 벌써 김민석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친청계 최고위원이 반발했어요. 반발했는데 그 직능직 한국노총으로 임명된 분은 뭐 비판한 건 아니고 아마 청년 최고.
2: 그렇죠.
0: 이거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마음대로 임명했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 당대표 입장은 당대표 고유권한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2: 경선하겠다고 아마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걸 아마 근거로 하고 또 당원 당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앞만 봐도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청이라 알려진 세 분의 최고위원이 그래도 이제 그 지지자 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는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계속 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당대표의 권한이에요. 지명하면 그만이고 의결이라는 거는 그 후에 후속 절차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는 내지만 그게 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뭐 반발로 읽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그 이친청 3명 의원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친명 지지자들 입장은 그렇게 청년 최고가 중요하면 처음부터 넣지. 처음부터 넣는다고 할 때 세 명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2: 그렇죠.
0: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한 달 내내 친명 친청 갈라져서 싸웠는데 이제 겨우 봉합됐는데 청년 최고로 경선하면 또 친청 친명 나와서 싸울 거 아니냐. 그걸 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렇죠. 그런데 이 앵커 말씀대로 저는 이게 청년 최고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끄집어낼 빌미를 찾는 거예요. 뭔가 친청 쪽에서는 뭐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의심살 수밖에 없고 유독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김어준 방송에 딱 세 사람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아니 항상 우리가 정치권에서

0: 하는 이야기가 이해를 사야 되지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득달같이 가서 방송에 출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내용도 대체적으로는 물론 뭐 김윤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닙니다만 듣자 듣자 들어보면은 좀 그런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팀 스피릿을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허니문 기간 중에 적어도 한두 달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또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어떤 빌미를 찾기에 좋은 게 바로 청년 최고. 아니, 이 지금 조인태 대법원장 건 가지고는 달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니 이거 뽑아야지 왜 지금 그걸 전용기로 전용기 맞죠?
1: 예.
0: 전용기 의원으로 임명. 아니 이미 의원인데 의원 아닌 사람으로 기회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부터 바람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1: 이게 어떻게 지속되리라고 봐요?
2: 저는 이제 팀 정청래 저 변호인으로서
1: 예.
2: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김민석 후보가 공약은 했잖아요.
1: 예.
2: 그러면 사과부터 하고 두 번째 제가 당헌 26조를 보니 대표가 지명은 해요. 그런데 최고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잖아요.
1: 예.
2: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의결할 때 미리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이런 이런 사람 하는데 우리 만장일치로 박수로 끝냅시다. 이렇게 미리 약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둘이 딱한 거, 최고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럼 당신들은 거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치력이 약간 미숙했다. 좀 사전에 협의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뭐 그럼 이건 또 갈래로 가야 되는데 뭐 정청래 전 대표 때는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3: 예,
1: 나올 텐데
3: 그렇게.
1: 어쨌든 이 싸움이 뭐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3: 예 저는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1: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3: 예.
1: 오늘 대통령이 SNS에 패트 단축법 통과에 환영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했는데
3: 이제.
1: 이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일이 안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면 X에 네. 이제 썼던
1: 그러니까.
3: 글인데요.
1: 아 그러면 네. 이게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좀 디스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3: 근데 뭐 대통령이 그 의도하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김민석 당 대표를 좀
1: 잘한다.
3: 힘 실어주고 또 밀어주는 뭐 그런 모양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민석 대표가 화답을 했어요. 필요하다면 뭐 당은 당규도 바꾸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할 정도로 그 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김민석 대표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뭐 갈라치기 하려고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총력을 기울여라 김남준 새 홍보위원장한테 지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친청 지지 세력들에서는 뭐 김어준 겨냥한 거냐 아침 방송을 뭐 그런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침만 하는 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세 번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근데 지금 제가 좀 정보해 보니까 아침 일단 아침만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3: 뒤늦게 이제 하는 건
1: 아 뒤는 이제 일단 예, 아침부터 하고
3: 아침부터 예. 시작을 한다고 제가 좀. 금방 문자를 받아가지고
1: 예.
3: 아,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예. 다른 것 때문에
1: 아니 그래서 보니까 예. 이제 가짜 편성표가 돌았어요
3: 예.
1: 김남준 의원이 그거 가짜다 이랬는데 가짜 편성표를 보니까 뭐 저 이름도 있고 박지훈 변호사 이름도
3: 있고 이동형 좀 진행자하고 저랑 같이 아침에 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자를 받고 있어요 아침에 또 방송을 하느냐 묻길래 지금 저도 모르는 얘기고 뭐 한 적도 없는 그런 뭐 얘기한 적이 없는데
1: 아니,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예. 이제 반명 쪽 지지자들이
3: 네.
1: 만든 거죠.
3: 네.
1: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민주당 TV를 만든 의미를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외곽 스피커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민주당 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해라 뭐 이런 뜻일까요?
2: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하면 이게 털깎기 아니 털보 김어준 죽이기라 봅니다. 털을 면도해 버리는 아니 김민석 대표가 면도기처럼 털을 면도해버리는
1: 아이,
2: 저는 그래 봐요.
1: 예, 서정부의 개인 생각입니다.
2: 예, 김어준 죽이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간대에 민주당한테 나가지 말고 패널 대독에 일이 나와 아마 이런 저는 견제용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만든 유튜브나 나라에서 만든 거 우리 국민의힘도 유튜브 하거든요.
1: 예?
2: 아무도 안 봐요.
1: 네네네네.
2: 이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냥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아마 전부 김어준 보고 이동형 보고 뭐 이런 것 서정욱 보고 이래 보지 당의 상관 안 봅니다.
0: 네. 아니 근데 서정욱 이름까지 들어간 건 제가 참 쉽게 수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저는 조금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어준 견제겠죠. 다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정계 이 세 명의 최고위원만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죠.
1: 오늘 나란히 세 명이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입장은 다른 사람 오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만 불렀는데 그게 딱 세 명이었다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건데
0: 그러면 다 시간 될 때 불러도 됐을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아니면은 오해 사기 딱 좋은 모양새니까.
0: 예.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민주당 TV를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는데 저는 꽤 성공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뭐냐면 힘이 실리죠. 왜 대통령의 힘이 실릴 수 있죠. 김남준 홍보위원장이나 또 하나는 김민석 당대표도 이제 작정하고 이 채널에 먼저 나갈 거를 당대표가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니 의원들도 아니 김어준 방송보다는 아니 당의 TV가 있는데 왜 여기 안 나가? 그게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TV가 상당히 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이건 김어준과의 경쟁 속에서 저는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박지려운 변호사가 무슨 본인이 편성포에 담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어요. 네. 웃고 있는 눈을 저는 봤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그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거든요.
0: 예.
1: 물론 우리 방송도 지금 출연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김민석 TV에 처음 나갈 수도 있을 테고
3: 네.
1: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방송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3: 근데 그 활용일 거예요. 뭐 김어준 그 아침 방송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비판은 계속 있었거든요. 의제 설정 뭐 그런 얘기가 거기서 자꾸 나오고 정치인들이 자기 뭐 유튜버가 따라가지 말고 민주당에서 만든 유튜버 가서 거기서 하고 싶은 말씀 하고 그게 나중에 전파되면 되니까 아마 당장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아마 그 큰 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봐요.
1: 아니 그 뭐 아까 소정호 변호사 말처럼 그 국가나 뭐 정부나 지자체나 정당이나 그 남들 밖에서 해서 잘 된다고 따라하면 실패입니다. 안 되는데
3: 재미도 없고요. 네,
1: 재미도 없고.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뭐 김원준 씨 방송을 아침에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3: 일이고.
1: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지지층들이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거기 가서 뭐 머리 숙이고 보고하고 지령받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은 거냐 그게.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통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자.
3: 네, 뭐 그런
1: 영향이 키워지면 더 좋은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이
0: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TBS 시절부터 이 뉴스 공장에는 상당히 많은 또 관료들이 출연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TV가 되면 집권 여당의 TV고 우리 당정청 협의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TV에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김정관 장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9월 10월에 이제 개각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죠. 이 중량감 자체가.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여기서 설명을 하고 한다라면 그만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보더라도 기존의 어떤 채널의 성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오후하면 또 YTN 정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전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1: 아, 아니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네. 우리 방송 앞 시간에.
0: 아,
1: 저랑은 같이 못 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저녁에도 한다고 하니까.
3: 아. 예, 뭐 지금은 아직 아닌데.
1: 세 번 나눠서
3: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1: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세 분 말씀은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화이트나드 이동의 돌아온 뉴스 정면성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부에서 전당대회 후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지속될 것인지 화합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시민 씨가 다음 주에 또 그 유튜브에 출연한다고.
7: 예.
6: 그런데 뭐 또 시끄러질까요?
7: 근데 한참 안 했거든요. 예? 안 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전당대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본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반발이 또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진보 진영에. 예?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6: 박성은 전 의원은 정청래 후보가 진 거는 유시민 때문이다. 또 이렇게
7: 그 정도로
6: 분석하더라고요.
7: 예,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유시민 작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났기 때문에 뭐 계속 안 나올 수도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좀 중소 채널 유튜브에 나와서 예.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6: 그래요. 자, 그거 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는데 원외 인사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강의원 전 전남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최대성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그 최근에 박용진 전 의원이 이제 이 방송 출연이 좀 활발하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방송도 나오기로 했는 것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한민수 최고 이번에 당선된 그 지역구가 원래 박용진 의원
7: 맞습니다.
6: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7: 예, 강북. 예.
6: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다음에 무조건 안 나간다. 경선이다. 그러니까 한민수 최고로서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야인으로 있던 최재성 전 의원이 당대표 특보단장 임명됐는데, 최재성 전 의원 지역구는 남양주예요. 최민희 같은 최고 지역구.
7: 예.
6: 이거 뭐
7: 공교로울 수도 예. 있지만 아, 임명을 하면서 견제가 좀 되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뭐 전주에 이제 이상윤 최고위원 그거는 뭐 줄 서 있어요.
6: 전
7: 바퀴 줄 서 있습니다.
6: 예, 민주당이 너무 많죠.
7: 뭐
6: 예.
7: 누가 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좋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후보들 꽤 많은데, 이 지금 강북이나 특히 남양주 갑 같은 경우는

0: 꾸준히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잠깐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전면 등장하는 모양. 특히 최재성 특보단장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최민희 최고위원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재성 의원 자체가 중량감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선에 좀 의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최고위원 3명이 다 나중에 횡사할 것 같아요.
2: 비명사.
1: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평가에서요. 당권이 있으면요. 하위 20%를 주버리거든요.
2: 줄 수 있죠. 예.
1: 다면 평가도 하잖아요.
2: 국회의원들 다면 평가도 하고.
1: 예.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전부 김민석 쪽이잖아요.
2: 예. 예.
1: 하위 20% 예. 일단 받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박용진 이분이 지금 총리급입니다.
2: 예.
1: 그러면 이게 원래 임지도 높죠. 예. 그런 게 게임이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최재성하고 최민희도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게임이 안 될 거예요. 특보단장. 전주도요. 예를 들어 정동영하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있잖아요. 예. 원래 전주 병인데 을이나 병이나 뭐 거서 거잖아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재선에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3: 예.
1: 이렇게 털어서 저는 셋 다 자기 공천해 가지고 아마 셋 다 공천받기 어렵다. 행사한다 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1: 밖에서 보면 그래 보여요.
2: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는 그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 친청 3인방 세 분이
0: 예.
2: 뭐 김미석 당대표하고 뭐 계속해서 어긋나고 이러지 않을 거다.
0: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밖에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후에 2028년에 있던 공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 그 공천은 어쨌든 김미석 당대표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함부로 뭐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하는 모양새가 뭐 당장 지금 한두 번은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그런 그림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1: 근데 사람 스타일은 안 바뀌고요. 최민희가 스타일이 바뀔까요? 그러고 이미 이제까지 앙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3: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김민석 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은 공천이 보장될까? 공천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앙금이 있고 끌끌어온 이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이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상당히 이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형에는 한 사람이 빠지면 100명이 들어와요. 2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도 호시탐탐 이 내부 지형에 따라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그런 이유 때문에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다.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이 민주당 내부의 내용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공일 것이다. 닭공이 아니라 지는 지지율, 공은 공천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벌써 최재성 그리고 또 한민수, 박용진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미 이건 약간 공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천 앞에서는 당대표도 대통령도 당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앞으로의 치열한 싸움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2: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봅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 징계 이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 명이 징계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징계를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안 하기로 한 거죠. 일단.
1: 지도부에서는 말한 건 없어요. 지도부는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2: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1: 오버예요. 오버.
2: 예.
1: 근데 내심 안 하죠. 왜? 예. 당원들이 뜻이 뭐. 이진숙 지지가 훨씬 높아요.
2: 예.
1: 그 3천 명은 한 줌도 안 되는 당원이죠.
2: 그런데 예,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단독으로 국회에다가 그냥 징계안을 제출한 것 같아요. 윤리특위 구성하자 이런 것 같은데 그 결국은 뭐 당 자체 징계가 안 되면 국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0: 3명.
2: 3명이죠.
1: 그런데 예. 김영삼 이후에 그 없잖아요.
2: 예.
1: 김남국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그거 왜 합니까? 제가 볼 때 국회에서는 제명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2: 근데 그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당 차원에서 아예 안 한다고 하면 뭉개버리면
1: 예, 안 합니다.
2: 그 국민적 여론이 또 약간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뭐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할 수는 있는데 그러게 또 강성 보수층에서는 뭐 토론회인 게 뭐 잘못이냐 아마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2: 자 그럼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그 반 당권파 내검이 네 명이 한
0: 잘못 들었어요. 아닐 거예요.
2: 다른 당권파 네 분, 네 분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어요.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이 2년, 권영진 의원이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이 10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다음 총선이 지금 2년이 채 안 남지 않았나요?
3: 안 남았죠.
2: 2년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 저는 이것을 3초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 그동안에는 좀 이런저런 걸 의식하든 여론도 의식하든 장동혁 대표가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초강수. 지금 조경태, 진종호, 사실 권영진까지 이렇게 되면 공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1년 6개월이면은 2028년 2월이거든요.
2: 예.
3: 2월이면 사실 공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2: 예.
3: 사실 서범수 경우에도 10개월 정지, 10개월 활동 못하면 이 지역은 울산이거든요. 울주군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뭔가 발목이 묶여 있으면 100명이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묶여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들어와서 내가 공천받을까요? 내가 공천받을까요?
2: 그렇죠.
3: 더군다나 한동훈 이 의원을 탈당해서까지 도왔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이 서범수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저간에 깔려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초파장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6선 의원인데 7선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게는 부의장 나중에 2030년 대선 후에는 또 뭐 의장 자리도 노려볼 만한 사람이 조경태 의원인데 뭐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평가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생결단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초이탈. 이렇게 되면 조경태를 지지하는 PK 지역이죠. 또 그냥 진종호. 또 여기 보면 이 서범수, 권영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종호 서범수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이탈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초이탈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2: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징계한 뭐 김종혁이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법원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1: 권영진 안 간다고 했어요. 당내 네. 투쟁을 하겠다.
2: 네.
1: 아마 나머지도 그거 저번에 우리 가처분 몇 번 지면서 확실하게 대비를 했죠. 철저하게 절차도 지키고 다 문서로 다 보내고 소명기 다 주고 그래서 이번에 절차자는 절대 없고요. 그리고 또 제명까지 하면요. 골치 아픈데 제명까지 하면 의원총회에서 또 표기를 해요. 정당법에. 그러다가 제명하면 가혹하다면 또 법원에 대리를 모르잖아.
2: 예.
1: 그래서 이게 사실상 나이 90인 사람한테 징역 20년 주나 사형식이나 똑같잖아요. 저는 사실상 제명하고 똑같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분을 다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절차와 실체적인 형량 다 했고 그래서 신의 한 수라 봐요.
2: 두 번의 실패로 교훈을 얻었네요.
1: 그렇죠. 원래대로면 조경태 제명식에도 시원찮은데 불복했잖아요. 그 박덕흠하고 부의장 제명식이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의 한 수입니다.
2: 아, 그러면은 뭐 지난번처럼 뭐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그렇죠.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의원들이 납득하겠느냐.
0: 네.
2: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 가능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2: 그러면
0: 6선.
2: 3파전하면 국민의힘 어려질 텐데.
0: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부산 복합 봐도 그렇거든요. 거기도 뭐 사하고 근처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이른바 친한계 비당권파들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써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서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네 명이 법원 결정을 통해 돌아올 가능성 매우 낮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아니면 장동혁과 유사한 당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총선 때 공천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2: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부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물갈이를 그렇죠.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 다 물러나고 새롭게 뽑자.
3: 그렇습니다. 네.
2: 그러면은 뭐 지금 국회의원들 또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3: 예.
2: 그거 플러스 지금 이 윤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른 의원들도 뭐 중징계 제고를 요청하기도 하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기. 기는 할 텐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3: 이거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초강수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돌아가는 게 5분의 N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 정면 승부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다 장안의 화제가 된 건데 국민 내부를 설명.

0: 할때 5분의 n 5개가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파, 그다음에 당권파, 그다음에 대한가 미래 2030 보수층, 그다음에 한동훈파. 근데 지금 보면 5분의 우리가 쉬운 산수로 생각하더라도 5분의 3이 안 되면 당을 뒤집지 못해요. 근데 지금 당권을 명분을 가지고서 당헌 당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강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발도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공천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내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게 되면 사선 삼선들이 지금 뭐 해동을 한다 모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당협 위원장 자리를 교체할 수 있다. 8월 말로 모든 이 국회의원 현직을 비롯해서 원외의 당협 위원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발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장동혁 대표 따라갈게. 5분의 1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5분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이거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징계했으니까 한동훈파 반발한다? 그럼 나가. 뭐 창당하든지 신당을 만들든지 나가. 우린 그럼 5분의 4 가지고 이걸 5분의 4가 5분의 5가 돼서 5분의 n이 될게.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물론 이게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일견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율에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선택한 것은 선택해. 나는 초강수로 갈 테니까 4선, 5선, 뭐 중진 의원들, TK, 나를 따를 거야? 아니면 반발해서 뒤집으려고 할 거야? 결정해. 이걸 지금 하고 있다 분석을 합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서범순 이 중에 진정호, 서범순 뭐 친한계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 두 사람도 뭐 거의 범친한계라도 볼수
2: 그렇죠.
1: 있을 텐데
2: 비당권파죠.
1: 예 그러면 뭐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 도우려다가 이렇게 됐고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좀더 강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한동훈 전 의원이 그 배지 달기 전보다 더 목소리를 더잘못 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다 한동훈 쪽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 내에서도 이걸 돕고자 하는 목소리도 적고 한동훈 쪽도 적고 그냥 언론만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정치계에서는 적어 보입니다. 또 오히려 목소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 같이 목소리를 안 내주는 이상은 한동훈 혼자서도 안 되는 거고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라고 할 의원들이 사실 그게 많지는
2: 거의
1: 않은데
2: 없어요. 예.
1: 그나마 몇명안 되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것 같고 근데 좀 이상하게 방송은 거의 친한계
2: 그게
1: 패널이에요.
2: 서종욱 변호사 빼고는 다 친한 게예요.
1: 서종욱 변호사하고
2: 네, 장해찬.
1: 장해찬 정도
2: 제가
1: 빼고
2: 봤을 때두분 빼고는 다 친한 게.
1: 다 우리 정면승부 패널이네요.
3: 이동희 때문에 공정한 거죠. 공정한 건데 이게 반발이요. 한마디로 이게 그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원 중심주의라는 큰 이게 대명분 있잖아요. 의정활동 잘했으면 당원 재신임 받는 게뭐 걱정해요. 의정활동 못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신동욱 최고위원만 기권했는데 아마 속마음은 찬성이에요. 양형 작가에 찬성했어요? 우재준 빼고 다 찬성했어요? 아마 이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반발해봤자 별로 이게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1: 그 이번 일을 계기로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3: 지금 이제 뭐그 제가 한동훈계 패널들만 만나보면 이제 창당 이야기가 옛날에는 부인했거든요. 요즘은 이게 그냥 고민한다
1: 아,
3: 이분이에요.
1: 고민한다.
3: 왜? 복당이 불가능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거다가 이게 조경태부터 줄줄이 제명당하니까 공천 학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창당을 고민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례잖아요. 비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1: 쫓아내달라고 해야죠.
3: 누가 쫓아내 줍니다. 왜 좋은 일 해요? 쫓아내 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비례가 많고요. 그리고 창당이라는 게 저는 YS DJ 이후에 힘들어요. 성공한 애가 없어요. 아마 이게 이준석 당 정도
1: 안철수 안철수.
3: 안철수는 잠깐 성공한 거지. 뭐 최종 지금 비참하게 됐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창당한다는 뭐 이야기는 뭐 호사가들이 많이 합니다만 뭐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2: 안 된다고 봐야죠.
1: 두고 보기로 하고요. 세분 말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에 진성준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더 내립니다. 중부지방에는 최대 40에서 60mm,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오전부터 저녁 사이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심한 데다가 사고도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다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진할 때까지 긴 구간 정체가 되는데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진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 지하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성산 쪽으로 현재 추돌 사고로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애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인해 오늘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셨어요.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 스튜디오에서는 더더욱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성준 의원이 뭐 민주당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략통, 뭐 정책통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방위원장으로 가셨는데,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못합니다만 국방위가 제일 인기 없는 상입니다. 뭐
1: 인기 없죠.
0: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에서 뭐 대통령 후보쯤 된다거나 예. 당 대표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0: 예. 이번에 근데 국방위원장을 맡으신 이유는 뭐 어디 있다고 볼까요?
1: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원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당초에 저 경제 분야나 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피력했는데. 저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오른 삼선 의원들 가운데 국방 또 안보 경험을 갖춘 의원님이 안 계시대요.
0: 초선 때 국방이 계셨었나요?
1: 예, 초선 때 제가 4년 동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꼭 좀 국방위원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희망하진 않았습니다만 맡게 되었고 또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뭐 미국 또 이란 전쟁도 있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1: 예, 예.
0: 안보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한미 연합훈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1: 예.
0: 물론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어떤 하외 제스처? 뭐 새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런 거였습니다만 속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에 좀 도움 달라 그랬는데 뭐 노땡큐에서 거절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뭐 이랬다 아니면은 대미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늦다 그 불만으로 이랬다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글쎄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압박 효과 같은 거를 노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오는 11월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예. 성격의 하원의원 중간선거가 있는 것 예.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란과의 전쟁에 깊숙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몇 번 무슨 타협이 될 것 같았지만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정치적 필요를 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급하게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뭔가 한반도의 평화의 전기를 한번 마련해서 그것으로 중간선거의 어떤 이벤트를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더 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예. 지금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거를 우리 정부가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 참사, 안보 참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1: 미국 정부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네네.
1: 그러면 미국 정부도 패싱한 거고 그것도 미국 정부의 참사라고 해야 될 텐데 뭐 사전에 협의하고 통보되거나 했으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꼭 그런 건 아니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외교 참사니 안보 참사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가 실제로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예, 더 필요한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그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런 유화 제스처 여기에 대해서 북한 반응은 이제 김여정 부장의 반응입니다.

0: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1: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의 호응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난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 대통령한테는 뭐 이재명의 이중적 언행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디스하는 듯한
1: 네.
0: 말을 했습니다. 이
1: 네.
0: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좀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한 것이나
0: 예.
1: 다름없다고
0: 뭐
1: 생각해요.
0: 통미봉남 이런 걸까요?
1: 뭐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속내는 싫지는 않은 거죠. 북한으로서도. 하지만 왈칵 환영한다고
0: 그럴 순
1: 달려들기에는
0: 없고.
1: 트럼프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시니컬하게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미봉남을 기본 전략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남 적대시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적대국가론을 대내적으로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과시용 성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0: 근데 뭐
1: 생각합니다.
0: 우리 정부야 대통령이 미리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1: 네.
0: 북한에 그 전략에 끌려갈 필요는 없을 것
1: 아,
0: 같고요.
1: 물론입니다.
0: 예.
1: 네.
0: 근데 어제 그 급작스럽게 동해로 미사일을 또 10여 기를 발사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1: 네.
0: 이건 또뭘 뜻하는지.
1: 그래서
0: 지금까지 북한의 행위를 보면 약간 뭐 코너에 몰렸다거나 뭔가 또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랬을 때좀 날리기는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뭐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이 다 군사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이 한미연합훈련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연이어 발언들을 내놓지
0: 예.
1: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벌어질 대화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좀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과시. 이를테면 트럼프의 유화 제스처를 덥석 받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할 일을 다 하면서 고 자세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협상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일각에서 북한이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다. 이제 중국의 원조들을 좀 많이 받았고 이번에 러시아의 병사들을 보내면서 또 원조를 많이 받았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혹시
1: 네.
0: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그건 실제로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북한이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0: 경제 제재도 풀고.
1: 네, 경제 제재도 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 보면서 중국과 또 러시아의 관계를 트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왔는데 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막 과감하게 파병하고 뭐 이러면서 러시아의 원조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또이 러시아의 관계 회복을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중국의 또
0: 그렇죠.
1: 지원도 확실하게 받아내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질서의 불안정이 자기의 어떤 활로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아주 잘 이용하면서 활로를 찾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굳어져 버리면 과거 냉전 시대의 진영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또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구조를 냉전 이후 탈냉전의 구도로 다시 복원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0: 예.
1: 이대로 굳어져 가면 정말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이념의 대립 지형으로 남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추가 파병이 있다 북한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한 것 같고
1: 네.
0: 그 아까 이란 뭐 전쟁 우리 대통령에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뭐 노땡큐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 우리에게 무기를 좀 제공하라 강력하게 요구한 거잖아요.
1: 네.
0: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1: 그렇습니다.
0: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1: 그거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0: 윤석열 정부 때는 준것 같던데요?
1: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0: 없습니까?
1: 네.
0: 그런 보도가 있어서 뭐 이렇게
1: 미국의 155mm 포탄을 수출을 했고 그 미국이 자기 무기를 저
0: 아하
1: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비어 있는 재고를 우리
0: 우리
1: 포탄을 받아서
0: 걸로
1: 채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우리는 무기를 수출할 때에는 최종적

0: 사용처까지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그리고 전쟁 국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 우리가 국제사회 분쟁에 굳이 끼어들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저는 아마 처음 들은 것 같긴 한데 북한의 핵무기 개수가 57개다.
0: 예.
1: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미국 정상이든
0: 예. 저도 처음
1: 그죠? 한국 정상이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0: 네.
1: 그리고 이어서 안구백 장관도 한 80개쯤 된다.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0: 그거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국방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들이 80에서 110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 군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나 추정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1: 아니고.
0: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현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와 지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폐기 협상을 벌일 수 없으니
1: 그렇죠.
0: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그다음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감축 협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폐기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으로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1: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네,
0: 그렇게 해서 뭐 군축 협상을 한다면 핵 군축 협상이지 핵 폐기 협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입장에 북한을 당장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우선 동결, 감축, 폐기의 수순에 이르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함으로써 북한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어제 박시원 의원이 우리 방송 나와서 한 얘기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제 일단은 사실상 있다는 것 전제하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 핵을 확산을 하면 안 된다. 이 상태로 동결하고 기술 유출이나 뭐 수출은 절대 불가.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0: 예. 근데 그거 참 좀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1: 야당에서 몇몇 의원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0: 예, 예. 예. 그거 필요 없어요.
1: 예.
0: 아, 우리는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 우산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확장된 핵 억제 전략을 한미 간에 튼튼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단 말입니까? 핵무기를 보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이 쏟아질 거잖아요.
1: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겠죠. 당장 미국부터 반발하고 나서겠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NPT에서 탈퇴하는 순간부터 계속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 봉쇄를 감수하겠다면 모르겠어도 그렇지 않은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겠습니까?
1: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서방사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부터 반대하고 제재를 하겠다. 그럼 우리도 NPT 탈퇴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건 조금 무리한 주장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박지원 의원은 올 겨울에 중국에 내서 있는 APEC 그러니까 중간선거 맞물리죠. 사실 11월 달에 충분히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던데.
0: 예. 뭐 가능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봤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또 그의 뒤은 어떤 핵무기 관련 발언 이런 걸로 볼 때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APEC 회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고 또 그마저도 정말 북한이 이를테면 계산이 다 끝나가지고 저울질 끝에 대화 테이블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지 어쩔지는 아직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0: 좀더 지켜봐야 될것
1: 예.
0: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북한의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뭐 주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걸로.
1: 뭐 북한을 뭐 우리의 주적이다라고까지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주적 개념을 쓰고 있는 나라도 없고, 그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큰 안보 위협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문제이지, 구태여 주적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를 거냐,
0: 말 거냐.
1: 말 거냐.
0: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북조선, 남조선 하는 거고
1: 예.
0: 우리는 남한, 북한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달라졌어요.
0: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1: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0: 예.
1: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구축하려고 하는 전략 때문에
0: 예.
1: 그러는 것인데, 저는 이런 두 개의 국가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0: 없다.
1: 생각해요. 하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국가적인 실체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국호를 불러주되, 내부적으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0: 없고.
1: 않은가.
0: 근데 저도 뭐 동의하는데, 우리끼리야 뭐 북한으로 상관없는데, 뭐 어쨌든 회담을 하든 뭘 하든 어디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든, 그네들은 북한으로 불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구태여 계속 북한 그럴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이 또 20,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또 청년들 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청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냐? 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서 과연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지? 뭐 이런 거. 또 진보 정권이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면 너무 북한과 친해지게 주려고 구걸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이런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또 어떻게 거기를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1: 북한에 뭐 친해지려고 구걸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0: 예.
1: 그렇지는 않고. 근데 다만 북한과의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것
0: 그렇죠.
1: 아니냐.
0: 통일 비용 얘기하죠.
1: 예. 그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경제 교류도 충분히 하고 인적 교류도 충분히 하는 상황 정도로 평화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크죠.
0: 그렇죠. 분단 비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1: 그렇죠. 훨씬 크죠. 그 실제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0: 그럼,
1: 아니라 북한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장이 5천만에서 한 8천만으로 커지는 것이고, 또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서 희토류를 비롯한 이를테면 자원 공급망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북한의 값싼 노동력도 활용할 수
0: 그럼요.
1: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그한 체제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완벽한 국가상을 상정하는 통일 말고,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할수 있는 평화가 아주 저 넘쳐 흐르는 상황, 그래서 남북 간에 자유롭게 교류하고 왕래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값싼 노동력, 우리가 중국 시장, 뭐 필리핀 시장, 베트남 시장, 동남아 시장 가는 게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는 건데, 북한이 북한 노동자들이 그 동남아 노동자보다 훨씬 싸거든요.
1: 그러면요.
0: 거기다 물류 비용이 없고 또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을 때 북한 노동자들에게 평균 100달러 정도 지급했다고 하면 젊은 층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주냐고.
1: 아니, 뿐만 아니라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이건 남북 간의 민족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월급을 100원만 줘도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차마 어떻게 100원을 주고 일을 시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이점이
0: 기회가 있을 수
1: 크다.
0: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 시대에 벗어나고 또그 이후에 산업화 할때 사실 일본 자본, 일본 기계, 일본 인력이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만일 북한이 개발하면 이제 우리 자본, 우리 기계, 우리 인력이 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또 경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1: 그럼요.
0: 일본이 그런 덕을 본 것처럼
1: 그럼요.
0: 그런 일이 있다. 막 이런 말씀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우리 이야기 돌아가서 이 한미 연합 훈련

0: 축소가 혹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 혹은 그 한미가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1: 예.
0: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1: 글쎄요, 뭐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연합훈련 축소됐습니다마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우리 군의 능력 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핵 추진 잠수함은 무슨 뭐 간접적으로야 미국과의 연합 전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만 연합 전비 태세를 위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저 건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미 연합 훈련 축소가 핵 추진 잠수함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강서구죠?
1: 예,
0: 예.
1: 그렇습니다.
0: 서울인데,
1: 예.
0: 뭐, 오세훈 시장 2심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됩니다만은, 그 만일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면 내년 4월에 재보궐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서울시 밭 자체가 예전과 달리 민주당이 좋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연전연패를 했고, 그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혹시 동의하십니까?
1: 부동산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0: 예.
1: 없지만 뭐 그것이
0: 그게 전부가
1: 전부는
0: 다는 아니다.
1: 아니죠.
0: 예.
1: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의 후보를 낼수 있습니까? 그 당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0: 예.
1: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식으로 보면 공천하지 않는 게 맞지요. 이제 물론 뭐 그런 선택을 할것 같지는
0: 예, 낼것
1: 않습니다만
0: 같습니다. 네.
1: 이제 그런 그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그 부동산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냈잖아요.
1: 네.
0: 이건 이걸 아마 이대로 통과되진 않을 테고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조금 아마 손을 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1: 그러니까
0: 특히 이제 서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1: 예. 그러니까 조금 좀저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을 정확하게 겨냥한 세제 개편은 아닙니다. 정부도 발표했던 것처럼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 그야말로 만국병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근절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제 개편을 해서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거주를 하는 국민들은 보호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세제 개편의 과정에서 이를테면 너무 좀 과도한 어떤 저 세부담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과거의 정부의 정책으로 보장되었던 세제상의 혜택이 철회되었다거나 하는 문제는 좀 숨통을 터줄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분적인 손질은 있을 수
0: 필요하다.
1: 있을지 모르지만 세제 개편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뭐 일가구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보다 오히려 세금이 내려가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세제 개편안인데
1: 네.
0: 우리 대부분의 언론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쓰는 바람에 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건 당에서 좀뭐 이렇게 나서서 뭐좀뭐 선전 활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 활동을
1: 아니,
0: 하든.
1: 글쎄,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이를테면 모든 분석들이 뭐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도 뭐 부동산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부동산 민심이 뭐 크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함부로 꺼내든 것도 아니고 오랜 숙고 과정을 통해서 그냥 미세 조정을 하느라고 애를 써서 내놓은 것일 텐데 이걸 너무 쉽게 그 본질이나 정책적 목표나 취지나 이런 걸좀 몰각해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견제하는

0: 가운데 정말로 불합리한 것들은 좀 손절한다는 자세를
1: 예.
0: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1: 뭐
0: 생각합니다.
1: 대통령도 수기와 토론은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0: 예.
1: 그게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인 30여 명을 불법 사찰했는데 그중엔 우리 의원님도 포함돼 있다.
0: 네. 그렇다고.
1: 그 재선 의원이었을 텐데 여기 왜 들어간 겁니까 여기?
0: 아니,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1: 뭘 보여가지고 여기 들어가셨을까?
0: 국가정보원에 물으셔야 될 일인데,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주장되는 문건에 진성준이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성준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성준을 포섭하려고 한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진성준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총선 직후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한 번뿐만이 아니고 한 16번, 18번 보고됐다고 하는 것인데,
1: 그러면은 조금 더 음모론으로 나가면은 만들 수도 있겠네요.
0: 그렇게
1: 뭔가를.
0: 만들려고 했던 거죠.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실무자들이 이거 출처 불명의 문건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사찰을 합니까? 해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사찰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찰을 했다.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근데 끝내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이걸 기획하고 사건을 공작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야
1: 예.
0: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1: 네, 국정원 개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구조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의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와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인 초과세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가 아닌 국제화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전쟁이 다자가 개입된 전쟁이고 여러 당사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1도, 습도는 77%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9: 고향 특례시.
10: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완규.
1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주변에 보면요, 병원 중에서도 치과가 제일 겁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임플란트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 예정됐던 75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14: 뭐? 임플란트를 한 개도 아니고 11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5: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1개를 한 번에 한다고 했대.
14: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우와, 내가 해보니까 한 개도 만만치 않던데. 심지어 그분 70세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13: 결국 수술은 시작됐고 의료진은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 아티카인을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약물을 투여하던 중
14: 환자가 손을 들었네.
13: 유가족들이 수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마취제가 계속 투여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었고 이후 의료진은 A씨의 손목을 고정했다고 하죠.
14: 아니 환자가 두 손을 번쩍 들었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았지 괜히 들었겠어?
15: 병원에선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본 것 같은데?
14: 에?
13: 치과 측은 환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다칠 수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6분 뒤 A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4: 그 이야기 들었어? 몇 달 뒤에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숨졌다던데? 이번에도 임플란트 받다가
15: 진짜야? 같은 병원에서?
13: 물론 두 사건의 사망 원인이 같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숨진 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가려야겠죠.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으려 했던 계획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요? 과연 환자가 숨진데 의료진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3: 자, 정확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치과를 찾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16: 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날 예정된 시술이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었는데요. 치과 측에서는 수술 전에 오늘 수면 마취로 11개를 심고 3주 뒤에 실밥 빼고 임시 틀니 찾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이 국소 마취제인 아티카인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지 불과 16분 만에 A씨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A씨는 숨졌습니다.
13: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거.

0: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를 한두 개도 아니고요. 11개, 11개예요. 그걸 동시에 한다는 거고. 그것도 20대 젊은 청년도 아니고요.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단 말이죠.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어떤 이제 의학적인 처치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없겠습니까?
1: 네, 임플란트 개수 자체를 법으로 딱몇 개까지만 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라는 숫자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거든요. 75세 고령 환자에게 한 번에 11개의 의치를 심는 게 과연 적절한 시술 계획이었는지, 결국 11개라는 숫자보다는 이 환자에게 이 시술이 안전하게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0: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게 국소 마취제의 투여량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권고량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 투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고, 만약 권고량을 한참 넘어선 마취제가 투여됐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의료 과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까?
1: 네, A씨에게 사용된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 16회분 총 1088mg이었다고 합니다. 아티카인은 체중 1kg당 7mg을 넘기면 안 되는 약물인데, 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허용량이 378m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투여량은 그약 3배에 달했던 거죠. 국과수도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의료과실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실제로 법원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과다 투여 사건에서 환자의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추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이라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0: 만약에 이 사망 원인이 뭐 다른 뭐 기왕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한 CCTV 내용에 따르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렸는데, 의료진은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고 수술을 이어갔다, 뭐이 말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도 계속했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의료진이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면 결과와는 별개로 또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판단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 자체가 타당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미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마취제가 투여된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 시점에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에 가깝습니다. 결국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같은 상황에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했을 판단과 일치하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0: 어쨌든 요는 그 당시에 환자가 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행위가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마취제 투여나 또는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늘상 발생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현재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 수술 도중에 뭐 팔을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몸을 고정하는 것 자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겠습니까?
1: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중 몸을 고정하는 것 자체는 의료 현장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치과 측도 갑자기 손을 움직이면 기구에 찔리는 등 2차 상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 고정이 이루어진 맥락입니다. 이미 이상 반응이 나타난 상황에서 수술을 멈추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대신 몸을 묶고 마취제 투여를 계속했다면 그 고정 행위 자체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그 조치가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만약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겠습니까?
1: 네, 뭐 가장 먼저 검토될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업무상이라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고요.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수술을 계속한 부분이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보존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이 부분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업무상 과실치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되려면 뭐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무엇이 입증돼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뭐 증거적으로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1: 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둘째,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셋째, 그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핵심 증거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과수 감정 결과, 두 번째는 응급실 의무 기록에 기재된 마취제 사용량, 세 번째는 CCTV 영상 또는 유가족이 기록한 수첩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과수 감정이 추정을 넘어 얼마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느냐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정 투여량이 이 투여량을 넘는 경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8개월 뒤에 같은 치과에서 또 다른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도중에 심정지로 숨진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물론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추후 병원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1: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시술 중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정보로 보여집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병원 측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사건이 서로 연결돼서 병원 측 책임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1: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 결과 첫 번째 사고 이후에도 병원이 시술 방식을 개선하지 않았거나 유사한 위험 요인이 반복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두 번째 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고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위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키라 나이틀리의 로스트 스타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더 내리겠는데요. 중부 내륙에는 5에서 최대 50mm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내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4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2도, 광주 34도로 후텁 지근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성산 쪽으로 현재 사고로 인해 전면 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 대교가 양방향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동호대교도 양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밀리고 반대편으로도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불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1: 김민석 대표가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몫의 전용기 의원과 노동계 몫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2: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3: 김민석
2: 좋았겠지만
3: 민주당
2: 그때 내부의
3: 대표입니다.
2: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1: 앞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명단 발표에 아무리 지명직이라 해도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은 경선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구했는데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똑같은 명단이 의결 대상으로 올라오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2: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이성인 의원은
3: 박성준 민주당 수석
2: 표결에 참여하지
3: 대변인입니다.
2: 않고요.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만 김 대표가 다음부터는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친청계도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뼈있는 말만 내놨습니다.
4: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3: 최민희
4: 약속하셨기
3: 민주당
4: 때문에 꼭
3: 최고위원입니다.
4: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무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이 끝나면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친명계 우위구도라는 분석이 많은데 출범 초기부터 계파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안한 동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5: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장동혁 대표와 추종 세력을 추종하는
3: 진종호
6: 호위무사로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5: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 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5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7: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3: 박종권
7: 선택받을
3: 국민의힘
7: 수 있는
3: 수석
7: 그런
3: 대변인입니다.
7: 정당으로.
5: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8: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3: 최수진 국민의힘
8: 뽑는 취지는
3: 원내수석
8: 좋다.
3: 대변인입니다.
8: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5: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9: 카카오가 AI 시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 AI 0.36, 카카오 X 0.64로 결정됐으며 기존 주주는 이 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

0: 있다며 김범수 창업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법인에서 대주주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와 청년층에 대한 금융사별 대출 총량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시중은행에 적극적인 취급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사와의 실무회의를 통해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인 경우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30%가량을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줄여줘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여력을 더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베시크타시에서 뛰는 오현규가 올 시즌 6경기 만에 첫 골을 신고하고 페널티킥까지 유도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밀트 월란의 조규성도 7경기 만에 드디어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올 시즌 아직 도움 한 개만 있는 오현규의 선제골은 일찌감치 터졌습니다. 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골지역 왼쪽을 파고든 오현규는 타점 높은 헤더로 득점을 올립니다. 올 시즌 6경기 만에 나온 자신의 첫 골을 유로파 무대에서 터뜨린 겁니다. 후반 12분에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공을 향해 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플레이로 상대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팀 동료의 침착한 마무리로 베시타시는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후 오영규는 새로 영입한 세르비아의 190cm 장신 공격수 블라우비치와 교체됐습니다. 블라우비치는 세르비아 대표팀은 물론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도 검증된 골잡이로 오영규의 주전 경쟁자입니다. 이날 오영규는 베시타시의 원톱 공격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2: 스트라이커는 골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팀을 위해 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선택한다면 팀이 챔피언에 오르는 겁니다. 무엇보다 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오현규 선수입니다.
3: I choose champion because the team is always first.
1: 미트윌란의 조규성도 유로파 리그보다 아래 등급인 컨퍼런스 리그에서 올 시즌 7경기 만에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20분 팀 동료가 올린 크로스에 머리를 가볍게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포함하면 3월 이후 약 5달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웨이티엔 이더원입니다.
4: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광주 34도, 부산 3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았던 중부지방도 다시 예년보다 더워지겠습니다. 또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경기 서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이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모레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1: 취소된 훈련은 수년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1: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2: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0: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2: 이화여대
3: 위해
2: 북한학과교수입니다.
3: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0: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
2: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7: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6: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7: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2: 통일부 장관입니다.
7: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6: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8: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2: 국가전략연구원
8: 한다.
2: 그런데 여기
8: 뒤에 뜻이 뭐가 담겨지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6: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5: 김옥숙 여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9: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 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0: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5: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1: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12: SK 역사
13: 최태원 회장입니다.
12: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1: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죄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4: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가 최대 110조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90조에서 110조 원까지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전자는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세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구조로 개편되는데 교육교부금 구조가 바뀌는 건 55년 만입니다.
5: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5: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배분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저출산으로 최근 15년간 학령 인구는 288만 명이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4천억 원으로 30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세수 호황에 따른 교부금의 과다 배분이 재정 비

0: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매우 높은 반면 대학교 등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쳐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 구조는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지방 교육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1: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2: 최교진 그 교육부 장관입니다.
1: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0: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규모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 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합니다.
3: 미래를 여는 4개의 축인
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3: 축인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0: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의 통제를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시 추경 예산 집행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난항 속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5: 여파로 하루 동안 국내 공장 3곳이 전부 멈췄는데 성과급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유루 기자입니다.
6: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차도를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최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대회로 현대차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 속 현대차 노조가 무려 10년 만에 전일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7: 일부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주요 공장 3곳의 생산라인은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6: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제일 큰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4시간씩 부분 파업한 시간을 포함해 이렇게 노조원들이 각자 파업에 동참한 시간은 총 60시간. 여파로 120시간가량 공장 가동이 멈춰 차 5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의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노사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도중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65살 연장입니다.
8: 세 가지 승계 조건, 그리고
2: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입니다.
8: 관철까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반드시 정치 내겠습니다. 진!
6: 반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정년 연장을 두고도 정치권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측이 그 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사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5: 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9: 사면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10: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9: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0: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9: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10: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9: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0: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11: 네.
10: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9: 서면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0일을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하자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에 맡긴 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심문하겠다는 것이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네,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이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또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12: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2: 건국대 경찰학과
11: 교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벌어진 복면 남성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산책로를 폐쇄했습니다.
5: 경찰도 순찰 인력을 대폭 강화하며 예방 활동에 나섰지만 두 달째 이 범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최승원 기자입니다.
13: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원 불명의 교환이 침입해 통행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한 나체 상태 남성의 성추행 사건으로 뒤늦게 입구가 폐쇄된 겁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지만 당시에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행인 신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뒤 보안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산책로는 학생이 아닌 부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 이후 광역 예방 순찰대를 추가 투입했는데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신고 당시에는 지구대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 수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현장 순찰 인력을 눈에 띄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용의자 추적이 두 달째 이어지자 서울 서대문경찰서장도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뒤늦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CCTV와 DNA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토사가 덮쳐 피해를 본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5: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복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토사 유출이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으면 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또 걱정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4: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관통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입니다. 소형 굴착기가 들어가 가득 찼던 토사를 부지런히 밖으로 빼냅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 단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5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서 2개 동 주민 200명가량이 복귀를 마쳤고 나머지 주민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5: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밤에 잠자는 거나 그렇고 씻는 거 이런 것도 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 새끼를 챙겨주신다 하지만은 제 집보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긴 있었죠.
14: 하지만 토사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동 주민 119명은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도 당시의 충격이 컸던 데다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6: 나 지금 정신과 치료 가야 돼. 정신과 치료 받으려고요.
14: 복구 비용도 걱정입니다. 무너져 내린 곳이 산이 아닌 인공 비탈면이라서 산사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경상남도와 산림청의 설명. 지자체는 폭우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나온다 해도 사유재해에서 발생한 피해로 분류된다면 복구 비용은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7: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러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다시
2: 경남 자연재난과 사무관입니다.
17: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4: 주민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18: 산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고 전부 산이다라 해야지. 당연히요. 당연히.
14: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도 행정적 기준으로 피해 수습마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라는 예상치 못한 과제를 마주하게 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0: 오후 6시쯤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1: 늦여름 날씨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최대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0: 고기압이 확장할지 수축할지에 따라 이 폭염 종료 시기와 태풍, 또 가을 장마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2: 절기 처서를 앞둔 늦여름. 한반도는 무더위와 비가 혼재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다시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3: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4: 기상청
3: 이어지겠습니다.
4: 예보 분석관입니다.
3: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비가 내륙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2: 이런 가운데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위험 요소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초속 45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데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경계면을 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가을 장마 형태의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더해질 경우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특히 기나긴 폭염의 끝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호우, 태풍까지 복합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의 기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사실상 예고됐던 지도부 내 계파 갈등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계기로 노출됐습니다. 김 대표가 지명한 대로 인준안은 통과됐지만 의결 과정에 친정청력의 최고위원들은 불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6: 김민석 대표가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몫의 전용기 의원과 노동계 몫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7: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8: 김민석 민주당 좋았겠지만 대표입니다.
7: 그때 내부의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6: 앞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명단 발표에 아무리 지명직이라 해도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은 경선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구했는데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똑같은 명단이 의결 대상으로 올라오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7: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이성인 의원은 표결에
8: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 다만 김 대표가 다음부터는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친청계도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뼈있는 말만 내놨습니다.
9: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8: 최민희
9: 대표께서
8: 민주당
9: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무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이 끝나면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친명계 우위구도라는 분석이 많은데 출범 초기부터 계파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안한 동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당협

0: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3: 국민의힘
2: 의원입니다.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 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4: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3: 국민의힘
4: 있는
3: 그런 정당입니다.
1: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5: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원내수석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1: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을 고른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 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8: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8: 재판하는 걸 지켜봐 주시죠.
7: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김 전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지사는 없는 사실을 얘기할 이유가 없고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룹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월드투어에 나섭니다. 이 빅뱅 이름으로 여는 단독 콘서트도 2017년 이후에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승환 기자 나오시죠.
3: 네, 고향종합운동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지금 김 기자 뒤에도 많은 팬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제 뒤에 보이는 공연장 앞에는 팬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들었고요. 빅뱅의 상징인 노란색 뱅봉뿐 아니라 각종 굿즈를 하나를 안고 아주 기대에 찬 모습에서 이곳은 축제의 분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10: 9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변함이 없어가지고 진짜
11: 너무 감동이고 행복하고 저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또 경험하러 온 거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빅뱅은 잠시 뒤인 저녁 7시 30분부터 데뷔 20주년의 첫 무대를 엽니다. 이틀 전에는 4년 4개월 만에 신곡 빅을 내놨는데요. 공개 1시간 만에 멜론 톱백 정상에 오른 빅의 무대도 오늘 처음 공개됩니다. 지드래곤, 태양, 대성, 새 멤버로 여는 첫 콘서트인 만큼 공연 준비에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세트리스트부터 무대 디자인, 전체 연출까지 멤버들의 손을 직접 거쳤습니다. 지난 2006년 데뷔한 빅뱅은 거짓말과 하루하루, 뱅뱅뱅 등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며 K-POP 2세대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POP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전부터 일본 도를 돌고 대규모 월드투어에 나서면서 해외 무대를 넓히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긴 공백에도 팬덤의 화력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향 공연 예매에는 21만 명이 동시에 몰렸고 22분 만에 세 차례 공연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빅뱅은 내년 2월까지 전 세계 19개 도시 33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향종합운동장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0: 안성맞춤의 도시 경기 안성시가 반도체 특구 지정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발판으로 첨단산업과 교통의 중심 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6: 네, 헌정사상 첫 여성 연임 삼선시장으로서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김보라 시장 모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이제 여성 최초 재선시장 그리고 첫 여성 연임 삼선시장이라는 새로 또 역사를 쓰셨습니다. 일단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정도가 돼가고 네. 있는데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12: 일단은 뭐 이제 삼선 연임했다고 이런 것보다도 지난 6년 동안 저하고 우리 공직자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방향이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다는 게 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앞으로 4년 임기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은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났는데 6월 5일부터 출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일에 이제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두 달 동안 또 폭염으로 많이들 이제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예. 일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틈틈이 이제 어쨌든 또 시민들한테 민선 9기는 안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시민분들의 요구사항도 이제 듣고 이러느라고 두 달 열심히 다녔습니다.
6: 네. 예. 뭐 시민들이 어쨌든 뭐 이 삼선 시장의 추진력에 많은 기대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앞으로 이 안성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2: 저희 안성의 이제 비전은 민선 7기 8기에 이어서 9기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 참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성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일단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성이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 경제적 성장은 이제 우리가 미래 산업과 관련돼서 특히 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도 있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배터리 연구시설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캠퍼스도 저희가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성장에 근거해서 안성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좀 구축을 하고 또 지금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세 세대까지 이어가는 생태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세 가지가 조화로운 도시를 저희가 얘기하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이제 경제적 성장의 안성에 좀 기대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민선국이 안성의 핵심 도시 경쟁력은 또 무엇일까요?
12: 안성의 핵심 경쟁력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위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대중교통에서 특히 이제 이 고속도로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네 개의 이제 고속도로하고 세 개의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의 수도, 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서울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수도가 되는 세종의 정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세계적인 K-반도체 벨트의 정중앙에 있는 게 안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안성이 이제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면서 역사나 문화, 자연 환경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 인구 대비해서 대학이 지금 5개가 있거든요, 안성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청년들이 많이 정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인구들,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 그리고 지리적인 정중심에 있으면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또 이 경기 남부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여가와 또 쉼을 그리고 청년들의 첫 정주 조건, 첫 일자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게 안성이 갖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예. 뭐 앞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성시에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이 영향을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실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12: 아무래도 이제 안성 같은 면적이 넓은 곳은 아직도 이제 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13: 경기 안성시가 첨단 산업과 교통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보라 시장과 짚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남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한편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국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더위가 주춤하겠는데 충청과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인데 광주의 경우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교통량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일부 구간 정체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장안교에서 월릉교,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가 남아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강서쪽 쪽으로 이동하는데 조금 더 길게 밀립니다. 강동쪽으로 가는 길은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강변북로가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구조로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3: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서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4: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0: 투자는 69%에 그쳐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 구조는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지방 교육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1: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장관입니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0: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규모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 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합니다.
2: 미래를 여는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2: 성장 네 개의 축인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0: 정부가 거액의 나라 돈을 국회의 통제를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시 추경 예산 집행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국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16개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내국세 연동률 20.79%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 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7: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그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 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기의 이혼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노태우 비자금. 이거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혔을 때는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9: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독립 몰수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정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소심의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독립 몰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에는 혹시나 좀 환수라든지 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이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선경 건설이 1991년에 준이 어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깨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뇌물인데 뇌물이면 범죄 수익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1: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메모가 노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메모, 이른바 김옥숙 메모인데 이걸 어떻게 역추적해서 비자금이라는 걸 밝혀냅니까?
0: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라든지 어음의 경우 지금 300억 원뿐만 아니라 누구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리고 금액들을 다 추산을 하면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증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메모라든지 이 어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단초로 해서 수사를 이어갔을 때 과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 가능한가? 이것이 사실상의 이번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의 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렇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하는 식으로 900억이 이렇게 쫙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 어떤 모종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어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메모가 하나의 자금 흐름에 이제 출처내지는 지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것들이 건네졌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2: 네. 이혼 소송에서 이걸 밝히면은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밝힌 이유는 이렇게 좀 환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0: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자금이다 아니면 실제로 어음인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뭐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몰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법에 따라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35년 전의 메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300억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300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졌던지 소비됐든지 여러 가지 이 자금이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에 대해서도 밝혀야만 사실 몰수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단 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돌입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넘어야 될 관문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1: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0: 그렇죠.
1: 노소영 관장 측 주장에 따르면 1991년에 건네진 거니까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 수익을 이제 은닉하게 되면 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로 따지면 7년에 해당해요. 당연히 3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7년은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핵심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이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고 하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 볼수 있고 최근에 이김 여사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재단에도 150억 원 넘는 금액을 기부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은닉 행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 행위가 최근에까지 계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7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금 노소영 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됐고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는 없었거든요. 차후에는 좀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0: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고발 대상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일단 수사기관은 인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의 장소를 보면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이라든지

0: 아니면 이 아들 노 이사장이 있는 노 대사가 있는 동아시아 문화 재단이라든지 노태우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혐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차명 비서관들의 자택까지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아직 노소영 관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의 단초는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발의 대상이지만 압수수색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노소영 관장의 자택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아니면 아트센터에까지 확보를 할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재차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비자금이 실제로 선대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 비자금 300억 원이 인정이 된다, 흘러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들을 높게 인정을 한바 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뇌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기여도로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2: 양지민
0: 못하다라고 해서
2: 변호사입니다.
0: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고 최근에 파기 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서 그러한 기여금, 그러니까 기여도를 책정을 할때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에는 이미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의 부분과 또 이혼 사건은 별개의 이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또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독립몰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명은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것을 몰수하거나 추징을 할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과거에 이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 를 했을 때에는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실제 어제 통과가 됐고 시행은 2027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독립몰수제가 도입된 것이 결국에는 노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또 강제 수사의 필요 필요성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독립몰수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며칠째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인데 문제는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종결 처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이제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해버린 건데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2일에 이장 씨가 집을 나섰고 15일에 이제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의 경우에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실종 파일 프로파일링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통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이제 타겟이라든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해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삭제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본인이 진짜 통화를 했다라고 믿었 쓸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착오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사건 프로파일링도 삭제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직무유기인 것이죠. 아, 이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자라고 해서 허위로 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종결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네. 통화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통화 기록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대체 왜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가 그렇죠. 실종 이틀 뒤까지는 켜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치 추적만 했어도 찾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왜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0: 그러게요. 사실 이제 범죄의 동기의 경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접수가 돼서 당시에 한림항 근처로 이 위치 추적이 된 상황이었고 이 특정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은 신고 접수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진 않았고 이미 현장에 다른 팀이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종결 처리를 함으로써 수색도 중단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서 수색을 하고 있는 팀을 저렇게 막아설 동기가 있었겠느냐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CCTV도 한 달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집을 나선 동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상만 잘 따라가더라도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17일까지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치 추적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사건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휴대전화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막대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아직 장 씨에 대한 어떠한 단서를 찾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예, 이미 실종된 지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실종 경보 시스템에 또 장애인이라고 이 미란 씨를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점은 경찰이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0: 일단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신고 1차 신고를 했던 이 남자친구가 이 장 씨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장애로 표기를 했다라는 점과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와 관련해 사건이 허위 보고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지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사고 쟁점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 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7: 고향 특례시.
18: 듀엣토의 더 클래식.
19: 8월 2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0: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중에서 2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듀엣 토요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중에서 2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두다멜의 슈만 교향곡 전집 음반이 발매되었죠. 두다멜은 2009년부터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뉴욕 피라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번 슈만 교향곡 음반은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녹음한 마지막 녹음입니다.
1: 의외로 두다멜이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을 지휘한 음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이라고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전집 음반은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녹음했고 엄청난 호평을 들은 말러 교향곡은 베를린 피라모닉과 녹음했고요.
0: 물론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과 녹음한 음반도 여러 장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집으로 나온 음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0: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 보통 두다멜이라고 하면 라틴 아메리카 출신 지휘자답게 강렬한 에너지와 리듬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정통 독일 레파토리인 슈만 연주에서도 두다멜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0: 선이 굵은 연주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두다멜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 바로 그 연주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소.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소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두다멜은 올해부터 뉴욕 필하모닉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욕 필 연주도 굉장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사실 뉴욕 필은 높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21세기 들어 다른 미국 오케스트라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번슈타인 이후 주빈 메타, 로린 마젤이 이끌던 때만 해도 미국 최고의 자리는 지켰는데요. 이후에는 시카고 심포니, 필라델피아에도 뒤졌고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1: 그래서 두다멜을 영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발전한 것은 분명히 두다멜 덕분이니까요.
0: 야, 이게 진짜 동부 서부를 다 발전시키는 지휘자네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중에서 1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얼마 전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씩 이혼을 경험했고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에 얽매이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만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씩 결혼 생활을 경험한 만큼 법적인 형식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남편의 단독주택은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긴 했지만 워낙 낡아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제 명의 아파트를 과감하게 처분했고 그 돈을 몽땅 남편 집 리모델링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집을 뜯어고치고 새 가구를 채워 넣으면서 이 집이 우리의 평생 보금자리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저희 동네가 떡하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게다가 별거 직전에는 아예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서 집값이 크게 오르게 생겼죠.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헤어질 때가 되자 남편이 안면을 싹 바꾸네요. 같이 살기 전부터 자기 명의였던 집이니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면서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 보탠 돈은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 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허탈할 것 같아요. 본인 아파트까지 팔고 낡은 집 고치고 이제 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인데 헤어지게 되니까 남편이 원래 내 집이고 전부 내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박수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서류상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6년간 가정을 잃고 오셨는데
0: 네.
1: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0: 네, 그러게요.
1: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해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네,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지금 사실혼 관계셨고 문제가 되는 재산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입니다. 거기에 사연자분이 본인 아파트를 팔아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대신 거거든요. 이거 리모델링 비용 댄 거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0: 네.
1: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고액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인 기여이므로
0: 네.
1: 6년이라는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독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정으로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뭐 남편 입장에서는 헤어진 날의 그 기준 집값만 제시하면서 이거 이후에 오른 시세는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1: 네. 실제로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된 날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0: 그러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면 지금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재개발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집값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 분할 못 받는 걸까요?
1: 꼭 그렇진 않습니다.
0: 네.
1: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재산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혼인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날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는 등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생겼을 때 그 네. 이익을 한 사람에게만 전부 쏠리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인정된다면
0: 네, 네.
1: 그 시세 상승분도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헤어진 이후에 집값이 그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의 토대를 함께 만들었다면 남편 혼자 그 이익을 모두 독식하게 두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1: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혼 기간 중에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되어서 네. 외부적,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혼 해소일 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0: 네.
1: 이때 단순히 건물 외형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완료 등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감정되도록 다퉈야 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시세가 폭등한 경우 그 상승분 역시 재산 가액 산정에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가치를 올렸고 그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건축 재개발, 이제 호재까지 종합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사연자분이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을까요?
1: 소송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핵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혼인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그리고 매각 대금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자금으로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0: 네, 네.
1: 이 자금 흐름이 사연자분 기여도 입증의 뿌리가 됩니다.
0: 네.
1: 둘째,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와 영수증입니다.
0: 네.
1: 실제로 얼마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켰는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사업 진행 관련 공적 자료입니다. 시세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 네.
1: 이를 토대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시가감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정당한 몫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대면서 집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높은 기여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의 공평성을 위해서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재개발 시세 상승분 이것도 역시 참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해수욕장에 놀러가서 내가 가져간 캠핑의자 하나를 펼쳤는데 개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최근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영덕군은 현장 점검을 한 뒤에 개인 장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현행법 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 내 의자나 파라솔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현행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바닷가 백사장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입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파라솔 설치 같은 점용 허가를 받은 영업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파라솔을 설치해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백사장 전체를 독점하거나 피서객에게 개인용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한 제한은 가능합니다. 기상 악화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전부나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영덕군은 개인 장비 반입 금지 현수막을 철거하고 영업 허가 구역과 개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란에 있어주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고요. 지금도 강원도와 충청,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 32도, 34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에서 송내까지 9km 구간 정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 죽전에서 신갈 사이로 밀리 있는데요. 신갈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는 짧게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인데요.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에서 여의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2: 취소된 훈련은 수년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0: 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2: 박완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1: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0: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군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지역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 발
7: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6: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5: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6: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7: 정동영 통일부
6: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5: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8: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 회담은 한다.
7: 그런데
8: 여기 뒤에 뜻이 뭐가
7: 담겨지느냐.
8: 그런 군축 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5: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서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 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지출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3: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최대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는 약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올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는

0: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주주 환원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제약사들이 좀 지분을 많이 ETF 갖고 있거든요. 컨설팅 그리고 본부장입니다. 금산법 규제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지분율의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엔 소각보다는 그 배당. 지분율 문제가 좀 있으니까 배당 쪽을 선호하고 있다.
0: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매년 9조 8천억 원씩 19조 6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과 8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주주 환원까지 포함하면 2024년부터 3년 동안의 주주 환원 규모는 120조에서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은 회사 성장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 하고 회사의 성장과 주주 가치 재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주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주주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또 과거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3: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5: SK 역사
6: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5: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 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 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2: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연세대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벌어진 북면 남성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산책로를 폐쇄했습니다.
3: 경찰도 순찰 인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예방 활동에 나섰지만 두 달째 범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7: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원 불명의 괴한이 침입해 통행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한 나체 상태 남성의 성추행 사건으로 뒤늦게 입구가 폐쇄된 겁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지만 당시에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행인 신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뒤 보안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산책로는 학생이 아닌 부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 이후 광역예방순찰대를 추가 투입했는데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신고 당시에는 지구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수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현장 순찰 인력을 눈에 띄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용의자 추적이 두 달째 이어지자 서울 서대문경찰서장도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뒤늦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CCTV와 DNA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3: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9: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자입니다. 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8: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1: 5.18로 희생되신
12: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입니다.
11: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광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10: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13: 이진숙 씨에 대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14: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1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4: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0: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이재명 치하에서
12: 이진숙 국민의힘 사는 게 의원입니다.
15: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 주십시오.
10: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9: 고향 특례시.
20: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2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번 여름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등 유난히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불편을 넘어 내 건강, 내 재산, 그리고 우리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중심이었던 보장 대상이 소상공인과 건설,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죠. 특히 최근 폭염과 가뭄 대책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과 통장을 잘 지키기 위해선 정보 또한 중요하죠.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꿀팁들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그렇죠. 농업인 중심의 기후보험, 소상공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 대상의 기후보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는요.
1: 네.
0: 폭염 때문에 농작물 수확이 어려우니까
1: 맞아요.
0: 그냥 막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면서 막 히트플레이션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가정경제에 대해서 두 분이 꿀팁 전해주실 거죠?
1: 그럼요.
2: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집 재무점검 필요하다, 보험 보장 체크 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하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로 함께합니다.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3309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친한 지인의 강력 추천에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매달 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꽤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혼자 사는 미혼입니다. 내일 모레 서른 중반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지인의 눈치도 보이고 속이 터져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사실은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인데 네.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셔서 네. 남겨줄 자식도 없단 말이에요.
1: 그런데
0: 이게 꼭 이분한테 필요할까요?
1: 네, 아마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분들이라면 아마 3명 중 한 분꼴로는 무조건 겪는 이제 단골 고민거리인데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허도 없는데 차량 할부 낼 필요 없다. 입니다.
0: 면허도 없는데 네. 차량 할부를 낼 필요가
1: 면허도 없는데 차부터 사는 거죠 일단.
0: 그러면은 네. 그 정말 쓸데없는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1: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신보험의 본질 자체가 혹시나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내 가족들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이제 가장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 건데 청취자님은 현재 미혼이시고 또 부양할 가족이 없다 보니까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이 사망 보장에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인을 지키려다가 내 지갑이 먼저 찢어집니다.
0: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리 진짜 중요하잖아요. 의리
1: 맞습니다.
0: 의리.
1: 근데 네.
0: 이 종신보험으로 의리 지킬 필요는 없다. 부양할 가족이 없을 경우 비싼 종신보험으로 사망 보험금 대비할 이유가 없다. 이규범 팀장님은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류은주 팀장님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냥 해지하는 게 답일까요?
2: 네, 답입니다. 오. 규범 팀장님 의견에 300%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거든요.
0: 뭐죠?
2: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미혼은 종신보험 필요 없네 하시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해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종신보험 증권을 겉장만 보지 마시고 안을 뜯어보셔야 하는데요. 그 안에 실손의료비라든가 암진단비,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아주 좋은 티격들이 과거에 유리한 조건으로 묶여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1: 네,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자주 볼 수 없는 특약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종신보험 안에 13종 수술비 특약이 있거든요. 이 수술비 특약은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제 비교해 보시고 네, 뭐 해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오늘 문자 주신 3309번님은 요 종신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니까
1: 맞습니다. 네.
0: 요즘 종신보험에는 사실 볼 수 없는 특약일 그쵸. 수도 네. 있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무턱대고 해약까지 마시고 그 안에 쓸모 있는 진짜 알짜배기 특약들은 없는지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상담 신청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5435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요. 연금저축이랑

0: IRP를 합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무리해서 900만 원의 한도를 꽉 채워야 하는지 그게 정말 이득인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시네요.
1: 네, 세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 정산 때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언뜻 보면 안 하면 바보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체크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잘못하면 노후 자금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0: 왜요? 이거 한도 꽉 채워서 뭔가 세액공제 받고 소득공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족쇄가 된다는 거죠?
2: 네, 이제 은주 팀장님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이 연금 계좌라는 상품 자체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너 나이 들어서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니까 중간에 절대 깨지 말고 이 돈을 고이고이 모셔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해서 혹은 아니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가가 기분 좋게 이제 돌려줬던 세액공제 혜택을 16.5%라는 기타 소득세율로 뱉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심지어 내가 낸 원금보다 더 적은 돈을 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세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원금까지 깎아먹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이신 거네요.
1: 맞아요. 청취자님처럼 40대 중반의 나이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돈이 폭발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잖아요.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네요.
1: 네, 맞아요.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대줘야 하죠. 주택 확장하거나 이사 가야 할 수도 있고 대출 상환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연말 정산 환급금 몇십만 원더 받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900만 원을 넣었다가 정작 2, 3년 뒤에 애들 학원비나 전세금 모자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깨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이제 가계 재정의 핵심은 이제 밸런스거든요. 근데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무작정 최고 한도 9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향후 10년 동안에 내 인생에서 정말로 없어도 살수 있는 돈, 1년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채우시고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이때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한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항상 과한 건 독이 된다는 사실. 내가 낼수 있는 선에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소득 공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휴대전화 끝번호 9389번님입니다.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무섭게 올라서 이제는 매달 유지하기가 버거울 지경입니다. 그냥 5세대 실손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럼 유지하기가 당연히 힘드니까 이거는 전환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실손보험 전환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일 거예요. 1세대 실손. 내가 병원 가서 낸 돈의 100%를 다 돌려주던 혜택 끝판왕 보험이거든요. 주변 분들이 절대 깨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장 범위와 혜택 측면만 보면 1세대 실손은 현존하는 보험 중 최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고 커져만 가는 보험료만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0: 그러니까요. 생활비가 빠듯해서 마트에서 소고기 못사 먹고 막
2: 돼지고기도 못 사.
0: 돼지고기 막 닭고기 먹어야 되는 판에 비싼 1세대 실손보험을 과연 매달 유지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요. 어쩌면 보장만 생각하고 유지하기에는 좀 모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의 핵심 자체가 내가 얼마나 병원에 자주 가는지, 그리고 이제 갱신이 될 때마다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거든요. 실례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1세대 보험을 8만 5천 원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27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근데 분명 이제 이 보험료가 어머니한테는 이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실 텐데.
0: 실손 보험료만 한 달에
2: 네,
0: 27만
2: 맞아요.
0: 원이요?
2: 네,
1: 와,
2: 특약없이.
1: 많으세요, 그런 분들.
2: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지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손이 바뀔 때마다 제가 전환을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1년에 병원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뭐 기껏해야 감기약 처방받는 게 전부인데 매달 보험료로만 10만 원, 15만 원씩 나간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재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1: 결론은 제일 바람직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예요. 현재의 실손이 과거의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장 내용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부족한 부분을 종합보험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네. 전문가 도움이 정말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0: 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내용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상담 요청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은 상담 요청하신 분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 밖에 우리 집도 보험 점검과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이 적절한지 점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계 재무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 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에 다 풀지 못한 청취자의 궁금증 정리해본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든든한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막걸리 한잔 하다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는 돈 얘기에 결국 한판 했는데요. 실수령 730만 원이지만 우리 집 뭐가 부족할까요? 슬기로운 노후 플랜 좀 도와주세요.

0: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나랑 잘 살아줘. 자, 막걸리 한잔하자. 짠!
1: 짠. 그래, 당신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나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
0: 근데 우리 둘이 합쳐서 730만 원이나 벌잖아.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버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이제 슬슬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당신 가계부도 쓴다고 하지 않았어?
1: 진짜 우리 지출이 더 많아. 여기 내용 좀 봐봐.
2: 수입 730만 원, 고정 생활비 420만 원, 보험료 78만 원, 앞으로 8년은 좋게 넘게 넣어야 할월 180만 원, 주택담보대출 상환 총지출 678만 원입니다.
0: 자, 이 봐봐. 당신이 좀 쇼핑을 좀 줄이던가, 좀장볼 때도 좀 아껴 쓰고 말이야. 어? 그러면 좀 되지 않겠어? 아, 나도 힘든데 좀.
1: 아유, 자기 담뱃값만 줄여도 이렇게는 안 되겠어. 아우, 진짜 몰라, 몰라. 남들은 월 730만 원다 부러워하는데 까놓고 보면 없는 우리 집. 앞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저희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3: 되게 훈훈하게 시작을 했다가 막 급격히 막그돈 내기로 막 싸우면서 결혼 기념일날이 약간 뭔가 그렇게 됐습니다.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의 사연을 만나봤어요. 자, 그쵸. 막 분위기 좋게 맛있는 거 먹다가 결국엔 돈 얘기하다 보면은 분위기 이상해지는 경우를 우리 모두 다 경험을
0: 돈 얘기하면
3: 해봤습니다.
0: 안
1: 네,
0: 돼요.
1: 맞아요.
3: 근데 또이 중요한 돈 얘기를 부부가 안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네.
3: 현명하고 지혜롭게 돈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행복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 가정은 월 소득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 실수령액 기준으로 매달 73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데도 돈이 안 모인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1: 일단 이 사연은 이번 7월에 들어온 사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수 있는 바로 우리 옆집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연자님도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계부 어플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매일 커피 한잔 값도 아끼고 외식 한번 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계부 앱에 기록을 하는데 신기하게 통장에 돈이 단돈 10만 원도 안 모인다고 합니다. 매달 저축은커녕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간다고 맞벌이 부부는 원래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게 정상인가요?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근데 사실 맞벌이 부부가 돈더못 모으는 건
1: 맞아요.
3: 맞는 것
1: 네.
3: 같아요.
0: 맞아요. 네.
3: 힘드니까 외식 한번 더 하고 고생했으니까 여행 한번 더 가고
0: 맞아요.
3: 막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항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모인다라는 거는 이 십중팔구 이 고정 지출에 나도 모르는 대형 싱크홀이 이제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계부 어플도 확인을 하면서 이 3인 가구의 현금 흐름과 지출 내역도 뜯어봤더니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생활비가 420만 원이 있었습니다. 730만 원 벌어서 고정비로 420만 원이 그냥 자동이체로 싹 나가버리니까 남은 돈으로 이제 아이 교육비 내고 세금 내고 뭐 생활비 쓰면 저축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1: 네, 이 420만 원의 고정 지출을 세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싱크홀이 바로 과도한 보험료였습니다. 3인 가구인데 매달 순수 보장성 보험료로만 무려 78만 원씩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보통 과한 보험료라고 하면 부모의 보험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8만 원이나 됐던 거예요.
3: 왜 아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로 28만 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보험료는 총소득의 이제 5에서 7%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정을 고려하면 분명 50만 원 미만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3: 네.
0: 근데 78만 원은 좀 많은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아들이 밖에서 다칠까 뭐 아플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보험만큼은 확실하게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 아들 보험에 과도한 특약들만 다 집어넣으셨던 건데 부부 보험도 옛날에 뭐 쇼핑 홈쇼핑이나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싱크홀이 만들어진 거죠.
3: 아, 그러면은 이제 가입 내역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줄일 부분을 좀 찾아내야겠습니다.
0: 네.
1: 네. 먼저 남편분 보험을 확인해 보니 20대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17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한 건 있었고요. 여기에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과 2대 질환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의 소개로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에 11만 원, 운전자보험 1만 원, 주택화재 1만 원에 가입 중이셨고요. 아내분 역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 19만 원이 있었습니다.
0: 네, 이제 제일 문제인 아들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총 4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출생 후 가입한 어린이보험과 실손보험이 총 3건에 18만 원, 그리고 1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요. 이게 물어봤더니 혹시 내가 사망을 하면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이라도 좀 물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게 이제 가입을 했더라고요.
3: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했다라는 건 뭔가 이런 취지에 맞지 않게끔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겠네요.
0: 정확합니다.
3: 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1: 네. 그 피보험자라는 건 보험 대상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을 물려주려면 피보험자가 아빠나 엄마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아들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사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거예요. 완전 잘못 가입이 된 거죠.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설계사 말만 믿고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가입을 해놓고 찰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뜯어보면은 이제 이런 다른 내용이 이제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보험이라는 게 1, 2년만 되고 이제 납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입 기한이 가장 긴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아이 앞으로 부모가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남겨주고 싶다면 피보험자는 부모로.
0: 맞습니다.
3: 그렇죠. 그리고 계약자는 아이가.
0: 아들로 두면은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죠.
3: 네. 아, 그렇군요. 그래.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좀 따지고 계산을 잘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돈만 내고 나한테 불리할 수 있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제도 어떤 거였을까요?
1: 네, 두 번째.

0: 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었습니다. 김포에 아파트를 마련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매달 은행에 원리금으로 1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대출 잔액이 1억 8천이 남아있다는 것도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됐었던 거고, 소득 중에서 보험료 78만 원이랑 주담대 180만 원, 이두 가지만 합쳐도 벌써 258만 원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장볼때 콩나물값 몇백 원 아껴봤자 티가 안 났던 거예요.
1: 그러게요. 그 정도 줄이는 걸로는 생활비 많이 편해졌다라고 느끼시기 힘들 테니까 좀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고정 지출이 너무 크고 또 이외에 생활비나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노후 자금 만드는 거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지 이제 그 솔루션이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굿나이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과한 보험료 지출에 대출 상환까지 겹치며 정말 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가정의 사연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지, 자, 지금부터는 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4: 뼈대가 잘못 잡힌 고정 지출은 이제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이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된 메스 부위는 바로 78만 원짜리 보험료 다이어트였어요. 우선 고등학생 외아동 아들이 28만 원짜리 보험부터 조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3세대로 전환된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굳이 지금 나이에 필요 없는 중복된 입원비 특약이나 또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성인병 특약 등의 거품들을 좀 걷어내고요. 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담아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재구성을 했더니 18만 원의 보험료가 실손보험 포함을 해서 7만 원으로 여기서 11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요. 잘못 가입된 종신보험 역시 실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남편분 보험도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3년 남아서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건의 건강보험을 살펴보니 한 건은 암보험으로 진단금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한 건은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이 건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 네,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사연자님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50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는 이 갱신형 보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 상승분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납입이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거고요. 암 진단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을 이제 이대 질환이죠. 뇌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또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을 통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때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 그리고 화재 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11만 원을 8만 5천 원으로 여기서도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아이와 남편분 보험 정리가 됐고 아내분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4: 네, 역시 두 건의 건강보험 19만 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엔 이제 2세대 실손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으로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아직 건강하고 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좀 낮췄고요. 또 전환을 하면서 부족한 보장을 이 건강보험으로 남편분과 비슷한 이제 보장으로 맞추면서 또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 19만 원이 11만 원으로 여기서도 8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아내분 보험료도 생각보다 많이 줄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3인 가족 총 78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걸까요?
0: 네, 놀라지 마세요. 78만 원이던 월 보험료가 수술을 마치고 나니 최종 월 45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보장의 뼈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에서 무려 30만 원 정도의 순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린 거죠.
1: 한 달에 30만 원, 뭐 어떻게 들으면 뭐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4: 그렇습니다.
1: 네. 1년, 10년, 20년 된다면 정말 적지 않은 목돈, 나가지 않아도 될 귀한 내 돈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보험료 조정은 됐고요. 이 가정의 큰 틀의 문제였던 것 또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었거든요.
4: 맞습니다.
1: 180만 원씩 나가던 거.
4: 네.
1: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담보대출 갚는 거야 손댈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4: 맞습니다. 이제 가입해 있던 주담대 대출 이제 상환 기간과 금리 구조를 좀 확인해 봤더니 마침 최근에 정책 대안 대출 상품 조건으로 매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금리 구간을 낮추는 대환하는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0.6%를 내리면서 매달 내던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18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낮춰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장기간과 만기는 유지를 하되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25만 원 더 추가해드린 거죠.
1: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 상품을 알아봐 주신 거네요.
4: 그렇습니다.
0: 네, 그리고 보험료에서 아낀 30만 원에 대출로 줄인 25만 원.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무려 55만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고질병인 카드값 누수를 제어하기 위해 아내분이 쓰시던 가계부 앱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며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매달 쓸 돈을 미리 정해두고 지출하는 예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통신비와 생활비 허수까지 잡으면서 추가로 22만 원을 더 아꼈습니다.
1: 아, 얼마를 쓰고 있었는지를 후에 기록하는 것 말고
4: 네.
1: 예산안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비를 지출하게끔 바꿔주신 거군요.
4: 맞습니다.
1: 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지금 이제 77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이젠 저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4: 맞습니다. 이제 730만 원을 벌어도 돈이 다 어디 갔지 했던 통장이 이제는 매달 월 77만 원씩 이제 흑자 통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짜 대반전 솔루션은 지금부터입니다.
1: 어떤 걸까요?
0: 저희가 이 확보된 77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부부의 은퇴 준비를 위한 비과세 연금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두 분이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상여금 일부를 추가 납입해서 65세 개시로 만들었더니 한 달에 60만 원의 연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받으시는 국민연금까지 합했더니 65세부터 월 34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네, 그리고 이제 남은 47만 원 중에 20만 원은 ETF를 통해서 심적 부담인 이제 주담대 원금이 있었잖아요. 1억 8천이 있었는데 이걸 빠르게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조기 졸업 플랜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1: 대출 조기 졸업 플랜.
4: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17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아놨다가 가족여행으로 한 번씩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고민 사연을 정리해보면은 일단 보험에서 잘못된 거를 큰 틀에서 잡았어요.
4: 맞습니다.
1: 일단 되게 무리하게 나가고 있던 아들 앞에 종신보험.
4: 네.
1: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4: 맞아요. 네.
1: 가정에 부족했던 보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네. 보험료를 큰 틀에서 줄일 수 있었죠.
4: 30만 원 줄였죠.
1: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대출은 그냥 한번 받아놓으면 갚는데 급급한 분들 많은데
0: 맞아요.
1: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대환 대출하면서 이것도 큰 틀에서 돈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목돈 마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 맞습니다.
1: 여기에 누수자금까지 합쳐서 총 77만 원의 여윳돈을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짜서 모아나가면 될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 가정은요. 결혼기념일에 막걸리 마시다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0: 사이 좋아질 것 같아요.
4: 그러게요. 이제 와인도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러게요. 이제는 축배를 드셔도 되게끔 가정경제 깊은 돈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보장은 보장대로 단단해지면서 절감된 보험료 활용에 부채 상환은 물론이고 노후자금과 자녀의 교육자금 그리고 여행 경비까지 마련하는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점검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굿머니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짧게 단문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전문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류은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우리 가족의 보험 매달 꼭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나가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

0: 꿈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 시간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중부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서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또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은 덥 겠습니다. 일단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시간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좋은 상황인데요. 현재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여의교까지 정체 서행이 남아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노들로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잠깐 서행 정도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8: 취소된 훈련은 수년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10: UFS 훈련이 연습급 훈련이
11: 끝난 다음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 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

0: 바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3: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발
5: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4: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4: 북미 정상회담이
5: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4: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3: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6: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7: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6: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3: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며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두고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안보 불안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만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안보를 공포 조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률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9: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10: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9: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8: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9: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0: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1: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2: 네.
0: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1: 서면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5: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6: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5: 헛된 뒤에 숨지
6: 의원입니다.
5: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4: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7: 김민석 씨가 조희대
6: 김태규
7: 대법원장임을
6: 국민의힘
7: 보고
6: 의원입니다.
7: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 의지 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8: 당신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7: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4: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9: 안돼 법원 행정처장 왈
6: 서영교
9: 나와야 할
6: 국회
9: 의무가 없는 것으로
6: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9: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0: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6: 박형수
10: 이재명
6: 국민의힘
10: 대통령입니다.
6: 의원입니다.
4: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11: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6: 김용민
11: 지켜야 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4: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삼성전자는 약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올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주주 환원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방식

0: 규모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운용 이런 계열사들이 ETF 컨설팅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산법 규제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지분율의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엔 소각보다는 그 배당. 지분율 문제가 좀 있으니까 배당 쪽을 선호하고 있다.
0: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매년 9조 8천억 원씩 19조 6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과 8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주주 환원까지 포함하면 2024년부터 3년 동안의 주주 환원 규모는 120조에서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은 회사 성장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 하고 회사의 성장과 주주 가치 재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주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주주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 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추세치 상해분인 추가 세수와 기존 당해 연도 세입 예산 상해분인 초과 세수, 여유 자금 운용 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3: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옥수 교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4: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 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경찰청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이 실종 사건의 전산상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 경찰이 실종 신고 이력과 수색 상황을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종결 시까지 과팀장에게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수사상 보고 절차와 별개로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 혼자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장치를 두겠다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정보와 실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을 해제할 수 있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전산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뿐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 장기 실종건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제주 사건처럼 최초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8: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7: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벌어진 복면 남성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산책로를 폐쇄했습니다. 경찰도 순찰 인력을 대폭 강화하며 예방활동에 나섰지만 두 달째 범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9: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원 불명의 교환이 침입해 통행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한 나체 상태 남성의 성추행 사건으로 뒤늦게 입구가 폐쇄된 겁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지만 당시에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행인 신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뒤 보안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산책로는 학생이 아닌 부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 이후 광역예방순찰대를 추가 투입했는데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신고 당시에는 지구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수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현장 순찰 인력을 눈에 띄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용의자 추적이 두 달째 이어지자 서울 서대문경찰서장도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뒤늦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CCTV와 DNA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난항 속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파로 하루 동안 국내 공장 3곳이 전부 멈췄는데 성과급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줄다

0: 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차도를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최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 대회로 현대차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 속 현대차 노조가 무려 10년 만에 전일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2: 일부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은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1: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제일 큰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4시간씩 부분 파업한 시간을 포함해 이렇게 노조원들이 각자 파업에 동참한 시간은 총 60시간. 여파로 120시간가량 공장 가동이 멈춰 차 5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의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노사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도중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65살 연장입니다.
3: 세 가지 승계 조건.
4: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입니다.
3: 관철자까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반드시 정치 내겠습니다. 수행!
1: 반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정년 연장을 두고도 정치권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측이 그 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늦여름 날씨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최대의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이 확장할지 수축할지에 따라 폭염 종료 시기와 태풍, 가을 장마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절기 처서를 앞둔 늦여름. 한반도는 무더위와 비가 혼재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 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다시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6: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4: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6: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비가 내륙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5: 이런 가운데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위험 요소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초속 45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데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7: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경계면에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가을 장마 형태의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더해질 경우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 특히 기나긴 폭염의 끝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호우, 태풍까지 복합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의 기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0: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
2: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돌려차기 한번 하죠.
1: 정남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3: 장동혁에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4: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라고 치면은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5: 예를 들면요.
6: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4: 국민의힘
6: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7: 잠깐만.
3: 징계 절차의 과정을 보면은
4: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이미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예. 제거하고 입틀 막하기 위한 너 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0: 자, 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 좀 길게 좀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국민의힘의 예고편인가요?
8: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발 징계 정치가
4: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예.
8: 그러니까 비장 행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지금 이 의원들한테 징계 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모든 징계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예. 징계 심사를 했는지 보면 앞서 이제 뭐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결국 당권파와 가까우면 모든 잘못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거나 내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런 이제 강한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 이게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뭐 2년 6개월에서 뭐 1년 6개월까지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걸 감안하면 예.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건데
0: 정치적 사형 선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8: 그렇죠.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했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호소했고 당의 많은 중진들이나 원로들도 이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결국에 뭐 대안과 미래라는 어떻게 보면 장동욱 대표하고 반대되는 예. 그런 정치적 위치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일종의 예. 보복성 징계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중진들 불출마도 거론하고 또 전체 당협을 대상으로 지금 대신을 묻겠다. 어떻게 보면 부쩍 자신감이 붙은 본인의 당권 강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저 징계를 받은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징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이 당내의 여러 의견들도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가 객관성과 또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당 내에서 이제 옛 친윤 중진 의원들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당사자들 한번 보면은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호위무사로 전락한 윤리위가 정치 숙청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서범수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정치적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더 보면은요. 권영세 의원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변동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했고요. 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내 중진, 옛 친윤 전부 이제 쓴소리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9: 언젠가는 자기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4: 정옥인 전 의원입니다.
9: 당협위원장도 가르려고 그러다가

0: 오늘 이제 그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언제 어떻게 그 장동혁 대표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때그 당내에 친장 세력이 많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때뭐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 최고위원, 원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리고 원외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 최고위원 중에 지역구 의원이 아닌 사람들, 내지는 그뭐 무슨 대변인이라 그러죠? 미디어 대변인이라 그러나 그런 젊은 사람들. 그리고는 딱히 친장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 싹 갈라 그러면은 지금 그 중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단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징계받은 분들은 사실은 징계의 빌미를 줬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 빌미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나 당원권이 정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러 갔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딱 진종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국회 부의장직 경선에 있어서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명확한 그런 어떤 그 증거와 증언이 제시가 된 측면이
1: 굴복하는
0: 있죠.
1: 모습을 보였었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의장직 경선에 내란 세력과 함께 경선을 벌이면 안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 그냥 얻어걸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친장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의 측근 중에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안 하잖아요.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당 지도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당내에 장동혁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장 세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공천이나 다음 그 총선을 생각해서 단지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아마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이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좀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1: 그 3선 의원들 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뭐 모임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형평성 논란이 이제 계속 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징계 안 한다고 그랬고 민주당에서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2: 그러니까 이건 뭐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당 내부적인 징계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3천여 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당 지도부의 측에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윤리위원회를 이제 독립기구로 그동안에 당 지도부에서는 지도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진숙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유독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연 이진숙 의원의 이저 행사의 주체와 이진숙 의원의 언행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서 가져왔던 가치나 또5.18 관련된 당 내부 의원들의 뭐 망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했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이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징계를 받은 의원들하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뭐그5.18 관련해서 저 행사를 주최하는 것한 번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5.18에 대한 이를테면 보수 일각에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몸과 불리기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진숙 의원의 이제 또 다른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제2, 제3의 5.18에 대한 부정이나 폄훼나 이제 그런 언행이 나올 수
1: 알겠습니다.
0: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건좀 이해가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걸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파 갈등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전면 재선출 이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전개가 될것 같아요. 뭐 장동혁 대표는 일단 보류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강행할 가능성?
2: 이게 그렇게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은 자기가 겨냥하고 있는 친한계 몇 명을 콕 집어서 징계는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중진들 그때나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다선일수록 그렇다면 날 공천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TK, P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섰다가 오늘 뭐 느닷없이 건강검진 간다 그러면서 일단 여기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운영이 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걸로 지금 뭐 대충 결론을 내린 것
1: 그런 것
2: 같더라고요.
1: 같더라고요.
2: 근데 이걸 밀어붙인다? 글쎄요, 저는 뭐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쉽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 청년 최고위원 지명 논란을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다만 이 김민석 대표하고 친청계 최고위원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것이 아예 청년 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3: 논의를
4: 대표입니다.
3: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4: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그러나 이 당원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의무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뭐 고성 같은 거는 없었는데 이 전용기 권미경 이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일단은 오늘 그 의결을 하는 데는 불참을 한 모양이에요.
0: 의결 때는 불참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김민석 그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도 자체 경쟁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전대 끝나고
4: 박원석 전
0: 후유증이
4: 의원입니다.
0: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게 청년 최고위원 경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 다른 계파 갈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청년 최고위원 말고 청년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 효과가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당
1: 청년위원장.
0: 내부의 보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했지만 그 공약을 거두고 지명을 한 건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그 다음에 의결하고 당무위에서 인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아마 이제 그 3인의 친청 최고위원들은 왜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이 불만을 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원래 선거 이전에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친청계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때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세 분의 반대가 큰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뭐 분위기상으로는 봉합은 됐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줘라. 우리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와서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2: 네. 뭐 앞으로도 더 불안할 일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이 대표를 향해서
4: 정옥임 전 의원입니다.
2: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게 참그 낯선 표현이거든요. 대표를 감시하겠다라는
1: 웃으면서
2: 표현이요.
1: 감시하겠다고 했죠.
2: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친청

0: 관계가 관심이 많았는지 처음에 그당 경선할 때 청년 최고와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저어하는 태도를 취했던 쪽이 그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1: 예,
0: 하는데 제
1: 선출직 다섯
0: 기억에
1: 명에 포함하는 거를
0: 네
1: 반대했죠.
0: 그랬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꼭 청년 최고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 20, 30대 여성, 남성에게 별로 지지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내에 청년 최고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주거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어떤 그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청년이 아닌 세대로서 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정당이 전국을 대표하는 보편 정당인데 왜 20, 30대 청년 최고만 필요합니까? 그럼 70, 80대 노년 최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된다면
1: 예.
0: 미래 세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표를 얻겠다라는 의지 이전에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1: 예. 진지하게 이제 제안을 한 가지 또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지시를 했죠, 하루 전에. 민주당 TV. 이걸 두고도 이제 지지층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딴지 게시판에서는 땡석 뉴스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 글쎄요, 뭐,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민주당 TV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론이나 당의 의제 설정이 외부의 플랫폼에 의해서 과하게 좀 흔들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도 민주당의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근데 모든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정도로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여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가독성이 높은 매체는 아닌데, 그걸 좀 올리겠다. 그럼으로써 당의 공식 입장이 당의 채널을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전파되는 경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읽히고, 실제 그런 정도의 효과 이상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플랫폼이나 이런 이제 친여 성향이긴 하지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매체들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2: 성격이
1: 어제,
2: 다른데요.
1: 그러니까 하루 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김어준 TV 그 방송 유튜브 방송 이제 나온 직후에 이 민주당 TV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민주당 TV 가상 편성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김난종 홍보위원장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가상 편성표인데 보시면은. MC 이동형 박지훈, 뭐, 패널에는 강성필, 최진봉, 임경빈 해가지고, 진짜 그럴듯한 편성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0: 네. 근데 저분들 YTN에서 다 나오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패널이라 그러면 대체로 친이재명계 내지는 유재명이라 그럽니까? 그분들 나와서 그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그 피력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청계에서 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친명 패널만 나온다고. 그런데 새벽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저 시도가 아, 대표가 정말 취임하자마자 되게 열심히 한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김민석 그러면은 아, 화려한 글솜씨에 또그 특유의 그 논리적인 웅변. 그다음에 서울대 운동권의 어떤 그 스타성을 온몸으로 물론 18년 동안의 공백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나오는 것마다 무슨 뭐저 새벽에 민주당 TV 새벽 방송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땡성 뉴스라 그러는데 그게 과거의 전두환 시절에 땡전
1: 땡전
0: 뉴스를
1: 뉴스.
0: 빗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 국민을 향해서 뭐 90도로 인사한다 해서 오늘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평론가는 북한에서 인사하는 거하고 조폭이 인사하는 거 세 가지를 대비해 갖고 이것 좀 한번 보라고 막 이런 사진도 지금 나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이 거기다가 홍보위원장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그 청와대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디어가 이런 거밖에 없을까? 뭐 제가 걱정할 일은 물론 아니지만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9월 2일 날 그러니까 첫 방송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뭐 그 아까 그 가짜 그 편성 프로그램이 있기도 한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과연 대중들한테도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3: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4: 아니요.
5: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4: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 제청을
3: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4: 서면 제청 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3: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6: 협의가 되면은
5: 정기공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입니다.
6: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7: 네.
6: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1: 예, 대법원은 서면 제청에 앞서서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다고 그랬고요. 청와대에서는 협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실 공방, 책임 공방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헌법에 따르면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데요. 근데 관례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에 대면 협의 이후에 예. 보통은 이제 제청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런 관례를 깬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개월 동안이나 공석이었습니다. 사법 공백 논란이 있었고. 근데 후임 대법관을 그동안에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이제 대법관 그 퇴임자가 나오고
1: 예.
2: 그 두 명이 공석이 되게 되니까 그렇죠. 그 두 명에 대해서 서면 제청권을 행사한 건데 의문은 그런 겁니다. 그럼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진즉 그 제청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랬다가 5개월이 지나서 두 사람의 지금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1: 예.
2: 무슨 1 플러스 1을 의식해서 이런 식의 서면 제청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결국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이드 대법원장이 상당한 고의를 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여권의 인식이고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지금 대법원장이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게
1: 예.
2: 청와대 쪽의 입장이고 그리고 서면 제청권 행사하기 직전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연락을 해왔는데 그걸 과연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 같아요. 결론은 지금 이제 저 서면 제청권 행사한 방식대로 임명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1: 예.
2: 이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설령 국회에 그 인준동의 요청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헌법상 예.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1: 예.
2: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뭐 대통령도 혹은 국회도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저걸 인준 부결하거나 뭐 임명을 하지 않을 그런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이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거를 헌정사의 초유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제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서 과연 재제청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숙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그것을 그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제청과 임명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네. 여기 보면은 법원 행정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 네.
0: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관행이고 그걸 꼭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 동의 임명으로 돼 있는 것이죠.
1: 예.
0: 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에 손봉기 이름을 처음 들었다. 대법원이

0: 김성수를 제청하며 불쑥 끼워 팔았다.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뽑는 일인데 끼어 팔기라는 표현이 예. 청와대 인사회의에서 나왔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지난 몇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미 뉴스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대법원장은 소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던 4명 중에 그 인사의 과정에서 3명이 결국은 한 사람은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또 한 사람은 중앙선관위, 또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의 아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얼마 전에 사법개혁 그러면서 사심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은 재척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대법원장이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예.
0: 분명히 재청이라는 거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요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재청인데 과연 임명권자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사람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 대법원장이 예.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분위기 보니까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반려를 할 생각인가 그런
1: 네.
0: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관례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취소된 7건의 훈련은 추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시와 규모 등은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을 경질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요. 대미통상 현안 대응이 급한 상황이라 후속 인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정책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다며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된 지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우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우리 측에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
4: 이해가 있었고요.
3: 예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2: 미국이 우리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상호관세 부과 압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당장 다음 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에는 직무대행을 해온 최용철 차장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청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철저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5: 공교롭게도 새로 임명된 두 자리 모두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됐는데
2: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공직기강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서관들의 자택 등에서 압수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4: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6: SK 역사가 전태우.
7: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6: 주장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죄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4: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는데 박 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4: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을 위해 기업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왔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며 노 전 실장도 채용 관련 부탁을 거절했다며 두 사람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연쇄살인 계획까지 세운 김동환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4: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매우 커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8: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김동환이 예전 직장 동료인 기장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건 지난 3월입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숨진 A씨를 포함해 김동환은 무려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동환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0: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1: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2: 국방부 장관입니다.
1: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0: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 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 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2: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3: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0: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군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겠다고 발언한 직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에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고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이후 새로운 논평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러시아가 지난달 기준 탄도미사일 킨잘 약 50발과 북한 KN-24, KN-30을 포함한 KN-23계열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KN-30은 기존 KN-23을 대형화한 미사일로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대 2.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0: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2: 이웅혁
1: 사후적이지만
2: 건국대
1: 사실상
2: 경찰학과
1: 중요한
2: 교수입니다.
1: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와 온라인상의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중대한 2차 가해이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외교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오늘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국민은 40대 남성으로 외교부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주 필리핀 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된 뒤 재외공관 등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 본부를 설치해 피랍자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3: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6: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2: 오세훈
6: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장입니다.
7: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좀
6: 재판하는 거 지켜봐 주시죠.
5: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찰청 직원 2,375명 가운데 검사는 1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감을 3시간여 앞둔 어제 오후 3시 기준 검사 지원자는 3,40명에 불과했지만 접수기한 막바지에 임용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원자 중에는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기 등 직급 강등이 없는 검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사실상 예고됐던 지도부 내 계파 갈등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계기로 노출됐습니다. 김 대표가 지명한 대로 인준안은 통과됐지만 의결 과정에 정청래에게 최고위원들이 불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김민석 대표가 두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몫의 전용기 의원과 노동계 몫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2: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표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의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앞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명단 발표에 아무리 지명직이라 해도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은 경선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구했는데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똑같은 명단이 의결 대상으로 올라오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2: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의성인 의원은 표결에
3: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만 김 대표가 다음부터는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친청계도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뼈있는 말만 내놨습니다.
4: 다음에는
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무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이 끝나면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친명계 우위구도라는 분석이 많은데 출범 초기부터 계파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안한 동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서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층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5: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장동혁 대표와
3: 진정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5: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바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7: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3: 박정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8: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5: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인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0: 5.18로 희생되신
11: 한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입니다.
10: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광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9: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12: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13: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1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3: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9: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11: 이진석 국민의힘
14: 치욕이고,
11: 의원입니다.
14: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9: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5: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90조에서 110조 원까지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전자는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재고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애플을 제치고 시장 선두자리에 복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휴대전화 부품 원가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 집중으로 보급형과 중급형 기기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지면서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출하량 감소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 웰푸드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근무자 4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16: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 웰푸드 식품 공장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 있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등에 산소통을 맸습니다. 이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5시 20분쯤. 근무자 40여 명이 급히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악취가 퍼져나가 행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7: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아모니아 냄새가 나서 내가 아 이거 아모니아 가스 누출이구나 그걸 알았죠. 그럼 역한 냄새가 딱 났을 때 내가 아모니아 냄새를 알아요. 맡아봐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아모니아다 딱 그랬어요 내가.
16: 가스는 공장 아이스 초코관 2층 외부 배관에서 새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천천히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와 부딪힙니다. 3분가량 미동도 없던 차량, 알고 보니 운전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112 신고나 인명피해는 없던 거로 파악됐는데 제보자는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해두고 경사로에 주차했던 거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새벽 경기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식당에서 곡물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거로 파악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경남 지역의 다른 섬마을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육지염으로 중장비 투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찜통더위 속 해경대원들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18: 마을 도로변에 거대한 토사와 꺾인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뒤편 산비탈은 무참히 깎여나갔고 좁은 주택가 사이로는 흙더미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쓸고 간 경남 통영 한산도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는 온통 자갈밭으로 변했고 주민들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9: 계속 살려갖고 참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돈벌하고 돈벌이 갖고 논을 사고 밭도 샀는데 그 너무 허망하게 많은 고생을 받아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18: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장비 부족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연로한 데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에서 중장비를 들여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해양경찰이 경비정 내척과 50여 명의 대원을 동원해 긴급 구원투수로 투입됐습니다.
20: 톱은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전기톱.
18: 대원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마른 토사를 일일이 손으로 처리합니다.
21: 우리 마을에 해경대원 40여 명이 지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바다 위 상황도 비상입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해상 부유물들이 여객선과 유람선 항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 방제정이 투입돼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 교통이 불편한 그 도서지역
11: 통영 해양경찰서장입니다.
22: 정비 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을 해서 빨리 하루 속히 그 회복이 될 수,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18: 기록적인 폭우에 이은 폭염 그리고 섬 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민관군이 힘을 더해 일상 회복을 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5: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 추후 납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건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납부 이력이 한 달만 있어도 과거에 미납부는 최대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단 1개월만 가입 후 10년치를 몰아서 납부해 수급권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 평생 연금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추후 납부는 실직 등으로 연금을 내지 못한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낸돈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구조여서 단기로 체류한 외국인이 종신연금을 챙기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0: 비판이 나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데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사망 여부 파악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워 기금 누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인의 추후 납부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0조 달러 선을 넘은 지 불과 4년 7개월 만에 무려 10조 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요. 통상 전쟁이나 경기 침체기처럼 위기 때나 보일 법한 대규모 재정 적자가 평시에도 이어지면서 부채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졌습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10년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빚이 불러올 파장입니다. 부채가 쌓이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과 미 국채의 신뢰도가 당장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경제를 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난 미국의 나랏빚.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국의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8월 2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중에서 2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중에서 2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두다멜의 슈만 교향곡 전집 음반이 발매되었죠. 두다멜은 2009년부터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번 슈만 교향곡 음반은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녹음한 마지막 녹음입니다.
1: 의외로 두다멜이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을 지휘한 음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이라고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전집 음반은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녹음했고 엄청난 호평을 들은 말러 교향곡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녹음했고요.
0: 물론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녹음한 음반도 여러 장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집으로 나온 음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 보통 두다멜이라고 하면 라틴 아메리카 출신 지휘자답게 강렬한 에너지와 리듬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정통 독일 레파토리인 슈만 연주에서도 두다멜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0: 선이 굵은 연주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두다멜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 바로 그 연주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소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두다멜은 올해부터 뉴욕 필하모닉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욕 필 연주도 굉장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사실 뉴욕 필은 높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21세기 들어 다른 미국 오케스트라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번슈타인 이후 주빈 메타, 로린 마젤이 이끌던 때만 해도 미국 최고의 자리는 지켰는데요. 이후에는 시카고 심포니, 필라델피아에도 뒤졌고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0: 그래서 두다매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이 발전한 것은 분명히 두다매 덕분이니까요.
1: 야, 이게 진짜 동부 서부를 다 발전시키는 지휘자네요.
0: 그러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중에서 1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4: FM94.5 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하자 유례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에서 여권을 겨냥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탄핵을 겁박하는 건 유례를 찾을 수 있느냐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사법농단 죽창가를 즉각 멈추라며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사실상 예고됐던 지도부 내 개파 갈등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계기로 노출됐습니다.
0: 김 대표가 지명한 대로 인준안은 통과됐지만 의결 과정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불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민석 대표가 두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몫의 전용기 의원과 노동계 몫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3: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의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앞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명단 발표에 아무리 지명직이라 해도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은 경선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구했는데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똑같은 명단이 의결 대상으로 올라오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3: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의성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다만 김 대표가 다음부터는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친청계도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뼈있는 말만 내놨습니다.
4: 다음에는 의무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무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이 끝나면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친명계 우위구도라는 분석이 많은데 출범 초기부터 개파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안한 동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

0: 하시면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대표로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 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의원이 집요한 정치 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1: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4: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2: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5: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2: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동료의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어제 입장문에서 잘못은 용서와 화해가 전제될 때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친 한동훈계 배현진 의원도 SNS에 전두환 존영을 당사에 걸자 주장한 고성국 씨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송치된 박민영 대변인에는 중앙당이 스리슬쩍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의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0: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올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주주 환원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계열사들이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산법 규제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지분율의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엔 소각보다는 그 배당. 지분율 문제가 좀 있으니까 배당 쪽을 선호하고 있다.
0: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매년 9조 8천억 원씩 19조 6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과 8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주주 환원까지 포함하면 2024년부터 3년 동안의 주주 환원 규모는 120조에서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은 회사 성장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 하고 회사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주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주주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임단협 협상 난항으로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원을 포함한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어제 오후 현대차 본사 앞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현대차 노조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나서면서 오전 오후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은 영향으로 울산과 전주, 아산 등 공장은 차량 생산이 멈췄습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6,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88% 오른 6,912.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3.87% 오른 28만 1,500원의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2.31% 오른 173만 원으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4.63% 내린 801.94로 마감한 가운데 장중 급락으로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연쇄살인 계획까지 세운 김동환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매우 커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김동환이 예전 직장 동료인 기장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건 지난 3월입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숨진 A씨를 포함해 김동환은 무려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동환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4명도 살해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 전에 체포됐습니다. 모두 함께 일했던 항공사 직원으로 김동환은 적개심을 드러내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5: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4: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동환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군 사관학교 조종사 출신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줄곧 주장하며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김동완의 일방적인 주장

0: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이라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2: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3: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7: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0: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4: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3: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4: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3: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던데요.
5: 네.
4: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3: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7: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6: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8: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이 그러지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9: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8: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6: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10: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1: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5: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0: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2: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4: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5: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4: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6: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4: 통일부는 한국 회심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하면서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경제고립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선택하라며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까지 대폭 축소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직후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하자 동맹 방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대이란 전쟁에선 동맹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한 작전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8: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0: CG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지만 잊을 수 없네.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여. 아!

당신이지만 당신이지만 너무합니다.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여. 아 미운 사람아, 사랑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취소된 훈련은 수연회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6: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5: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하면서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경제고립 작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인지 아닌지 선택하라며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까지 대폭 축소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직후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하자 동맹 방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대이란 전쟁에선 동맹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한 작전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또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 You know,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prices will come down sooner.
8: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0: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8: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에 미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데이브 민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통상교섭 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을 경질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 대미 통상 현안 대응의 시급성이 이례적으로 빠른 후속 인사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 차관보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0: 통상정책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의 승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다며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항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된 지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우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우리 측에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1: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0: 미국이 우리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상호 관세 부과 압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단 분석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당장 다음 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에는 직무대행을 해온 최용철 차장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청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철저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임명된 두 자리 모두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공직기강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사이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의회에 미한 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틸 대사는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옥숙 여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 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6: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조로 좀...
6: 재판하는 거 지켜봐 주시죠.
5: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

0: 받았습니다.
1: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4: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강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3: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5: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6: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진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3: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3: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을, 노동계 몫으로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안건을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전에 설명받지 못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가 정무직 당직 인사를 단행하며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희 의원이 임명됐고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이정헌 의원, 국민소통위원장과 법률위원장에는 장철민, 양부남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민병덕, 허영 의원, 상임부의장에는 허성무, 박희승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0: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2: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0: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3: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0: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수홍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수홍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 발 이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4: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5: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4: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6: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4: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해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취소된 7건의 훈련은 추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시와 규모 등은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7: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8: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7: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8: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7: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8: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9: 네.
8: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7: 서면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11: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10: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12: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13: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12: 뭐야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10: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14: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5: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0: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16: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0: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폭염 속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유입되며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토사가 덮쳐 피해를 본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복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사 유출이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으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0: 네, 또 걱정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관통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입니다. 소형 굴착기가 들어가 가득 찼던 토사를 부지런히 밖으로 빼냅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 단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5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서 2개 동 주민 200명가량이 복귀를 마쳤고 나머지 주민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 근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밤에 잠자는 거나 그렇고 씻는 거 이런 것도 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 새끼를 챙겨주신다 하지만은 제 집보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긴 있었죠.
1: 하지만 토사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동 주민 119명은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두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도 당시의 충격이 컸던 데다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3: 나 지금 정신과 치료 가야 돼. 정신과 치료 받으려나 보네.
1: 복구 비용도 걱정입니다. 무너져 내린 곳이 산이 아닌 인공 비탈면이라서 산사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경상남도와 산림청의 설명. 지자체는 폭우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나온다 해도 사유재해에서 발생한 피해로 분류된다면 복구 비용은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러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파트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주민 사이에선

0: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1: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 웰푸드 식품 공장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 있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등에 산소통을 맸습니다. 이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5시 20분쯤. 근무자 40여 명이 급히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악취가 퍼져나가 행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내가 아 이거 암모니아 가스 누출이구나 그걸 알았죠. 그럼 역한 냄새가 딱 났을 때 내가 암모니아 냄새를 알아요. 맡아봐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암모니아다 딱 그랬어요 내가.
1: 가스는 공장 아이스초코관 2층 외부 배관에서 새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천천히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와 부딪힙니다. 3분가량 미동도 없던 차량, 알고 보니 운전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112 신고나 인명피해는 없던 거로 파악됐는데 제보자는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경사로에 주차했던 거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새벽 경기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식당에서 곡물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거로 파악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예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소된 훈련은 수년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요하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6: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 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5: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8: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9: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의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8: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9: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8: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10: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8: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통상교섭 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을 경질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 대미통상 현안 대응의 시급성이 이례적으로 빠른 후속 인사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정책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다며 급박한 대미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된 지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우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우리 측에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12: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11: 미국이 우리 측

0: 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상호관세 부과 압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당장 다음 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에는 직무대행을 해온 최용철 차장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청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철저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임명된 두 자리 모두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공직기강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제임스 김 회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한미통상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아쉽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쿠팡 규제 논란과 스타벅스 불매운동 등을 거론하며 조야에서 일련의 일들이 미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걸 잘 안다며 제1야당으로서 정부에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략적 투자 관련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된 규제 기반 이슈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옥숙 여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선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건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출연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5: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 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2: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3: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2: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4: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0: 이런 얘기인데.
1: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애초에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다시 주목됩니다.
3: 다만 북미가 먼저 움직일 경우 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부는 정부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대화 기류 조성 국면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5: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4: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 같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북미가 직거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문제인 만큼 이른바 한국 패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6: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4: 다만 북미가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될 경우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 대화 성사 자체에 목표를 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협상 과정에 반영할지도 과제입니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행보와 북한의 통미 봉남 시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페이스메이커 외교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며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두고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안보 불안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만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안보를 공포 조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형 무기 개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최근엔 초대형 방사포를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틈타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 위협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북한은 지난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7: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0: 이후 전술 유도무기인 KN-23과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에 대한 시험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로 남한 전역을 겨냥했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8: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0: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특히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탄두에 전술핵인 화산 31을 실제로 탑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관련 시험을 지속해온 만큼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의 경우 2024년 이후 시험 발사에 숨을 고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9: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무력시위의 성격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NG 시험을 완성하더라도 지금 뭐 중거리급 이상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당분간은 발사하지 않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론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적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무시 전략,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사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0: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11: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10: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11: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10: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1: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12: 네.
11: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10: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하자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에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이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거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에 임명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2: 이제 제청 후보 관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3: 헌법에서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1: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정청래 당시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질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박 본부장이 대미투자와 관세협상의 실무를 총괄해온 인물이라며 급박한 대미통상 현안 속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 전 본부장이 지난 15일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직권 면직됐고 엿새 만에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4: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폭염 속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데는 세력을 키우며 북상해 다음 주 중반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해상까지 진출하겠고 이후 진로는 북태

0: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과 수축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걸로 보입니다. 요즘 늦여름 날씨가 무척 유동적인데요. 최대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이 확장할지 수축할지에 따라서 폭염 종료 시기와 태풍, 또 가을 장마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절기 처서를 앞둔 늦여름. 한반도는 무더위와 비가 혼재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다시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2: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비가 내륙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1: 이런 가운데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위험 요소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초속 45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데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경계면을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가을 장마 형태의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더해질 경우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특히 기나긴 폭염의 끝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호우, 태풍까지 복합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의 기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16년 8월 22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피아노곡 달빛을 편곡한 키아로 디 루나 아모리 바실리의 노래였습니다. 1862년 8월 22일 드뷔시가 태어났습니다. 키아로 디 루나는 프랑스어 클레르 드 류느 그대로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제목이죠. 영어로는 Moonlight, 달빛, 월광 달빛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토벤의 작품을 월광, 드뷔시의 작품을 달빛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편곡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말디 루나, 달의 병이라는 뜻인데요. 파페라 가수 썸머가 부릅니다. 이어서 비창 소나타 2악장을 편곡한 노래 I Remember You,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입니다.

말디 루나, 달의 병, 파파라 가수, 썸머의 노래, 이어서 I Remember You,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690님, 오늘 아침이랑 집 오는 날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슬디는 사연 듣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루마 메이비 신청합니다. 어떤 사연을 듣고 쓰신 걸까요? 그때 인생을 돌아보신 사연을 얘기하시는 건가? 392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 나갑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 아침 일찍 13살 딸하고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리고 전 출근해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조수미 나가거든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2055님입니다. 슬디, 지난주 일요일 하늘 혹시 보셨나요? 일직선으로 그어진 하늘과 구름 경계가 신기해서 사진 찍어뒀는데 알고 보니 그때 그게 한국에 왔던 태풍 돌핀의 가장자리 구름이었대요. 살다 보니 태풍의 가장자리를 직관도 하게 되는군요. 역시 세상은 아직 못 본 게 많아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정말 그 하늘과 구름이 경계선처럼 바다와 뭐 백사장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이게 진짜 한강? 아무튼 강인데, 그죠? 서울인 것 같은데. 야, 이게 태풍의 가장자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날씨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비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하, 이게 참 내려야 될 곳은 안 내리고 적당히가 없어요, 참 이게. 아, 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피해가 입을 때는 감히 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좀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4007님, 춤에 대해선 문외 아닌 제가 몇 주 전 국립극장 공연 소개에서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라이브 연주로 컨템퍼러리 발레 두 편 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갔는데 대체 내가 뭘 봤나 싶어요. 1막은 가끔 영상으로도 보여지는 동작이지만 2막의 칵티라는 작품은 난생 처음 보는 춤사위, 무대장치, 라이브 변주로 연주되는 현악 4중주 등 분명 엄청난 것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말로 꺼낼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아무튼 국립극장 홍보 덕분에 귀한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는 사연을 보고 무대가 어려웠나 싶었는데 아, 너무 충격적인 어떤 공연을 보신 거네요. 처음 보는 춤에, 처음 보는 장치에, 라이브 변주에, 아, 그때 국립극장에서 와서 공연 소개하실 때 정말 독특한, 정말 특이한, 볼수 없는 그런 공연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공연이었나 봅니다. 아, 이걸 또 이렇게 역시 우리 뒤덕클 청취자분께서 보러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8005님, 실리는 카레라이스 좋아하세요? 아는 분이 단호박을 팔고 계셔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양도 많고 상할까봐 세척하고 씨를 빼고 작게 잘라 냉동실에 넣었어요. 조금 쪄서 먹어보니 맛이 너무나 싱거운 거예요. 걱정하다가 단호박 카레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돼지고기, 양파, 당근, 감자, 옥수수 통조림, 단호박을 듬뿍 넣고 카레 가루 넣어 끓였답니다. 소금간까지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엔 남은 단호박으로 스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실디는 카레에 꼭 넣는 재료가 있나요? 하셨는데, 카레 하면 고기, 감자, 당근, 양파 이렇게 저는 딱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고기, 감자, 당근, 양파 뭐 이렇게만 하면 사실 카레 아닌가요? 거기서 좀더 넣으면 좀어좀 카레는 이미 카레 향으로 그리고 카레는 이제 만들면 이미 뭐한번 먹을 걸 만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한 냄비 한 냄비를 만드니까 며칠 먹으면 그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냥 먹게 되죠. 거의 마시게 되죠. 카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룬님, 전 요즘 여름 야채 절임 만들기에 빠졌어요. 처음엔 방울토마토 처리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남은 야채를 다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가지, 양파, 양배추, 마늘 등을 다 썰어서 통에 담고 쯔유, 설탕, 식초를 섞어 끓여서 붓고는 12시간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만들기 쉽고 상큼해서 좋답니다. 뭘더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이긴 한데 실디도 해보세요. 맛있어요. 양념 비율은 맘대로입니다. 여름 야채 절임.
그죠? 토마토도 절임으로 해서 드시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이지처럼 그렇게 절여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사연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레시피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음식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자세하게도 재료부터 해가지고 레시피처럼 하나씩 보내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 해먹고 싶으시다 하시면 해먹으시면 되겠네요. 재밌네요. 퓨어보이스님, 실디, 날씨가 이젠 바람도 좀 불고 아침 저녁으론 좀 선선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루종일 낮밤 안 가리고 뙤약볕이 내리쬐더니 이젠 밤에도 이불도 덮어야 할 지경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갈 건 가고 올 건 오는 자연의 섭리가 참 경이로워요. 그쵸? 라고 하셨네요. 그죠? 지나가리라 이런 그런 뜻의 어떤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30도인데 야, 이 정도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의 적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30도면 우린 정말 너무 더웠던 여름인데 39도, 40도를 맛보고 나니 이게 30도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날씨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섭리. 여름도 더위도 지나가고 또 이제 추위가 오겠지만 추위도 또 지나가겠죠. 여름의 3도, 지금의 겨울이라면 또 지나가실 거고 지금이 또 여름이라면 또 지나가겠죠. 항상 겸손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스트로파지님입니다. 해운대에서 듣는 슬기데이. 해운대 날씨는 낮에는 좋았는데 오후 늦게 흐리더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부천 아트센터 오르간 연주 예매했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해운대에서 놀러 가신 것 같은데 부천 아트센터 오르간 연주, 아 그죠, 기대되죠. 이 오르간 연주를 직접 들으면은 그 웅장함에 빠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잘 듣기에 힘들죠, 그 오르간 연주가. KSY님입니다. 우두 플루 소리는 몇 년 전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고악기 연주 들은 적이 있는데 현대 악기와는 좀 달라요. 오르간 연주 저도 예매했어요. 예단 국제음악제 폐막 공연 취소하고 갈아탔네요. 부천 아트센터 주차장이 좁아서 차는 아예 안 가지고 가는데 중앙공원 주차장 정보 감사하다고. 크으, 예, 주차장 정보가 이렇게 효과가 있군요. 꿀팁, 주차장 꿀팁. 역시 공연장을 갈 땐 차가 필요할 때는 주차장이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갔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공연장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또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면서도 좀 이런 게 많이 좀 퍼져서 공연이 스스로 홍보가 되면 좋겠네요. 네, 뉴더클 들으시는 분들 공연을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보셨다면 한번 집 근처라면 도전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또 음악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저희 듀더클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듀더클, 듀엣톨 알기 전에는 클래식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빠지고 나니 정말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뭐 일상처럼 살고 계시죠. 듀엣톨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메이비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나가거든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슬기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예술전당에서는 서울시향의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야판 치베덴의 지휘로 국립합창단과 여러 독창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유럽 투어를 앞두고 가진 이 연주회에서는 놀랍게도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바리톤 독창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외국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합창 공연에 한국 성악가가 참여하는 일은 그래도 몇 번 봤는데 한국에서 한국 오케스트라가 하는 베토벤 합창 공연에 정상급 외국 성악가가 독창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4악장 바리톤 독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3: 취소된 훈련은 수년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5: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 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4: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0: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주요 정치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또 연내 북미 대화 추진이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벤 홀런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굴복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위원장을 달리기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흠모하는 북한의 권위주의 통치를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팽개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for certainly 2.5 years. It's not going to happen with me.
1: 생산적인 북미 대화가 되려면 한미 훈련 축소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한핵이 국제평화연구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핵과학회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둔다고 판단해 한국을 벌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미 동맹 간의 조율된 접근에 걸림돌이 생겼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한미훈련 축소라는 이 충동적인 결정이 초래한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이 폐기를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로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목표는 공존이라는 이 신뢰할 만한 고위급 성명이 미국에서 나온다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냈습니다. 특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서면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은 동북아 동맹국과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면 APEC 회의 훨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인재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서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other nations, frankly, whether it's Japan or South Korea, they're a lot safer if I'm president.
3: 현재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 흑해 일대에서도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곡물 수출 능력은

0: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 러시아는 패트리언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이 뚫린 우크라이나를 향해 연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가 대규모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미사일이 얼마나 동원될지가 전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N-30의 사거리는 최소 600km로 북한은 최대 2.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을 더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생산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2: Важливо, щоб були рішення, відповідні політичні рішення партнерів і передусі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1: 이런 가운데 흑해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의 수출 능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터미널에서는 곡물 선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폐쇄되지 않은 수출 시설은 소규모 터미널 하나뿐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핵심 거점인 오데사를 또 공습하고 우크라이나도 흑해 연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0: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6: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5: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7: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8: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7: 뭐야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5: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9: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0: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5: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11: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5: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해 기자의

0: 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재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재청을 미룬 것부터가 재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0: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단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임명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에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편곡한 노래 Save Us All, 애니 해슬렘의 노래였습니다. 애니 해슬렘은 1970년대 프로그레시브 록밴더 르네상스의 리드보컬 출신이죠. 클래식 음악 선율을 자주 편곡해 노래하면서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익숙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세닌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공연기획팀 박지연 팀장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두 달 만에 뵙습니다.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예, 아유, 더 좋아하셨는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더워서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홀쭉해지셨어요.
1: 두 달이 진짜 훌쩍 지나갔습니다.
0: 그죠. 아, 이게 네. 정말 더웠는데 이제는 조금 바람도 불고 하는데 거기는 좀 바닷가 근처라 아직도 좀 우리 시원한가요?
1: 올해 정말 더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하는 송도 쪽이 바닷가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습도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더위와 함께 예,
0: 습도도 더덥겠네요.
1: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1: 7월에 비해서는.
0: 네. 진짜 이게 저도 이제 10월에 인천으로 이사 다시 갑니다.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이제 아세닌에 가까워지니까 네. 뭐 놀러라도 가보겠습니다.
1: 네.
0: 그동안 이게 얼마나 바쁘셨는지 저희가 지금 두 달 만에 뵀는데 지난번 소개해 주신 공연 M&M 군호 장엄미사 저희 그 듀더지 분들이 보러 가셨더라고요.
1: 아, 네, 네.
0: 너무 좋았다고.
1: 아, 그러셨어요.
0: 어떻게 잘 네. 마셨나요?
1: 네,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고 또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걱정했었는데 잘 끝났고요.
0: 네.
1: 또 이 듀더클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은 곡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특별히 별도로 가사집도 프로그램북과 함께 준비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0: 너무 중요하죠. 이거 외국 공연 볼 때 가사 번역 뭐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면 여기 나와 있어야
1: 맞아요.
0: 보면서
1: 맞아요.
0: 특히 클래식 공연장 가면은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팜플렛을 항상 손에 쥐고 이제 누군가 보면서 맞아요. 공연을 보곤 하죠.
1: 네.
0: 열심히 준비하신 이런 것들이 다 이 관람객들한테 전달된 것 같아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게 힘들지만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칭찬의 말씀을 또 저희가 들으면 예. 그날은 퇴근길이 굉장히 가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이런 것에 대한 칭찬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남겨야 되나요?
1: 남겨주셔도 되고요.
0: 네네.
1: 또 저희한테 직접 말씀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0: 직접?
1: 네.
0: 아니, 근데 저희 사연에도 왔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0: 저분이 박지현 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디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이 왔었어요.
1: 그러세요? 그 듀더지 분들 혹시 네네. 아세닌을 방문하시게 되면 꼭 네네. 아는 척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사드릴 수 있으니까.
0: 예. 혹시 듀더클 하면 이제 알아드실 거니까 여러분, 듀더지 여러분 이제 아세닌 가시면 꼭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커피를 사주신답니다. 아무튼 정말 지나가다가 이렇게 공연 보신 분도 계시고 그 아세닌 근처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센터파크도
1: 네,
0: 그렇고.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연 소개를 한번 들어볼 텐데 가을을 앞두고 어떤 공연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1: 오늘은 딱 하나의 공연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0: 하나요?
1: 네.
0: 그럼 이게 얼마나 또 귀중한 공연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오늘은 그 하나로도 예.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0: 네, 오늘은 하나의 공연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네네.
0: 저희가 마스터스 앤 메이커스 시리즈,
1: 네.
0: M&M 시리즈라고 하죠.
1: 맞죠?
0: 그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와 피아니스트 이효의 무대입니다.
1: 아, 벌써 그냥 두 분의 그걸로 끝났는데요?
0: 아, 네, 그쵸.
1: 정말 핫한 피아니스트들인데,
0: 맞아요.
1: 어우.
0: 네. 저희가 9월 19일
1: 네.
0: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지휘자 지중배 선생님과 그리고 KBS 교향악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1: 야, 여러분 지금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이효 형제 쇼팽 콩쿠르로 아주 뉴스까지 났던 그분들입니다. 저희 뒤도클에서도 소개한 음악가인데 이분들을 모셨군요.
0: 네, 두 분이 또
1: 네, 알고 있죠.
0: 형제이시잖아요.
1: 네.
0: 예,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형이 이혁 씨인데 이제 2000년생, 그리고 동생이 이효로 이제 2007년생이니까 나이 터울이 좀꽤 있는
1: 오, 그렇네요.
0: 편이죠.
1: 7살.
0: 네.
1: 근데 이게 같이 형제 피아니스트가 또 같이 잘하기가 이게 제가 봤을 때 동생이 형을 따라하려고 형은 동생한테 지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제 피아니스트 이게 사실 뭐 흔히 볼수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흔하지 않죠. 그리고 또이두 사람의 이력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
1: 네네.
0: 형 이혁은 2022년 파리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자고요. 그전에도 파데립스키 콩쿠르 최연소 우승, 그리고 하마마스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가 있고요. 또 올해 2월에는 독일에서 젊은 음악가에게 주는 로토 포더프라이스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이효 씨는 지난해 2025년 3월에 형이 우승했던 콩쿠르죠. 롱티보 콩쿠르에서 또 3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들이 지난해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형제가 나란히 세미파이널에 올라서 그걸로 더더욱 두 사람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사실 뭐 입상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사가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피아니스트 형제가 있긴 하잖아요. 임동미,
0: 맞아요.
1: 임동혁 형제가 계시지만 또 이분들은 또 이제 완전 신예니까 어떤 기대가 될지 궁금한데 대단하네. 쇼팽 콩쿠르에서 이름 알린 줄 알았더니 이미 워낙 잘했던 분들이었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또 닮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릴 때 피아노랑 바이올린도 같이 시작했고, 또둘다 국제 체스 연맹 레이팅이 있는 체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1: 외국에서 잘하셨나 보네. 이렇게 체스까지 하시고 보니까 체스도 엄청난 수준급인가 봐요.
0: 맞아요. 둘다 세계 랭킹 상위권의 체스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해서
1: 네네.
0: 한국어, 영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같은 이제 4개국어에 또 능통하다고 합니다.
1: 야, 진짜 천재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보통 이런 것만 해도 힘든데 피아노까지 잘하시는데 어떻게 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0: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1: 네네네.
0: 하루 7시간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이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산책과 독서도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혁 씨는 철저하게 스케줄 관리만 하면 피아노 연습 시간 7시간 외에 남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이게 피아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피아니스트 분들한테 7시간은 짧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정확하게 좀 다양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아세닌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르티누 앤 이효 공연 프로그램 구성이 궁금합니다.
0: 네, 이번 공연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그리고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5번, 총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이 지난번에 지휘자님의 노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왕자의 문장 인용하셨던 거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이번에도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0: 네, 매 회차마다 또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1: 네.
0: 지중배 지휘자님이 소개해준 문장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 일부입니다.
1: 정말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0: 아,
1: 포레스트
0: 그러세요?
1: 검프. 어떤 대사가 들어왔을까요?
0: 가장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얘기한 대사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란다. 내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단다.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에 뭘 집을지 모른다는 대사인데, 그래서 이번 무대를 이제 거장들의 다채로운 맛을 골라 먹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상자가 프로그램 순서랑 또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1: 초콜릿 상자가 프로그램에 맞아떨어진다는 게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공연을 와봐야 알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장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중배

0: 지휘자님께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인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실제로는?
1: 제가 만나뵀을 때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0: 네.
1: 굉장히 섬세하세요.
0: 오.
1: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공연에서요?
1: 네, 그래서 이야기꾼 같은 그런 또 분이시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오. 이번 공연에서 총세 곡을 연주한다고 했습니다. 한 곡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첫 곡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은 이제 KBS 교향악단이 관현악으로 연주합니다.
0: 그럼 이제 피아니스트 두 분이 첫 곡에는 안 나오시고.
1: 맞아요. 그래서 이두 분은 이제 두 번째 곡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첫 번째 곡은 원래 피아노 한 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내 손으로 치는 연탄곡으로
0: 아,
1: 쓰였거든요.
0: 네네.
1: 네, 근데 지휘자님이 노트에 이렇게 쓰셨어요. 밀크 초콜릿처럼 이혁과 이효 두 형제가 어린 시절 한 건반 위에서 나누었을 호흡과 순수한 기쁨의 달콤함을 추억하게 하는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주는 오케스트라가 하지만 그 안에 두 형제의 어린 시설이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두 사람 몫을 오케스트라가 대신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KBS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판본은 앙리 뷔세르가 편곡한 관현악 버전입니다. 네 개의 소품곡이 묶여 있는 곡인데요. 첫곡 제목이 쪽배입니다.
0: 쪽배.
1: 네, 달밤의 그 뱃놀이를 그린 곡인데 드뷔시가 이곡쓸 무렵에 시인 폴 베를랭의 시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곡 제목이 그 시의 제목과 또 일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인 행렬은 거리 행진을 좀 익살스럽게 그렸고 그리고 세 번째 미뉴에트 네 번째 발레까지 마치 동화책 한 권을 이렇게 넘기듯 그렇게 이어지는 곡들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듣기 딱 좋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아, 이게 진짜 뭐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공연을 준비하시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번째 곡, 마르티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주곡에서 이제 형제가 나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곡에 피아니스트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무대에 피아노 두 대가 놓여지게 되고요. 형이랑 동생이 한 건반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대씩 앞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앞곡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독립적인 무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휘자님 표현으로는 이제 독립된 예술가 두 사람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0: 네.
1: 곡 하나 사이에 두고 형제에서 동료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기대되는
0: 오, 그렇겠죠.
1: 프로그램입니다.
0: 형제가 이제 하는 건가니까.
1: 네네.
0: 또 마르티누라는 작곡가, 많은 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어떤 분인가요?
1: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그렇게 연주되는 작곡가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마르티누는 체코, 정확히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프라하에서 공부하다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갔고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작곡가입니다.
0: 그럼 이게 음악에도 어떤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색이 혼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드뷔시의 화성에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불규칙한 리듬, 그리고 체코 민속 음악에 미국의 어떤 재즈 요소까지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색채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드보르작의 뒤를 잇는 체코 작곡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주하는 협주곡은 미국 망명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 원숙기에 접어든 마르티누의 음악성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그럼 곡은 좀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좀 편하게 들려듣는 음악은 아닐 것
0: 아,
1: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소리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그 안에 담긴 정보도 많아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좀 심플하게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대의 피아노가 어디서 만나고 또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런 부분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악장은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리듬이 몰아치고 2악장은 이제 피아노의 어떤 느리고 그리고 최면적인 그런 좀 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3악장은 다시 1악장을 거울처럼 되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팀장님도 이제 공연하게 되면 이런 분들 연주할 때 리허설이나 이런 거 보시나요?
1: 네, 봅니다.

0: 리허설이 어느 순간 좀더 재밌기도 하죠.
1: 다양하게 또 네. 실수하고 맞춰가기도 하고
0: 맞아요.
1: 호흡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편하게 네. 볼 수 있으니까. 야, 이 두 분을 과연 우리 아세니는 언제 섭외했을까? 작년에 공쿠르가
0: 맞아요.
1: 나왔는데 바로!
0: 저희도 바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또
1: 많으시니까.
0: 선점하신 또 다른 공연들도 또 공연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 오.
0: 저희도 빠르게 좀 접촉을 했는데
1: 네.
0: 워낙 인기가 또 당시에도 있으셔서 다른 오케스트라와 또 다른 공연장에서도
1: 하다
0: 섭외를 또 많이
1: 보니까.
0: 하셨더라고요.
1: 그래도 어떻게 9월 달에 이렇게 모셨네요.
0: 네, 맞아요. 예.
1: 오.
0: 저희가 상반기에는 또 다른 말씀드린 대로
1: 네네네.
0: 다른 곳
1: 있었고.
0: 타고의 연주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피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1: 아,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두 대의 피아노 함께 협주곡 들을 기회가 없기
0: 맞아요.
1: 때문에 지금 아세니 꼭 가셔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정말 힘들게 모셔온 두 분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곡이 베토벤 5번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곡이긴 한데 어떻게 뭐이 형제가 좀 새롭게 듣게 만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0: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하고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이제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1: 네.
0: 이거 하나를 좀 알고 가시면 첫 부분이 좀 다르게 이렇게 들리실 것
1: 첫 부분이
0: 같아요.
1: 어떻습니까?
0: 그 유명한 시작 부분
1: 네.
0: 따따따단 이
1: 따다단.
0: 부분을 네, 이 리듬이 그 모스부호로 옮기게 되면 점점점 줄 그래서
1: 딴딴딴딴.
0: 네, 알파벳 V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어허.
0: 네, 그래서 숫자 5를 로마자로 쓰면 또 V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BBC가 승리의 V 캠페인에 이 리듬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처칠이 그 손가락으로 만들던 V,
1: 빅토리.
0: 네, 빅토리의 V. 그때부터 이 곡이 승리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재해석됐다고도 합니다. 네.
1: 처음 알았어요. 따따따따. 이게 모스보로 따따따따.
0: 네,
1: 부이군요.
0: 그렇다고 합니다. 네.
1: 야, 이곡 하나가 어떤 신호가 됐다는 게 되게 재밌네요.
0: 맞아요. 이두 마디가 근데 정작 지휘자와
1: 네.
0: 연주자에게는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1: 어떤 게
0: 하는데요.
1: 어렵습니까?
0: 그 첫음이 정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박자 끝자락에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지휘자가 그 예비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악단이 첫박을 잘못 짚는 사례도 또 실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실황 녹음 중에 이렇게 바이올린 하나가 한 박자나 먼저 튀어나온 게 고스란히 좀 녹음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1: 그럴 수 있겠습니다. 워낙 베토벤이 이 악상 기호를 안 적어놓다 보니까 이제 지휘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우, 나 혼자 틀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0: 맞아요.
1: 어우,
0: 맞아요.
1: 그죠?
0: 네. 게다가 그 뒤에 길게 끄는 음이 또 있어서 그
1: 네.
0: 페르마타 그 느림표가 이제 길게 끌수 있다는 표시가 붙어 있는데 그걸 또 얼마나 끌 것인가 이 지휘자마다 또다 달라서 네,
1: 그렇죠.
0: 아예 또 무시하고 지나가는 연주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이제 공연을 보실 때 시작하고 그몇초 만에 지휘자가 이 곡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휘봉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 관객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재미있게 공연을 또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플레이어들의 연주나 이런 걸볼 텐데 오케스트라 같이 할때 지휘자를 쳐다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긴 하지만 지휘자가 이제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아세니니 합창석이 있나요?
0: 네, 합창석 있습니다.
1: 그것도 만약에 공연 때뭐 유명 하나인가요?
0: 아, 저희가 그 석은 보통은 오픈은
1: 그죠,
0: 안
1: 보통
0: 하고
1: 안
0: 이제
1: 하죠.
0: 매진 되거나 하면 이제 그 석은 오픈하거든요. 거기서 지휘자의 모습을
1: 그렇죠.
0: 가장 정확하게 볼
1: 재밌죠.
0: 수 있죠.
1: 근데 이어키오 형제가 오면은 매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0: 아,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1: 그렇죠. 이런 지휘는 또 정면에서 뒤에서 봐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M&M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마르틴 웬 이어 공연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초콜릿 상자로 시작해서 빅토리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을 집어들든 그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1: 네네네.
0: 결국은 베토벤의 운명으로 귀결된다는 지휘자님이 짜신 어떤 빅픽처라고
1: 스토리가
0: 할수
1: 있습니다.
0: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달콤한 결말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야, 이 지휘자님 정말 대단한데요?
0: 네,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스토리와 또 의미를 이렇게 담고자
1: 네,
0: 하시더라고요.
1: 정말 진중하신 분이네요.
0: 네, 진중하신데 또 재미있으셔요. 네,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도
1: 네,
0: 굉장히 재밌게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1: 자, 이번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 관객분.

0: 분들에게 어떤 팁을 주신다면요?
1: 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번 M&M 시리즈는 이제 소개 영상으로 지중배 지휘자님이 직접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신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가 곧 2혁 2호 피아니스트 영상도 또 올릴 예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공연 전에 이런 부분도 예, 한번 보시면 공연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0: 너무
1: 같습니다.
0: 좋죠.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 영상을 보는 건 정말 그러면은 유튜브에 아센이를 치면 나오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0: 그렇죠.
1: 해주시면
0: 구독, 좋아요,
1: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알림 설정까지.
1: 네.
0: 자, 두 달만 나오셨는데 뭐 우리 팀장님은 여전히 차분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천천히 어떤 이렇게 설명을 읽어주시는 그런 글을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아주 좋았습니다. 두달 만에 찾아온 디더클 토요 매거진 아센인 네 번째 시간. 이번에 네 번째 꿀팁 정보가 주차입니다. 주차.
1: 네,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시기에는 아주 편리하실 텐데요.
0: 아, 이미 주차가 넓기 때문에
1: 네, 그리고 저희 주차료가 또 무료예요. 예,
0: 무료고.
1: 무료고 저희가 주차면이 굉장히 많아서 주차난을 겪으실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0: 예.
1: 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은 언제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0: 만석일 필요가 없다. 거의 너무
1: 네,
0: 넓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0: 예.
1: 그리고 다만 공연장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0: 그렇죠.
1: 그 주차 구역이
0: 네.
1: 있다면,
0: 있다면.
1: 네, 오시게 되면 이제 관객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라인을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0: 보통
1: 왔거든요.
0: 그러시더라고요. 네.
1: 네, 그래서 31, 42, 45 라인인데요.
0: 아, 그 기둥에 서 있나요? 31?
1: 네. 그래서 그쪽 라인에 세우시면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구역이라고 할수
0: 한
1: 있겠습니다.
0: 번만 더 숫자를.
1: 31,
0: 31,
1: 42,
0: 42,
1: 45.
0: 45.
1: 네. 근데 늦게 오시면 그 구역은 이미 찾기
0: 그렇겠죠.
1: 때문에
0: 바로 거기로
1: 없어요.
0: 들어가시니까.
1: 네. 그러니까 혹시 오시게 되면 그
0: 그렇죠.
1: 라인에 세우시고
0: 빨리
1: 올라오시면
0: 왔다면 거기로.
1: 되겠습니다. 네.
0: 늦었다면 이제 누가 내려주는 거라면 그 라인에 내려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맞습니다. 네.
0: 아, 이게 주차 저희가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다 본인 가보시더라고요. 어디였지
1: 맞아요.
0: 이러면서. 왜냐면 일상 출근하는 데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우리는
1: 확인을
0: 그냥
1: 안
0: 보이거든요,
1: 하거든요.
0: 그냥.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두달 만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신 우리 공연 기획팀 박지현 팀장님이셨고요.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는 9월 19일 아센인에서 공연을 갖는 피아니스트 이혁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빠드드의 2인무 이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8월 22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형제가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연 가시기 전에 어떤 곡인지 미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에서 마지막 3악장 제노바 앤 디미트로프 피아노 듀오의 연주 오웨 에이지가 지휘하는 북독일 방송교향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챙겨 주시고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길이

0: 미끄러워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조남분기점 2차로와 3차로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모현터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강원 지역 가는 길은 벌써부터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에서 서종까지 각각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2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현재 처리 중이고 안성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현재 수습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 부근에서 살짝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11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5: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7: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8: 상황으로 보고
7: 있습니다.
8: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7: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6: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7: 이건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6: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7: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던데요.
9: 네.
7: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6: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법력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1: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재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에 맡긴 재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거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 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조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 이제 제청 후보 관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 헌법 65조는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재청을 미룬 것부터가 재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4: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지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2: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단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대표로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의원이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6: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7: 안도걸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당위원장입니다.
6: 특별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5: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8: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0: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1: 서미화 민주당
2: 역사적 사실을
1: 최고위원입니다.
2: 정면으로 왜곡한
1: 한민수
2: 인식은
1: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3: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3: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6: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7: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장동혁 대표와 추종 세력을 추종하는
1: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7: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 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9: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1: 박중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10: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7: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 해병대 측이 최근 대이란 전쟁 여파로 군사력 운용이 제한돼 조정을 요청해와서 올해 훈련을 취소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0: 경제가 경제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1: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2: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 회담은
3: 문성목
2: 한다.
3: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사입니다.
2: 그런 군축 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1: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7: 고양 특례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0: 9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더 강해졌는데요. 오늘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 가는 길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미사에서 서종 구간 1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일에서 강촌 구간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고요.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밀리고 있고 천안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 구간 6km 정도 막히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대소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 중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한터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중랑구에서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구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보겠습니다. 첫 곡 바로 만나보죠.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
0: 갑니다.
1: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8월 22일 토요일 아침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얼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첫 곡으로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뉴스 앤 뮤직 오늘도 7시 20분 7시 뉴스 앤 뮤직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다양한 팝과 가요, 장르별, 시대별 음악들 감상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함께해 주시고요.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알제리의 After All, 디온 워윅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7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정식 재판이 이르면 오는 10월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4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총회장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오늘부터 권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가전과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동행 노동조합이 수익성 악화는 경영진의 경영 실패라고 규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가 경영 실패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는 주최 측 추산 3,500명이 참석해 DX 부문 직원 1명당 1,000주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공통재원을 마련하라며 사옥 인근을 행진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7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 가요로 만나봅니다. 015B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럼플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7시 뉴스 인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대표로서 21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음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지금부터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활용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3025번님, 4723님, 기분 좋은 주말 아침 뉴스의 뮤직과 함께 출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8920번님, 7958님, 5621님, 9849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8시 20분 뉴스의 뮤직도 찾아주시고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이 시간 끝곡은 9849님 신청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0: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서부에 집중되겠습니다. 모레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겠는데요. 계신 지역별로 강수 상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0분 전에 났는데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반포나들목에서 서초 구간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감속 운전해주시고 서울 만남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강남권 정체 보이는데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10km 정도 밀리고 있고 안성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다시 주목됩니다.
2: 다만 북미가 먼저 움직일 경우 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4: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실 겁니까?
3: 그렇습니다. 만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 정부는 정부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대화 기류 조성 국면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5: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3: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 같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북미가 직거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문제인 만큼 이른바 한국 패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6: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7: 적극적으로
6: 함께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3: 다만 북미가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될 경우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 대화 성사 자체에 목표를 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협상 과정에 반영할지도 과제입니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행보와 북한의 통미 봉남 시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페이스메이커 외교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한 걸 두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며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꾸어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두고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안보 불안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만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안보를 공포 조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2: 여한구 전 본부장을 경질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요. 대미통상 현안 대응의 시급성이 이례적으로 빠른 후속 인사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정책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다며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된 지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우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우리 측에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7: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8: 미국이 우리 측의 대미 투자 장관입니다.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상호 관세 부과 압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단 분석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당장 다음 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에는 직무대 청와대는 최 청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철저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임명된 두 자리 모두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되는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공직기강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 속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연일 거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1: 한국 패싱 우려 속에 대미 또 대북 관계를 풀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을지 자유해방패 연합훈련
2: 네.
0: 일정이 반토막이 나서 어제 축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축소가 됐고 또 사상 초유의 일로 이제 그 뒷부분에 예정되어 있던 반격훈련은 취소가 되는데 비단 이번 훈련뿐만이 아니라 남은 훈련들 일정까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을지 훈련은 뭐 반토막이 아니고 사실상 뭐 혼란이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 정도의 대규모 훈련을 하려면 기획은 한 1년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몇달 전부터 병력 물자가 다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방어, 2부 반격 나눠서 일부만 했다 그러지만 일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전투가 어떻게 방어만 하고 반격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더큰 우려가 되는 건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이번 훈련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는 조건 충족에 기초한 환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조건 걸어서 얘네들 믿을 만하면 줄 거야 이건데 그게 세 가지거든요.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능력, 두 번째가 북핵 대응 능력, 세 번째는 또 지들 마음이에요. 이 주변 정세.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거든요. 지휘 능력. 그게 이번에 이제 기본 운용 능력 IOC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FOC 완전 운용 능력이라는 게 이번에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의 일정이 잡히고 그럼 그 일정이 잡혀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임기내 완수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FOC가 안 되니까 FMC 일정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군대는 정무적 판단으로 뭐 전투를 할 수도 있고 훈련을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군대는 훈련 안 하면 군대 아니에요. 자동차 산 다음에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했죠. 그때는 그나마 나아요. 미리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돈 드릴 거다 드리고 물자 이동 다 했는데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트럼프발 안보 불확실성. 뭐 이건 우리가 잘 보였다고 이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미국 군부도 몰랐고 측근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당일날 아침에 뭐 당일날 바로 그 얘기하면은 제가 YTN 출연한다고 그래놓고 들어오기 1초 전에 안 온다고 그러면 뉴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국익도 아니고 트럼프 본인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2: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된 거예요, 사실은. 바이든의 실책. 근데 경제 엉망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제가 엉망이라는 것보다는 미국 국민들은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적 사안이 미국 국내 대선의 지지도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영향을.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란 전쟁으로 지금 겔란당 휘발유가 4불을 넘었거든요. 이 4불이 넘으면 우리로 치면 환율로 치면 한 1,600원이나 한 1,700원 됩니다. 체감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의 경제적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11월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이대로 가면은 뭐 하원은 큰표 차이로 질 가능성이 높고 상원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면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럼 김정은만큼 좋은 게 없죠. 왜전 세계가 쳐다보니까요. 그리고 그러나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거든요. 러브 전쟁 24시간 안에. 그다음에 중동은 항구적 평화. 김정은은 러브레터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건 외교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당일날 지난해 1월 20일도 주한미군한테 전화 걸어서 김정은 잘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란 전쟁 휴전 합의가 된 6월 13일 날 갑자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 올렸고 8월 15일 날에는 판문점 2019년 6월에 사진 올렸고 16일 날 UFS 훈련 중단 발표였고 17일 날에는 김정은 합성 사진, 김정은이 보낸 전화거는 이 연이어 3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급하게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머릿속에 있었던 김정은과의 회동, 지금의 정치적 곤궁한 상황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개선,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0: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한미 연합연습이 어제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연중 내내 이어지는 다른 연합훈련들도 줄지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YTN News FM.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막바지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과 인천에서 내리던 비는 현재 강원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에서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량 아직은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에 비해 사고 소식은 이른 아침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리 시계까지 밀리고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북권 교통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향은 서초에서 반포나들목 구간에 물이 고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0km 정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들과 함께 주말에도 꼭 챙겨 들어야 할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8시 뉴스 앤 뮤직 토토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Hold the line.

0: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8시 때 문 열었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로키와 함께하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로키를 봅니다. 로키가 누굴까 생각했더니 강아지네요.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는 모습이 괜히 웃음이 납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가족과 로키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아침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3937번님. 이 사연을 읽고 있는 제 마음도 행복해지네요. 맞아요. 뭐 특별하거나 거창하진 않아도 이렇게 또 주말 아침 기쁘게 눈 뜨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다는 평범함이 굉장히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3625번님, 9849번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1113번님은 엄마 팔순 생신이라 지금 태안 내려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막히지 않아서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른 시각이어서 하행선이 아직은 괜찮은가 봅니다. 지난주까지 휴가를 보내고 이번 주는 이제 휴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말 댁에서 편하게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113번님 어머님 축하 많이 해드리고 또 올라오시는 길도 안전운전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8시 뉴스앤뮤직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 지노 바넬리의 I Just Wanna Stop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간추린 뉴스로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저가 매수 움직임에 힘입어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51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8% 상승한 53,115.8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34%가 오른 7,667.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11%가 상승한 26,096.71을 가리켰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65%가 오른 배럴당 94.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26%가 오른 배럴당 87.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불만인 민심 달래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90일 동안 최대 30만 톤의 다진 쇠고기용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향후 90일 동안 미국은 다진 쇠고기 제품을 최대 30만 톤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누가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약속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 바로 만나볼게요.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클래식 콰이 로미오 앤 줄리엣.

0: why.
1: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한철, 박세별의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클래식화의 로미오 앤 줄리엣까지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란이 부당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과 이라크 기업 대표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자원과 원자재를 보면 적들은 그걸 약탈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기준으로 탄도미사일 킨잘 약 50발과 북한산 KN-24, KN-30을 포함한 KN-23계열의 탄도미사일도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싱크테크 전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산 KN-23, KN-24, KN-30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어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국민은 40대 남성으로 외교부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주 필리핀 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된 제외공관 등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제외국민 보호대책 본부를 설치해 피랍자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민수의 미니홈피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20분에 9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륙은 폭염경보라 더 덥겠는데요. 비 소식도 함께 들어있어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강릉 29도, 전주 34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 서울 도심 안쪽으로 곳곳에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시 반부터 30분 동안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두 개 차로를 막고 집회 진행되고요. 이후 2시간 동안 행진도 이어지는데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발해 종로 1가와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두 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4시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한 개 차로를 막고 집회 있겠습니다. 5시에 행진 예정돼 있는데요. 청계남로와 을지로 입구역, 한국은행을 거쳐서 명동역 6번 출구까지 한 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5시에는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한 개 차로를 막고 집회 있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서운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 북천안에서 천안나들목 구간 6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2: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4: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5: 청와대
4: 홍보소통수석입니다.
5: 전례가
4: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3: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4: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3: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던데요.
6: 네.
4: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3: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7: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강원도 강릉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가 흥분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며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조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당은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하자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서 여권을 겨냥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탄핵을 겁박하는 건 유례를 찾을 수 있느냐며 내로남불이란 말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사법농단 죽창가를 즉각 멈추라며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점으로 여기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1: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과 아들 노재현 전 주중대사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 과거 비서관